0: 가족분들께 두 가지의 특별한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힘차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 씨앗 이미지 준비했습니다.
0: 자, 오늘도 성경 구절 네 구절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일상 가운데 틈틈이 꺼내서 읽고 또 고백하시면서 하루를 견고하게 세워나가고 오늘 하루가 어디로 우리가 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성경 구절 네 구절 하나하나 소개해 볼까요?
1: 네. 첫 번째 말씀은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0: 아멘. 아멘. 아멘. 아, 참 좋은 말씀이네요. 네. 여호와의 뜻만이 결국 완전히 서게 될 것이다. 우리의 고백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서 10장 23절 말씀 나눌게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1: 아멘. 아멘. 네. 네, 다음은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0: 주님 약속입니다. 우리가 굳게 붙잡고 기억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나눕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1: 아멘. 아멘. 네, 이렇게 하나의 주제와 메시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묵상할 수 있도록 네 가지의 성경 구절을 선정했습니다. 받기 원하신 분들은 샵 9330번으로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 사랑이뜨란 방송이 마치기 전까지만 자유롭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샵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오늘 보내드리는 성경 구절 네 구절입니다. 정말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께서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일상 가운데서 성경과 함께하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전해드리는 거니까 정말 틈틈이 읽고 또 꺼내서 묵상하시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감동과 교훈을 좀 한가득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죠.
0: 자, 매일의 기도로 일상을 바로 세우고 우리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물꼬가 트이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뜰한 오늘의 기도문 챙겨가시죠.
1: 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오늘의 기도문을 나눠드립니다. 매일 저희가 여러분들께 방송 키워드를 알려드릴 건데요. 기도문 받기 원하신 분들은 그 키워드를 넣어서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장으로 기도문이 전송됩니다.
0: 네, 단어만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단어만 보내주셔도 오늘 기도문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단어만 얼른 남겨주셔도 되겠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께서 뭐 넉넉하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더더욱 좋다라는 것을 매번 말씀드리고 있죠. 네,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의 키워드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님, 먼저 오늘 키워드 굉장히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이기도 한데 이게 굉장히 성경적으로도 의미 있는 그런 단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네, 그리고 저희들이 앞에서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거를 세운 사람도 있고 이걸 안 세우고 또 사는 사람들도 있죠.
0: 아, 세운다라는 거.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세운다 안 세운다 이런 어휘를 여러분께서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무엇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말씀에도 또 오늘의 키워드 넣어져 있습니다.
0: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것에는 결코 오차가 없죠. 오류가
1: 맞아요,
0: 없습니다.
1: 맞아요.
0: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것에는 결코 실수가 없다라는 거.
1: 아멘.
0: 우리가 잘 기억하며 나아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초성은 기억, 히읗입니다. 기억, 히읗 초성을 지니고 있고요. 뭔가 플랜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영어로 한다면
1: 네.
0: 플랜.
1: 그리고 하나님의 또 이게 항상 궁금한 것 같아요. 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건 뭘까.
0: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주님께 계속 여쭤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오늘 사도바울 이야기했는데 사도바울이 굉장히 이것을 잘 세우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에 이것을 세우면서 나는 언제 여기로 가야 되고 언제 여기에 누구를 보내야 되고 언제 누군가를 여기에 보내면 더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많은 이것을 세웠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과감히 나의 이것을 접겠다라고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1: 네. 근데 PD님도 어떤 분들은 이거 세우면 되게 답답해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0: 같더라고요.
1: 아, 성향적으로 저도 이것을 좀 안 세우는 편입니다.
0: 그렇죠.
1: 예,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네. 이것을 대충 그냥 어느 정도 감만 잡아놔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걸 세우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옆에 많은 분들께서 보기에는 대책 없다 생각이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선 굉장히 유연하다라고 변명을 많이 하죠.
0: 네.
1: 우리는 그래서 굉장히 임기응변에 강하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자 아무튼 오늘 키워드 바로 공개해 볼까요?
0: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계획입니다.
1: 계획입니다. 자, 샵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9330번으로 오늘의 키워드 계획이라고 두 글자 담아서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 준비된 기도문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럼 저희는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하겠습니다.
1: 자, 오늘 좀 노골적인 선곡을 좀 해봤습니다. 네, 서상권입니다. 하나님 계획은.

0: 큐.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FM 93.3MHz 청주와 충북 지역 FM 104.7MHz 대전 극동 방송을 통해서 사랑이 뜰한 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박은영 집사고요.
1: 네, 저는 장찬희 PD입니다. 자, 오늘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두 가지의 특별한 선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네. 저희가 각각 키워드를 어떻게 정했는지 좀 소개해드려 볼까요?
0: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계획입니다. 계획. 샵9330번으로 계획이라고 보내주시면 기도문 나가고요. 또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도 나갑니다.
1: 자, 오늘 계획입니다. 계획. 네, 그래서 오늘 첫 곡으로 하나님 계획은 이 찬양을 좀 들려드렸습니다. 자, 약간 노골적인 선곡이라 말씀드렸는데, 자, 아무튼 오늘 이제 계획이 키워드예요.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으로 계획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집사님, 저희가 이제 사랑의 뜰 안에서 이제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0: 네, 지난주에,
1: 금요일이었죠.
0: 네,
1: 처음 광장, 공개가 됐는데.
0: 광장 시간에 또 말씀해 주셨는데.
1: 네, 저희가 애니메이션 다윗이 있습니다. 개봉 전입니다. 그러니까 7월 9일. 정식 개봉일은 그 이후에요. 7월 9일 이후인데 개봉 전에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특별히 사랑에 들한 방송 가족분들께 특별한 좀 기회를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다윗 더빙판입니다. 더빙판 이제 영화를 좀 사전에 좀 보실 수 있게끔 영화 상영회를 진행을 하고자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 시간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0: 샵9330번으로 영화라고 보내주시면 아마 그 링크가 갈 거예요.
1: 맞아요.
0: 그 네. 안에 또 이름이라든지 또
1: 내용들 있죠.
0: 네, 네. 그거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또 다락방 식구들 또 지인들과 함께 가서 또 이렇게 좋은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뭐 주일학교 아이들 있다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막 아마 10명 이렇게 신청하시면 선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0: 네.
1: 그래서 아마 한 5명 정도 수준으로 좀 이제 제한을 두시고 신청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으로 다윗이 아니죠. 영화. 영화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애니메이션 다윗. 네, 애니메이션 다윗 영화 상영회. 정확한 날짜를 알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7월 9일입니다. 7월 9일 목요일 오후 6시입니다. 오후 6시니까 아마 시간적으로도 이제 아이들과 함께 가기 좋은 시간대인 것 같거든요.
0: 네, 장소가 롯데백화점인가요?
1: 그렇죠, 그렇죠. 롯데시네마인데 이제 대전 롯데백화점 대전점에 위치하고 있는 롯데시네마에서 진행이 되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내가 그 함께 하고 싶다,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샵 9330번으로 영화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그리고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계획입니다.
1: 계획입니다. 아, 근데 그 영화 이야기를 좀 했으니까 이제 아이들하고만 같이 가야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하고 함께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른들과 함께 봐도 좋은 그런 영화니까 여러분께서 애니메이션 다윗 그 캐스팅이 굉장히 좀 네. 호화로운 캐스팅이에요.
0: 박보검 씨도 나온 예. 것 같고.
1: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로 출연해 주시는데 원래는 이제 그 영어권의 영화인데
0: 네.
1: 더빙을 다윗 역할의 박보검 씨 그리고 다윗의 어머니 역할의 그 차지연 씨라고 굉장히 유명해.
0: 네.
1: 차지연 씨가 했고 그리고 장광 장로님께서 또 사무엘 역할을 담당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시영준 씨라고 그 베테랑 성우께서 골리앗 역할을 해주시고 굉장히 캐스팅이 호화롭다고 하니까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 내가 누군가와 함께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해 주시되 근데 너무 가볍게 신청했다가 나중에 취소하시면
0: 맞아요.
1: 다른 분들께 갈 수 있는 기회가 안 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만 좀 신경을 써서 신중하게 신청

0: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샵 9330번으로 영화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네, 영화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네, 씨앗 그리고 또 오늘 계획 각각의 키워드니까 여러분께서 각각 다 문자를 주셔야지
1: 세 번 보내주세요.
0: 각각에 해당되는 것을 다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 여러분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집사님, 오늘 저희가 특별한 또 찬양이 풍성한 시간을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1: 네, 그렇죠. 그동안 듣지 못한 그런 또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네. 또 그 코너 진행할까요?
0: 네, 오늘 여러분 찬양 발굴단 진행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 전에 오늘 키워드가 계획이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계획하심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 담았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위해서 초롬의 찬양 함께 나누고 찬양 발굴단 이어가겠습니다.

0: 예상치 못하는 순간 예상치 못하게 찾아와서
1: 여러분께 신선한 찬양의 감동을 전해드립니다. 사랑의 드란 찬양 발굴단.
0: 아, 오늘도 많은 찬양들이 세상에 나오고 있지만 우리 귀에 채 닿지 못하고 잊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오늘 사랑의 드란에서는 그 찬양들을 한 곡이라도 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뭐 이 코너 이미 익숙한 분도 계시겠지만 날이면 날마다 오는 코너가 아닙니다.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정말 만물트럭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깜짝 선물로 여러분께 선보이는 코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이 시간에는요 교계에 아직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깊은 감동과 메시지를 담고 있는 찬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요 그저 찬양을 들으시고 신선한

0: 감동과 또 은혜를 받아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찬양들 친절하게 영상 링크로 정리해서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다시 듣고 싶다, 다른 이들과 이 찬양을 좀 공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링크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발굴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찬양의 영상 링크 주소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이제 오늘 저희가 발굴해볼 함께 나눌 찬양을 한 곡씩 저희가 한 곡씩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 우선 제가 감히 예상해보건데 집사님께서는 들어보신 곡이 한 곡도 없으시죠?
1: 네, 맞습니다.
0: 아, 그리고 이 곡들은 모두가 6월 달에 그러니까 이달에 다 발매가 된 찬양들이에요.
1: 그래요?
0: 네, 6월 달에 다 발매가 된 찬양들이라는 거 여러분께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곡이 Him in Me라는 찬양입니다.
1: 아, 그럼 이제라는 분이 부르신 곡인
0: 맞아요.
1: 거죠?
0: 네. 이제의 Him in Me. 힘이 앞에 찬양 뭐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은 이 곡이 6월 20일에 6월 20일에 발매가 된 찬양입니다. 얼마 안 됐죠? 6월 20일에 발매가 된 찬양인데 이 곡은 둘째를 출산하고 이제라는 분이 둘째를 출산하고 감동이 있어서 작사 작곡한 찬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 이분께서 아이가 태어난 것 자체가 아이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찬양을 그 안에 태초부터 이미 넣어두셨다라는 감동이 있으셨대요. 아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
1: 근데 보통은 첫째를 낳고 많은 감동을 느끼는데 또 네. 우리 이재님께서는 둘째를 또 품에 안으시고 깊은 감동을 느끼시고 또 찬양을 또.
0: 여기서 또 설명을 드려야겠군요. 이재라는 이분께서 네. 첫째를 낳았을 때 그 감동이 있으셨대요.
1: 네.
0: 그 감동을 받으셨는데 둘째가 또 출산했지 않습니까? 네. 둘째가 태어났는데 이 감동에 대해서 이제는 곡에 옮겨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던 거죠.
1: 아, 그렇구나.
0: 네, 그래서 탄생의 신비를 이 곡에 좀 담아봤다고 합니다.
1: 궁금한데요.
0: 네, 그래서 이제 아이를 보면서 아, 우리는 태초부터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찬양이 가득하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며 만든 찬양입니다. 굉장히 근데 세련된 곡이고 그리고 굉장히 좀 밝은 느낌의 곡입니다. 자, 오늘 찬양 발굴단 첫 곡으로 소개해드리는 찬양입니다. 이제의 Him in Me. 찬양 함께 나누고 돌아올게요.

0: 네, 첫 번째 찬양 발굴단으로 소개해드린 찬양이었습니다. 이제의 Him in Me라는 곡이었는데 마지막에 아까 기계음처럼 뭔가 쓱싹쓱싹 소리가 났지 않습니까?
1: 네. 혹시 초음파 소리 아닙니까?
0: 네. 그게 초음파의 아이 심장 소리. 아이 심장 뛰는 소리. 그것을 담았다고 합니다.
1: 아, 이 곡을 들으니까요. 저도 생각나는 게 네. 저희 첫째를 낳고 둘째가 안 생겨서 네. 제가 좀 고생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하나님께 작정 40일 기도를 한 번 하고 두 번 해도 아이가 안 생겨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작정 40일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냥 포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지하 기도실에 내려가서 첫째를 데리고 그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0: 그래요? 첫째를 데리고 또
1: 네, 그래서 네. 이제 첫째는 놀고 저는 기도를 하고 항상 이렇게 계단으로 올랐는데 그 마지막 작정 기도 그러니까 이제 120일 중에서 119일째 야, 계단을 오르고 네. 있는데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더라고요.
0: 그래요?
1: 그래서 네. 아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요. 야. 아 우리 모든 엄마는 첫째도 소중하고 또 둘째도 소중하고 또 특별히 이렇게 기도 가운데 받은 아이는 어떤 확신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하나님이 주신 또 자녀들은 선물이잖아요. 네. 근데 너무 좋은데요, 이 찬양이. 야.
0: 그리고 굉장히 또 세련되게 네. 작사 작곡이 됐기 때문에 아무튼 뭐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감동으로 전해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네.
0: 첫 번째 곡이었고요. 이제 네 곡 남았습니다. 네 곡. 자, 두 번째 곡 어떤 네. 곡일까요?
1: 정갈렘님이 부르시는데 시편 8편. 네, 제목이 시편 8편이네요.
0: 이름부터가 범상치 않죠. 이름이 갈렘입니다. 갈렘.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 갈렘인데 시편 8편. 굉장히 이 곡은 6월 16일에
1: 네.
0: 아, 이 곡 따끈따끈합니다. 6월 16일에 발매가 된 찬양이고요. 시편 8편의 그 구절을 좀 고스란히 찬양에 담아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잔잔하면서도 굉장히 세련된 멜로디를 바탕으로 노래하고 있는데 참 저는 네. 이 계절에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 가족분들께 이제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정갈렙의 시편 8편 오늘 여러분께 좀 추천해드리는 두 번째 찬양이고요. 자,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여러분께 그 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0: 네, 정갈래비였습니다. 시편 8편이라는 제목의 찬양이었는데, 자, 우리 박은영 집사님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1: 일단 시편 8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인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정말 살면서 이 온 땅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잖아요.
0: 맞아요.
1: 또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밖에 없는 우리 정말 부족한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걸으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영광 올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이 계절에 또 이제 잘 어울리는 그런 찬양이 아닌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이 만물을 보면서 와, 하나님 정말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하기에 참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이제 6월이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 푸르름을 또 만끽하면서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자, 찬양 발굴단 오늘 진행되고 있고요. 첫 번째 찬양 이제 힘 in me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곡 정갈렙이었습니다. 시편 8편, 시편 8편 들으셨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찬양들 다 영상 링크로 정리해서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1: 네, 샵 9330번으로 발굴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찬양의 영상 링크가 한 번에 쭉 다섯 곡이죠?
0: 맞아요.
1: 다섯 곡이 가거든요. 샵 9330번으로 발굴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자, 이제 찬양 발굴단 이제 세 번째 곡입니다. 세 번째 곡. 세 번째 곡은 어떤 곡인지 제목 좀 소개해 주시죠.
1: 김은지님이 부르신 오늘도 새벽에 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0: 자, 이거는 새벽 기도 권장송입니다. 특별히 우리 박은영 집사님께서 네. 이 이야기를 좀 부담스러워 하시긴 하지만 항상 새벽 제단을 쌓기 위해 노력하신다라고 그렇죠.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뭐 그래서 더욱더 맞춤 찬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6월 15일에 발매가 된 찬양입니다. 참고로 6월 15일에 발매가 됐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흔들리는 스스로를 보면서 하지만 우리의 흔들림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셨다. 그래서 지치고 힘들지만 다시금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새벽에 교회에 가서 거룩하게 아침을 깨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김은지의 오늘도 새벽에, 가사가 정말 좋거든요. 가사를 잘 기억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0: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1: 네.
0: 자, 찬양 말고 일단 세 번째로 소개해드린 찬양 오늘도 새벽에 였습니다. 자, 김은지 씨의 찬양이었고요.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1: 예전에 제가 아시는 분 한 분이 매일 새벽을 깨우시는 분이었는데 해외여행을 가셨대요. 해외여행을. 근데 네. 너무 재밌었대요.
0: 네.
1: 근데 그리웠던 게 뭐냐면 그 우리 새벽 예배 본당에 갔을 때 그 공기의 냄새 있잖아요.
0: 아, 예.
1: 그게 그렇게 그리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0: 그게 그렇구나. 네.
1: 돌아오셔서 정말 본당에 발을 탁 내딛는 순간 그 편안함은 뭐라고 표현을 못할 정도로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새벽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많은 또 기도를 하는 와중에 회복되는 걸 또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면서 다시 새 힘을 얻잖아요. 정말 이 찬양 가사처럼 오늘도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을 또 기도를 통해 깊이 만나며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0: 자,
1: 이런 생각이
0: 가사가
1: 들었습니다.
0: 이런 네. 가사가 이제 집사님 말씀 들으니까 더욱더 입체적으로 또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주 앞에 서게 하소서. 오늘의 새벽이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주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네, 새벽에 뭔가 하루에 대한 불안감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확신과 평안함 가운데 나아간다면 참 힘이 나지 않을까. 특별히 월요일을 보내고 있는데 이 월요일이 그런 시간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새벽에 이 찬양 또 세 번째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찬양 발굴 일단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 찬양들 영상 링크로 다 정리해서 보내드리니까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으로 뭐라고 보내면 되죠?
1: 발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그리고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계획입니다.
0: 계획, 그 발굴 각각 문자 주셔야 된다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1: 이제 두 곡 남은 거죠?
0: 두 곡 남았습니다.
1: 네.
0: 자, 이제 두 곡 어떤 곡인지 LJU입니다. LJU라는 찬양사역 팀이 있어요. Little Jesus United 뭐 이런 의미인데요.
1: 작은 예수의 모임.
0: 그렇습니다.
1: 네, 가장 완전한 때에 이루리라.
0: 네, 사실 이게 어린이 사역을 하는 좀 팀이에요. 근데 이 팀이 이제 여름 이제 수련회 시즌을 맞았잖아요.
1: 네.
0: 그러면서 수련회 때 이제 여름 캠프를 진행을 하는데 그때 나눌 찬양들을 매번 새롭게 작사 작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타이틀곡은 아니고요. 타이틀곡은 굉장히 밝은 곡인데 저는 그 곡 중에서 그 앨범에 수록된 다른 곡이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가장 완전한 때에 이루리라 이 곡인데 참고로 6월 18일에 발매가 됐습니다. 다 굉장히 따끈따끈한 찬양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기다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전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 삶의 뜻한 바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찬양이죠. 작은 예수 모임의 가장 완전한 때에 이루리라 함께 찬양 듣고 오시죠.

0: 네, LJU였습니다. 작은 예수 모임의 가장 완전한 때에 이루리라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1: 근데 PD님 우리가 있잖아요. 완전한 때가 언젠지 모르니까 답답한 거잖아요.
0: 네.
1: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때라는 게 막 거창하거나 화려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굉장히 평범하고 이렇게 반복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그때는 모르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서 그때를 다시 되돌아보면 아 그때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완전한 때였구나. 그러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완전한 때를 또 기다린다면 우리가 조금은 더 소망의 인내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0: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작동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시는데 그게 가장 좋은 때구나라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0: 믿고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확신이 되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동력이 될 테니까 우리가 그렇게 좀 바라보고 믿고 구하며 나아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0: 맞아요. 자, 일단은 제목부터가 감동이었습니다. 가장 완전한 때에 이루리라. 라는 LJU의 찬양 오늘 찬양 발굴단 네 번째 곡이었고요. 자 마지막 곡입니다.
1: 네.
0: 마지막 곡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아가파워 워십의 난 언제나 예수입니다.
0: 네, 난 언제나 예수. 이 찬양 아가파워 워십은 뭐 많은 분들께서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찬양.

0: 찬양 사역 팀인데 아가파 워십이 좀 오랜만에 또 싱글 앨범을 발매를 했습니다. 난 언제나 예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삶에 있어서 항상 예수다. 나는 그 예수를 의지하면서 나아가겠다라는 바람을 담고 있는 그런 찬양이거든요.
1: 네, 오직 예수.
0: 되게 잔잔한 네. 곡인데 확신 가운데 이제 좀 확신의 목소리로 들리는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난 언제나 예수. 아가파 워십 6월 12일에 발매된 찬양인데요. 자, 방송 마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1부의 마지막 곡으로 이 곡 전해드리면서 저희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오늘 소개해드렸던 다섯 곡이잖아요.
1: 네.
0: 다섯 곡의 찬양 링크를 좀 받기 원하시는 분들 어떻게 받아보실 수 있을까요?
1: 네. 샵9330번으로 발굴이라고 보내주시면 찬양의 영상 링크 주소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의 방송 키워드도 또 기억해주세요. 샵9330번으로 계획이라고 보내주시면 기도문 나가고요. 또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도 나갑니다.
0: 열심히 엄선했습니다. 찬양의 은혜 가운데 풍성해지는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하면서 난 언제나 예수 찬양발굴단의 마지막 곡 전해드리면서 저희 1부 잠시 인사드리고요. 2부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사랑했더란 묵상 노트. 사랑하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늘 이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길 기도한다. 노아를 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신 주님이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축복해 주시길 오늘도 기도한다. 우리 어른들보다 어쩜 우리 자녀들이 더 삶이 힘겹고 어렵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불안해할 수도 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 세대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길 기도해 본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이끄심대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펼쳐지길 오늘도 기도한다.

0: 네, 사랑이들한 이 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다음 세대와 또 자녀들에 대한 간절한 고백을 또 묵상 노트에 담아 주신 것 같아요. 네, 어떤 마음으로 작성하셨는지 궁금한데요.
1: 아, 이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참 많고요. 뭔가 이렇게 잘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잖아요, 자녀들은. 네네. 그래서 막 답답하기도 하고 막 모든 게 다 내 탓인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요.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 아이들을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양육하여 주시길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 노트 작성했습니다.
0: 아, 많은 분들께서 또 공감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오늘 방송 가족분들에게 준비한 두 가지의 선물 다시 한번 소개해볼까요?
1: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계획입니다.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기도문 나가고요. 또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도 나갑니다.
0: 네, 두 가지 말씀과 기도로, 기도와 말씀으로 오늘 하루가 거룩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샵 9330번 씨앗 그리고 샵 9330번 계획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집사님, 오늘 저희가 2부 시간에는 특별한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어요.
1: 어떤 인터뷰죠?
0: 그러니까 오늘 집사님께서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뜻깊은 사역을 하고 계신 귀한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과

0: 함께 좀 제가 미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시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아무튼 제 인터뷰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인터뷰 전에 찬양 한 곡 좀 전해드릴 예정인데 이 곡이 앞서 1부 시간에 찬양 발굴단 진행됐지 않습니까?
1: 네.
0: 원래는 찬양 발굴단 안에 들어갔던 곡입니다.
1: 아, 그런데 왜 소개가 못됐나요?
0: 근데 찬양 발굴단에 이제 약간 발굴하는 곡이잖아요.
1: 아.
0: 근데 이 곡은 2016년에 마커스 워십에서 이 찬양을 앞서 발매를 했고요.
1: 아.
0: 10년이 지나서 예람 워십이 리메이크해서 발매를
1: 아.
0: 또 합니다.
1: 아.
0: 그래서 원래 있던 곡이기 때문에 찬양 발굴단에서는 재배가 됐는데 너무 감동적이어서 이 시간 우리 방송가족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람 워십의 버전으로 함께 들을게요. 이곳에서 찬양 듣고 와서 뜻깊은 인터뷰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특별한 사람과 함께하는 특별한 인터뷰, 사랑 가득한 뜰한 초대석. 자, 오늘도 뜰한 초대석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쁘게 사역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을 특별히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그분을 모시고 사역에 대한 그리고 간증, 더 나아가서 지금 앞으로 예정된 사역까지 두루 나눠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자리하고 계신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간단하게 본인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빛 가운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서기론 목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제가 듣기로는 목사님께서 이 충청, 특별히 충남 지역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1: 여기가 제 고향입니다.
0: 할렐루야.
1: 공주가 제 고향이고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를 대전에서 보냈고 네. 또 부목사 사역도 대전에서 했습니다. 하늘문교회 출신입니다.
0: 아, 네.
1: 그래서 대전만 오면 친정 온 것 같이 푸근함도 있고 편안함도 있고 또 대전극동방송 오면 제가 젊어서 대전극동방송 사역도 하고 해서 너무너무 기쁘고 반갑고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0: 이 대전과 이 충남 지역이 고향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목사님께서 이 고향을 떠나서 굉장히 많은 지역을 좀 돌아다니셨다고 들었거든요.
1: 제가 여기서 목사 안수 받고 군목했습니다.
0: 군목으로?
1: 네. 3사단하고 26사단 그리고 서울에서 부목사하고 유학 갔다가 다시 대전 하늘문교회 와서 부목사하고.
0: 그게 사실 몇 년 정도 기간 동안 일어났던 일일까요? 네.
1: 되게 3년 단위씩이니까 3년. 한 10여 년 그런 텀이고 하늘문에서 한 7년 제가 사역했어요.
0: 아, 부목사로, 부교육자로 7년 정도 사역을 하셨다는.
1: 그러다가 청양 감리교회 가서 네. 40개월 목회하고 지금 서울 빛가운 교회로 올라갔습니다.
0: 가는 곳마다 굉장한 부흥의 역사를 맛보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1: 저는 기독교 일대인데 참 부족하죠.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믿었거든요.
0: 네.
1: 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체험적 믿음이에요. 체험적 믿음이고 첫 목회가 여기 논산 양춘남 반암리 반암교회인데 사랑밤교회였어요. 군목 가려면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고 감리교회는 단독 목회를 해야 돼요.
0: 맞아요. 맞아요. 몇 년 기간 동안 해야 네. 되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 감리사님이 거기는 될 교회가 아니니까 공부하다 가라고.
0: 아.
1: 근데 그 교회가 됐어요.
0: 할렐루야.
1: 네. 동네 20가구가 교회를 나왔어요. 반이. 그래서 마을회관 빌렸고 마을회관에서 안 돼가지고 교회를 짓고 제가 군목을 갔는데 저는 그때 월 사례비가 거금 3만 원을 받았어요.
0: 사례비가 3만 원이요.
1: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어라 나같이 기독교 일대도 교회가 되네. 부흥에 대한 믿음.
0: 예.
1: 또 교회를 짓는 믿음.
0: 네.
1: 제가 거기서 만 2년 있다 갔는데 교회를 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례비 3만 원 받았지만 나도 교회가 부흥하는구나. 나도 성전을 건축할 수 있구나.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시구나. 그 믿음을 가지니까 가는 곳마다 난 하나님 살아계시다. 전능하시다를 외치니까 정말 신비하게 자랑 같아 죄송한데 적어도 3배. 지금 교회는 5배 성장하는 이런 성장을 주셨어요. 그래 너무 감사하죠.
0: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참된 능력 되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1: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0: 아멘.
1: 뭐 지금도 요즘 현대가 좀 한국 교회가 자꾸 세련된 예배 하면서
0: 네.
1: 자체도 하나님 일하실 여지를 안 드리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한 교회 아니잖아요. 진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임하셔서 직접 일하시고 고치시고 말씀 주시고 변화시키고 지금도 저는 한국교회가 안 된다 이 말.

0: 동의할 수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기만 한다면 그 교회는 사람들 몰려온다.
1: 아멘, 아멘.
0: 그 확신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1: 소망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네. 그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뭐라고 계속해서 절망을 이야기하고 실패를 이야기하고 패배를 이야기해서야 되겠습니까?
0: 제가 꼭 한마디 하는 게 있어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1: 아멘.
0: 하나님 아멘. 살아계시거든요. 그런데 네. 오늘 우리가 너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하나님 속상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면 하나님 일하시고 왜 젊은이들이 안 오고 왜 청소년들이 안 와요. 오지요. 요즘 젊은이들이 타로점 보러 간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사람은 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무신론에 빠지는데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타로점 같은 걸 보러 가는 거예요. 이게
1: 갈급함이 있으니까.
0: 영적인 갈급함.
1: 채우기 위해서.
0: 그럼요.
1: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근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또 다른 데 가고 다른 데 가고.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로 와야 되는데.
0: 그러니까 교회가 저 같은 목회자들이 특별히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고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여지를 좀 자꾸 만들어 드려야죠. 그러면 30, 40대가 왜 안 와요? MZ세대가 왜 안 오냐고요. 저는 분명히 온다고 믿습니다.
1: 우리 석일원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간증해 주셨지만 그건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간증인 거죠.
0: 그럼요. 네,
1: 그래서 교회 성장과 교회 부흥의 역사를 맛보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보았다라는 간증이다라는 것을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잘 기억하시고 함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붙잡고 간증의 주인공 여러분도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자, 목사님 제가 또 전해 듣기로는 아, 목사님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들리는 소식들이 많습니다. 올해가 2026년이 목사님께 굉장히 좀 특별한 한 해라고 들었거든요. 먼저는 감리교 전국 부흥단에 제48대 대표 단장이 되셨다고요.
0: 부족한데 저를 대표 단장으로 세워주셔서 아, 뭘 할까 하다가 우리 감리교회는 가장 약한 지역이 호남 지역입니다.
1: 아, 전라도 남북도. 네네.
0: 거기 교회가 273교회인데 네. 교인 등록 교인이 17,000명밖에 되질 않아요.
1: 아, 네네.
0: 그래서 제가 작년 1년 동안 호남연의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 그걸 30교회를 뽑아서 1억 5천을 들여서 그분들 세우는 작업하면서 보니까 네. 선교사예요. 한국에 있는 선교사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금년에 아, 호남 지역에 전도운동을 좀 벌여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5월 25일 날 전주 실내체육관 빌려서 4천 명 들어가는 실내체육관에서 호남연의 살리는 전도 선교대회를 했습니다.
1: 목사님들과 그 사모님들 모시고 진행을 한 거.
0: 목사님 사모님뿐만 아니라 네. 호남연의 교회와 전국의 감리교 형제들이 모였는데 아, 사람들이 1,000명 모일 거라 그랬는데 3,500명이 모였어요.
1: 야.
0: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고 2명 모이는 교회가 20명 전도해서 데려오고 1명이 14명 전도해서 데려오고
1: 기름 부음이 있었네요. 네.
0: 아, 그럼요. 뭐 들어오니까 눈물이 터지고 찬양의 역사가 있고 그게 이제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너무 기쁜 소식은 273교회가 7월 19일 날 전도잔치를 선포하고 지금 전도운동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리바이벌 무브먼트죠. 무브먼트예요. 이벤트가 아니라. 그래서 그 일을 금년에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대전에 있는 감리교 형제들도 전주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날. 그래서 네. 너무 감사해요.
1: 아름다운 아주. 연합의 잔치였고.
0: 그럼요.
1: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그 뜨거운 열정의 불길이 있었는데 그게 타오르지 못하고 있다가 그 함께 모인 자리에서 뜨겁게 타올라서 지금 계속해서 역사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이군요. 네.
0: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날 보았잖아요.
1: 아.
0: 느꼈잖아요. 맛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도 안 하고는 견딜 수 없잖아요. 그날 당일날 오전에 우리가 1460명이 전주 전체 시내에 흩어져서 전도했어요.
1: 아멘.
0: 땅밟기 전도하고 점심 먹고 1시 반부터 5시까지 우리가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일을 했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와, 기뻐하시네.
1: 정말 말 그대로 너희는 여호와의 구원을 맛보아 알지어다.
0: 그럼요.
1: 야, 맛보아서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고 사실 목사님께서 과거부터의 어떤 삶의 그 행복

0: 여정들이 봤을 때 목사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험적 신앙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 네.
0: 그만큼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 맛을 우리 다른 목회자분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전하기 위해 애를 쓰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1: 제가 지금 저희 교회 2004년도에 갔거든요.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싸우는 교회였어요.
0: 분쟁이 많은 교회였군요.
1: 네네네. 뭐 가니까 그냥 눈물 그 자체 하도 싸워가지고 저는 못 간다고 사실은 버팅기다가 이 청양에 있다 그쪽으로 보자기 싸움을 당해서 갔거든요. 이 청양이 그때 150명이 40개월 만에 800명이 모였거든요.
0: 아이고야.
1: 읍민의 10%가 모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 어구 뭐 100주년 기념예배당 진다고 막 설계도 그리고 땅 사놓고 그러던 차에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어서 그 서울로 가게 됐는데, 가면서 청양교회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근데 서울 왜 보내셨냐고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딱 하나 있었어요. 영적인 북동풍으로 한국을 예수마을로 만들어라. 상계동이 서울 북동쪽이거든요. 매서운 북동풍으로 한국을 예수마을 만들어라. 그러면 너희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할 거다. 정말이었어요. 우리는 한국을 예수마을 만드는 그 운동을 세차게 해서 이번 호남 지역 전도 선교대회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돈을 많이 댔거든요.
0: 아.
1: 우리 교인들이 많이 동참했거든요. 아. 그리고 우리가 청소년 캠프도 해마다 지금 금년이 16년 차인데 해마다 우리 교회가 많은 돈을 들이고 이렇게 해서 한국의 다음 세대 세우는 일을 해내는 거예요. 한국을 예수 마을로 만드는 교회. 하나님이 부흥 주신 걸 풀어내는 그런 거.
0: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도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서 거룩한 꿈을 꿨으면 좋겠고요. 그 꿈을 꾼다면 그 꿈을 꾸는 걸로 그치지 마시고 실천하고 움직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1: 행동이 믿음이니까요.
0: 할렐루야.
1: 네.
0: 자, 오늘 목사님의 사역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거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과정 가운데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적이 있다고요? 네.
1: 저는 첫 목회 아까 교회 질 때 간을 다쳤어요.
0: 네.
1: 그래서 군목 가서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0: 예.
1: 몸이 너무 약하게 예. 교회 짓고 들어가서.
0: 아, 처음부터 좀 애초에 간이 좀 안 좋으셨군요. 그때부터. 아,
1: 교회 짓다 무리해가지고.
0: 예, 아이고.
1: 그러다가 간 때문에 사형 선고 받았어요.
0: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위험하다가 아니라 이제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네.
1: 그래서 제가 모든 일정 내려놓고 가평에 있는 지구촌교회 필그림 하우스. 그 기도원에
0: 네네.
1: 가서 네. 엎드려 있었어요.
0: 네.
1: 뭐 간이니까 뭐 어떻게
0: 체력도 뭐 안 될 것이고 네.
1: 그냥 가서 엎드려 있었죠. 근데 그게 2010년이거든요.
0: 네.
1: 그게 또 제 인생을 또 바꿨어요.
0: 그러니까 정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그때는 정말 병원에서의 소견은 이거는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으니
1: 간이 폭발한다 그랬어요.
0: 그 이제 정말 네. 죽을 날을 그냥 기다리고 대비를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기도원으로 가셨고 근데 여전히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엎드려 있었을 뿐이다.
1: 네.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0: 예.
1: 아들아, 네가 내 교회로 하여 죽도록 충성해 줘서 고맙다 그러셨어요. 얼마나 또렷하게 그 음성이 들리는지 제가 그 음성을 듣고요. 그때부터 요셉의 방성대국이 저한테 터졌어요. 엉엉엉엉 울었어요.
0: 그 형제들 만나고 나서 그 엉엉 울었던 그 요셉처럼. 네.
1: 일단 하나님이 고맙다 그러시니까 나 같은 거 헌신한 거 알아주시는구나. 그래서 막 엄청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울고 나니까 네, 사람이 울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0: 예.
1: 속도 시원하고 영도 시원해져.
0: 네네.
1: 사실 저희 집사람이 몸이 약해요. 그때 우리 큰애가 고3이었고 네. 둘째가 중학교 2학년이었거든.
0: 예.
1: 사실 나 죽는 것보다도 집사람과 애들 걱정 그리고 우리 빛 가운 교회 새가족들 그때 막 새가족이 막 몰려올 때니까 그 걱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0: 예.
1: 그런데 그렇게 한참 울고 나니까 다 하나님께 맡겨지더라. 그때부터 마음이
0: 평안이
1: 평안과 기쁨 또 아이 지금 죽어도 이제 괜찮겠다. 하나님이 수고하셨다 그래.

0: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또 이제 엎드려 있었어요.
1: 아.
0: 뭐 소리 내서 기도도 한 거 아니고 네. 필그림 하우스가 그때 렉지우 디빈나라고 영성 독서실이 하루 종일 잔잔한 찬양을 틀어놓을 때거든요.
1: 네.
0: 그렇게 또 몇 시간 엎드렸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을 걸어오시더라고요.
1: 예.
0: 아들아 너 내려가라 그래서 네? 이건
1: 하산하여라.
0: 아, 이거 다시 산다는 거잖아요.
1: 네.
0: 네? 무슨 말씀이세요? 너 내려가서 다음 세대 사역하라 그러더라고요. 이거 안 죽는다는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내가 나이가 몇인데 저는 그때 막 어른들 부흥회하고 목회자 세미나하고 다닐 때니까
1: 네.
0: 아이고 저는 그냥 어른들하고 교회 살리기 할게요. 그래도 끝까지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마지막에 그 로뎀 나무 밑에서 회복된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잖아요.
1: 네.
0: 그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1: 예.
0: 너 내려가서 아람 왕에게 기름 붓고 예후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바알에게 입대지 않은 사람 7천 명 있다.
1: 네.
0: 그 본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 그렇게까지 하시는데 알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해요? 그때 내가 너에게 내 성령의 기름을 부어줄 테니 너는 가서 선포만 해라. 선포만 해라. 그래서 제가 죽으러 갔다가 3일 만에 내려왔잖아요. 3일째.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오순절 저녁 기도회를 선포했어요.
1: 기름 부음의 기도회군요.
0: 네. 네. 저는 사실은 무건대학에서도 구약을 20년 가르친 사람이거든요. 공부하는 사람이거든요.
1: 예.
0: 2010년이 제 목회를 바꿨어요.
1: 어.
0: 그래와서 뭐 성경에도 오순절 저녁 기도가 나오잖아요.
1: 네.
0: 물론 성경은 열흘 기도했지만 우리는 50일 저녁 기도를 선포했는데 죽으러 갔던 담임 목사가 내려와서 기도하자니까 교인들이 많이 모이더라고. 근데 그때 우리 교회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났어요.
1: 네.
0: 정말 놀라운 사도행전에 있었던 기적들이 불같이.
1: 성령의 역사잖아요. 사도행전.
0: 그렇죠. 네네. 그렇죠. 정말 귀신이 소리 지르며 떠나는 거 보셨어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해부터 제가 일어났고 우리 교회도 이제는 기도하는 교회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해 첫해 전국에 청소년 리더 컨퍼런스를 우리 교회에서 1박 2일로 했어요.
1: 예.
0: 리더 컨퍼런스. 교사들. 청소년들의 권력자는 찬양단 리더잖아요.
1: 네.
0: 학생 임원들에서 970명이 모였어요.
1: 아이고야. 네.
0: 그리고 그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고 만지시는 역사가 있어서 그 다음 해부터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뭐냐면 7월 마지막 주에 청소년 캠프를 해라. 한 주만. 월화수 목금토. 그러면 너는 선포하고 내가 일하고 그럼 그 아이들이 학교 기도 모임 만들 거다. 그리고 교회를 다시 살릴 거다. 2010년만 해도 청소년들이 이 정도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청소년이 있을 때예요. 뭐 제가 죽음의 길에서 살아나서 하나님 살려주셔서 한 명령이니까 그대로 했죠. 정말 놀라운 일들이 청소년 사역에 불같이 일어났고 이제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굉장히 불이 붙어있거든요. 각 지역마다 학교 기도 모임도 만들어지고 하다 코로나 오면서 기도 모임 이런 건 많이 약화됐는데 다시 캠프는 이제 시작해서 진행하고 있죠.
1: 멈출 순 없다.
0: 그럼요.
1: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나는 충실히 순종할 뿐이다. 그럼 계속 매년 이제 코로나 이후로 그 기름 부음 캠프인가요? 정확한 명칭이 뭘까요?
0: 전국 청소년 성령 기름 부음 캠프인데 우리는 기름 부음 캠프에서
1: 네.
0: 15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도 했습니다.
1: 아, 그래요?
0: 했습니다.
1: 코로나 때도 했고
0: 네.
1: 그럼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을 테니까 그렇다면 올해도 지금 그 기름 부음 캠프가 예정돼 있을까요?
0: 네. 그럼요. 올해도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이번에는 모건대학사입니다.
1: 모건대학교라고 하면 이 대전극동방송
0: 그럼
1: 예, 그 지역에 있는 그 모건대학교 말씀이실까요?
0: 네, 모건대학. 모건대학에서 월화수 1차 목금토 2차 해서 이번에
1: 네.
0: 우리 2,000명의 청소년들 모여서
1: 네.
0: 정말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일을 할 것입니다.
1: 그 7월 마지막 주에 항상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이번에도 7월 마지막 주에 그 시간이 그 7월 27일이라고 보면 될까요?
0: 네. 그럼 27일부터 8월 1일까지.
1: 아하. 1차.
0: 네.
1: 1차 월화수겠네요. 네.
0: 네.
1: 그리고 2차 캠프도 진행이 된다라고.
0: 목금토.
1: 네. 목금토.
0: 네.
1: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0: 대학교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게 기숙사 문제 때문에.
1: 아.
0: 저희는

0: 모건대학은 채플이 1,000명 정도 수용해서 예, 예. 1,000명인데 원래는 우리가 3,000명 초청하거든요. 네. 이제 채플이 3,000명 정도 되는. 예, 그, 예. 그래서 저희는 모건대학뿐만 아니라 해마다 학교를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수도권에서 한 번, 지방에서 한 번 이런 식으로 했는데 금년은 모건대학서.
1: 이번에 대전과 충남 지역 성도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참 좋겠네요.
0: 그럼요.
1: 그럼요. 이번에 마침 정말 지금까지는 뭐 다른 지역의 캠퍼스에서 이제 수련회가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는 대전 모건대학교에서 진행된다라는 거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잘 기억해 주시고 뭐 신청해 주시고 지금도 신청 가능한 상황인가요?
0: 그럼요. 그럼요. 우리는 한 명이라도 더 와서 청소년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1: 목사님의 사역 철칙 중에 하나가 나는 그 어떤 것도 남기지 않는다 뭐 그런 철칙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0: 저는 누가복음 6장 38절이 제 목회에 아주 중요한 모토에 주라. 네. 그래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네. 네. 우리 다음 세대들 작은 교회들 막 섬겨요. 네.
1: 그래서 아끼지 않고 네. 이번에도 그러면 기름 부음 캠프에 아끼지 않고 모든 걸 다 쏟아 놓으실 마음이시겠군요.
0: 저희 교회는 여름 수련회가 없어요. 네. 청소년 캠프가 우리 교회 여름 수련회예요. 우리 청년들 150명이 달라들여야 2,000명을 할 수 있어요. 기숙사 뭐 본당 찬양 뭐 모든 구석구석 주차 우리 청년들이 참 고생하죠. 우리 교회 수련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달려들어요. 전교인들이 달려들어요.
1: 이게. 철저한 섬김과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참여한 사람들은 누릴 수 있게 되는 아름다운 캠프군요.
0: 네. 이 청소년 중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만난다면 한 공동체 한 지역 한 민족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값어치가 있는 거고 요즘은 한국교회 뭐 젊은이들이 떠난다 뭐 여러 가지 걱정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걱정은 한국교회 리더십 문제거든요. 신학교를 안 가잖아요.
1: 아 맞아요.
0: 가야 할 사람들이 가야 되잖아요. 네네. 결국은 공동체는 리더의 스케일을 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캠프에서는 제가 해마다 지금 2,000명 3,000명 다 안수했어요. 마지막 날.
1: 거룩한 리더자로 세우기 위해서.
0: 그리고 마지막 날 제가 주의 종으로 선교사로 목회자로 헌신 요즘은 헌신하게 만들어요. 우리 캠프에 한 3,400명씩은 헌신해 해마다. 이게 한국교회 살리기 위해서 영적 리더십이 없이는 안 되잖아요. 네네. 그 아이들을 그렇게 세우고 해서 요즘은 제가 다른 신학교들 이렇게 강의나 설교하러 가 막 쫓아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전 몇 년도 기름 부음 캠프
1: 출신들이군요. 가서 출신들이군요. 네. 네.
0: 기름 부음 캠프 가서 이렇게 하나님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 캠프에 요즘은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다녀간 청년들이 와서 스텝으로 섬겨 그런 일이 일어나죠.
1: 자,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이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 애쓰는 이제 캠프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또 강사진이 어마어마하다고 지금 목사님께서 자랑을 좀 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0: 저는 우리가 본질의 문제를 다루지만 옷은 이 시대에 맞게 입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예. 지성적 영성이 필요하지. 영성만 얘기하면 촌스럽고 지성만 얘기하면 사람을 못 바꾸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캠프도 최고의 강사진으로 간다. 청소년 때는 이 친구들 2시간씩 펄쩍펄쩍 뛰며 찬양하잖아요. 예. 최고의 찬양팀들. 돈은 많이 들어요.
1: 그래도 아끼지 않으니까.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김선교 선교사나 전영 목사, 김보성 목사, 이승재 목사, 김상인 목사, 남빈 목사 대전에서 최용태 목사 이런 분들 최고의 요즘 청소년.
1: 예, 다음 세대 관련해가지고 벌써 지금 몇몇 분들 제가 너무 익히 잘 알고 있는 분들이셔가지고. 네.
0: 그리고 뭐 찬양팀도 위킬레시아나 하다시 뮤직 우야처치 이런 팀들 진짜 뜨겁고요. 예. 은혜롭거든요. 예, 예. 이분들 오면 뭐 우리 애들이 2시간씩 뛰는 건 뭐 기본 우리는 항상 베스트다. 베스트 강사, 베스트 찬양팀. 근데 저희는 부족하면 교회에서 다 밀어내니까. 그러니까 제 지론이에요. 학생들 가장 편하게 은혜 받도록 해주자. 이제 이런 소신을 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0: 예, 홈페이지가 www.anointingcamp.com이거든요.
1: Anointing Camp요?
0: 네, Anointing.
1: 네.
0: 기름 부음. 그쪽으로 해 주시면 좋고, 전화로는 서울 936-1410입니다. 936-1410. 카카오톡 골뱅이 We Are Church를 쳐도 나와요.
1: We Are Church.
0: Church.
1: We Are Church.
0: Church. 네, 카카오톡. 네. 골뱅이하고 위아 처치해도 됩니다.
1: 아, 예, 알겠습니다. 제 다시 한번 날짜를 알려드리면 7월 27일부터 29일까지가 1차입니다. 27일부터 29일까지가 월화수 1차고요. 30일, 31일 그리고 8월 1일 목금토 2차 진행이 됩니다. 목원대학교에서 각각 진행이 되니까 사전 신청을 좀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0: 그럼요.
1: 네.
0: 그래 우리가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준비를 네. 잘하고 이번에 우리가 준비하면서 주안점을 둔 게 우리 청소년들 때 감성이 뭐 많이 활발할 때라 찬양 쪽으로만 많이 갈 수 있어서 이번에는 리바이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리바이벌 다시 부흥을 향해 나아가자 그래서 성경 쪽을 좀 많이 강조하고 기도하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1: 네, 7월 마지막 주 월화수 그리고 목금토 이렇게 1차 2차로 진행이 되니까 목원대학교입니다. 대전 지역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전과 충남 또 충북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신청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정말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무리가 되는 복된 초대석 시간인 것 같은데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목사님? 네.
0: 아, 대전에 오니까 너무 좋고요.
1: 네.
0: 대전 극동방송 오니까 더 친근하고
1: 네.
0: 우리 충청권에 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 정말 축복하고 싶어요.
1: 네.
0: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1: 아멘.
0: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1: 아멘.
0: 뭐 세상 어렵고 힘들지만 용기 좀 냅시다.
1: 네, 사랑 가득한 뜰한 초대석 오늘 이 시간 예, 감리교 전국 부흥단 제48대 대표 단장님이시고요. 그리고 빛가운 교회를 섬기시는 다음 세대를 위해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서기런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0: 네, 서기론 목사님. 네, 서기론 목사님과 특별한 인터뷰의 시간 함께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계속 좀 쭉 들으셨는데 어떠셨어요?
1: 네. 아, 이제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0: 맞아요. 네.
1: 그럼 여름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해 봤는데 방금 인터뷰를 들으니까 뭐니 뭐니 해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또 말씀과 가까이 하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은 우리 또 수련회 있잖아요.
0: 네. 네,
1: 그 시간 함께 하면서 1대1로 하나님을 정말 자신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우리 방송가족분들 교회마다 열심히 사역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 내일이 아니다, 난 참석 안 할 거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정하지 마시고 되는 방향으로, 가능한 한 참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하신다면 분명히 길이 나올 줄 믿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방송 좀 두 가지의 선물 이제 방송 마치기 전에 좀 소개해드립니다. 어떤 선물 준비되어 있을까요?
1: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계획입니다.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기도문 나가고요. 또 씨앗이라고 샵 93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도 나갑니다.
0: 자, 오늘 우리 박은영 집사님께서 저에게 에너지 젤리를 또 선물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 힘으로 오늘 또 열심히 잘 방송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내일도 풍성한 은혜와 감동이 가득하기를 기대하면서 저희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랑의 뜰한 제작 진행의 저는 장찬희였고요. 오늘도 박은영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1: 네, 우리 모두는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0: 오늘도 열심히 사랑하세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0: 공동방송과 함께 함께 해요.
1: 방송 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학교 중고등부 전국연합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소망수양관에서 제23회 청소년 드림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나무와 숲학교 권호희 목사님, 찬양사역자 러빔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중고등부 전국연합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스테이션 미니스트리가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오메가 센터 처치 블레싱홀에서 55차 킹덤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오메가 교회 황성훈 목사님, 포드처치 원유경 목사님, 순회 선교단 대표 김용희 선교사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비전스테이션 미니스트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마마클럽이 7월 14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천안 백석대학교회에서 7월 연합 마중물 기도회를 엽니다. 나라와 열방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천안 마마클럽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화의 샘이 6월 28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4시 온라인 강의로 원화의 샘 헬라어 과정 제2기를 진행합니다. 원어 성경을 통해 정확한 개념을 잡아주는 과정으로 원어의 샘 원장 윤영문 목사님께서 강의하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어의 샘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GOT 선교회가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대전 순복음교회에서 2026 잽스 여름 영어 성경 캠프를 진행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영어 성경 공부,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활동, 뜨거운 예배와 말씀 등 다양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7월 12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GOT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흥덕구 성복로에 위치한 함께 가는 교회가 7월 5일 주일 오전 11시 열방연합예배를 드립니다. 스리랑카 펜타코스트 교회 프리안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다문화 사역에 관심 있으신 분은 청주 함께 가는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기도운동이 7월 6일 월요일부터 9일 목요일까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소망수양관에서 제4차 청년대학생 지저스 아미를 진행합니다. 귀히 쓰는 그릇이라는 주제로 길튼교회 최성렬 목사님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스더 기도운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t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신석 장로교회 박근상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룻기 3장 14절에서 18절. 보아스가 살

시대는 사사기 시대입니다. 매우 부패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시대와는 다르게 믿음으로 사는 아주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에게 가서 그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할 때 룻은 보아스의 발치에 자기 몸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룻 사이에 그 어떤 일도 그날 밤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이 나오미와 이 룻의 고엘 구속자로서 자기가 자격이 있는 친족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또 나오미가 왜 룻을 자기에게 보냈는가 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친족으로서 당신의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우고 대를 이어주는 그 역할을 내가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또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나보다도 당신 가정에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 사람이 당신과 가까이 하고 싶다면 나는 물러나야 된다. 그에게 허락을 받고 그의 의사를 확인하고 내가 돌아와서 내 말에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보아스는 바보와 같은 그런 사람이죠.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것을 감쪽같이 숨기고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이 집안에 내가 들어가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룻이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한 지식이 없어요. 자기에게 온 여인을 새벽에 사람들이 보지 않는 새벽에 돌려보냅니다. 모든 조건이 맞으면 모든 절차가 제대로 또 자기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나타났으니까 거기다 부자고 사람도 괜찮고 그러니까 거기 의지해서 어떻게 한번 살아보자 그런 생각이 이 룻에게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아주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보아스는 이 룻을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겉옷에다가 곡식을 가득 쌓아줍니다. 룻을 보아스에게 보낸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아마 잠을 한숨도 못 잤을 겁니다. 정말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기 때문에 그를 믿고 자기 며느리를 보냈지만 잠이 오겠습니까? 룻이 왔어요. 머리에다가 뭘 잔뜩 이고 왔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대충 말하지 않았습니다. 곡식 보따리 데려놓고 피곤하니까 자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도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신경을 썼지만은 자기 시어머니에게 자세하게 궁금해하지 않도록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노인들은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그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정감을 가지고 또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하는 거 이게 효도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특별히 은혜로운 얘기를 해주니까 이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한 일이 생기잖아요. 아 내가 사람 보기를 참 잘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18절에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를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이 믿음의 훈련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기다리는 훈련이에요. 기다리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신앙생활의 기본이 안 되는 겁니다. 승패는 끝까지 기다린 자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이 나오미도 룻도 그 사람이 분명히 이 일을 끝까지 잘 처리해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줄 테니까 우리가 가만히 여기 앉아서 기다리자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 분들에게 성경을 선물하는데 그러니까 성경 그 겉표지에다가 꼭 한 구절만 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오래 참고

0: 참는다는 말은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지 않고 기다린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묵묵히 기다리는 거 참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두째 딸이 두째를 낳으려고 이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고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었어요. 그때 저의 큰 손녀딸이 세 살인가 뭐 이렇게 될 때입니다. 아기를 놓고 애를 낳으러 간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기고 일주일 동안 기다렸어요. 누구를? 엄마를. 아빠는 일 때문에 올라오지 못하고 혼자 기다렸어요. 놀라운 건요, 일주일 동안 엄마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엄마 보고 싶다, 엄마 언제 오냐, 한마디도. 그러니까 저는 참 그런 성품이라고 하는 건 아주 특별한 성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잖아요.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무 일 없듯이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따라서 놀이터도 가고 또 풀밭에도 가고 이러면서 일주일간을 기다리다가 동생을 낳아가지고 온 엄마를 만났어요. 이 기다리는 성품이라고 하는 건 그리 특별한 성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마음에 할 말도 있고 마음의 뜻도 있지만은 너희 어머니, 너희 동생 낳으러 갔다. 일주일 후면 오겠다. 딱 그 말 한마디를 믿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천년을 하루와 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우리는 기다립니다. 하루가 천년 같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천년이 하루 같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될 자들입니다. 이 두 여인이 그 집안에서 참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참 성경은 기다리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친족이 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스스로 자기에게 가장 귀한 생명을 스스로 바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두 교서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축복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눈여겨보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가? 깊이 살펴보시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그야말로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났던 그런 사사기 시대에 보아스는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두 여인들은 무너져가는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주님을 기대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또한 나도 누군가를 돌보며 하나님의 역사에 쓰여지는 현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신석 장로교회 박근상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932국에 5478번, 932-5478번 신석장로교회나 042-828국에 9330번, 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6월 29일 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연쇄 강진으로 수만 명의 실종자와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한국교회 교단들과 국제구호단체들이 긴급구호와 복구지원에 일제히 나섰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은 최고 단계인 국가 비상대응을 선포하고 미화 5천만 달러 규모의 식량과 임시 쉼터 지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희망친구 기아 대책도 1억 원 규모의 초기 대응과 함께 오늘 현지에 1차 구호팀을 파견해 베네수엘라 한인 침례교회 등과 협력하며 이재민 천가정에 생필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기독교대한감리회 등 국내 주요 교단들도 위로 서신을 발표하고 현지 교회가 재난 극복의 거점이 되도록 자원유통과 중보기도 운동을 전사적으로 전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미국 대륙의 뜨거운 영적 각성을 촉발했던 에즈버리 부흥운동의 진원지 에즈버리 신학교가 미국 연합감리교회 인가 목록에서 최종 제외됐습니다. 교단의 동성애 수용 방침에 맞서 성경적 결혼관을 지켜낸 결과입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1: 미국 연합감리교회 상원은 최근 교단 기준을 성소수자 포용과 동성결혼 수용 방향으로 변경한 사회 원칙 개정안을 근거로 에즈버리 신학교의 목사 안수 후보자 양성기관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에즈버리 신학교 데이비드 왓슨 총장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5일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조치가 상호 합의가 아닌 교단의 일방적인 독단 처분이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왓슨 총장은 학교의 교리적 기준이 교단 정책과 다르더라도 이를 명확히 설명해왔다며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명시한 성경적 신학 신념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지난 1981년 교단 공식 승인 이후 45년 만에 인가가 철회된 에즈버리 신학교는 현재 재학생과 올해 가을 학기 입학생에 한해서만 기존의 목사 안수 자격을 인정하기로 교단과 협의했습니다. 세속화의 거센 풍조 속에서도 교권의 행정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성경의 진리를 파수하기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은 이번 에즈버리 신학교의 결단은 전 세계 개혁주의 고등교육기관들이 지켜내야 할 영적 정통성과 복음적 청지기 윤리의 엄중한 가치를 잔잔하지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전국의 주요 교회들이 때이른 더위 속에 갑갑한 정장 대신 가벼운 복장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 성도들과의 소통 문턱을 낮추는 시원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구 동신교회는 평년보다 빨리 찾아온 폭염에 대응해 지난 9일부터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겨 목회자 복장 간소화 캠페인을 시작하고 예배당 내 냉방 집중구역을 표시했습니다. 서울충현교회 역시 사역의 활동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노타이 근무를 집행하기로 했으며 강남중앙침례교회는 하와이안 셔츠에 이어 올해는 폴로 셔츠를 도입해 교인들과 한층 유연한 소통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은 신간 지구를 살리는 한 가지를 펴내고 에어컨 온도 1도 높이기 등 일상 속 작은 행동을 통해 교회들이 탄소 중립 로드맵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국 대학교수 선교연합회가 인공지능 시대에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대학 캠퍼스 복음화와 유학생 선교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 대학교수 선교연합회는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부산 외국어대학교에서 제41회 전국 대학교수 선교대회를 열고 기독교수들이 지녀야 할 성경적 가치관과 사역적 과제를 다각도로 논의했습니다. 주제 강연에 나선 부산외대 장순흥 총장은 인공지능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0: 뿐이라며 교수들이 기술 사회를 올바른 신앙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글로벌 디아스포라 유학생 선교 등 14개 분과 세미나와 함께 대학 현장에서 사역할 12명의 신규 교수 선교사 파송식을 거행하며 캠퍼스 선교 네트워크를 확장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기독교 가정 잡지인 월간 새가정이 통권 800호 발간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가정을 살리기 위한 연합 문서 선교 사역을 지속해 나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월간 새가정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교계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하고 지난 72년 동안 전개해온 가정회복과 여성인권신장 사역의 역사를 돌아봤습니다. 설교에 나선 박선희 목사는 사적인 요새라는 이유로 은폐되기 쉬운 가정 내부의 상처와 소외된 영혼들을 교회가 전사적으로 받아내는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장과 감리교 등 7개 교단의 연합으로 운영 중인 새가정은 앞으로도 다채로운 문서 콘텐츠를 통해 변화하는 세대와 소통하며 마음 편히 숨쉬기 힘든 현대사회 속에서 따뜻한 치유 공간의 역할을 감당할 방침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충남권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2도,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남지구입니다. FEBC.
1: 에피비스 신앙 칼럼.
2: 아이가 길 가다가 넘어지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은 창피해서 숨을 곳이 아닙니다. 엄마의 얼굴입니다. 아이에게 가장 힘든 것은 넘어진 상처보다 혼자라는 두려움입니다. 그때 엄마가 달려와 아이를 안아주며 말합니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그 한마디에 아이의 울음은 잦아듭니다. 상처가 금세 낫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문제 자체보다는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를 더 지치게 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51장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도 결국은 풀처럼 시들어 사라집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슬픔과 탄식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혹시 오늘 마음이 무겁고 지쳐있다면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깊이 붙들어 보십시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우리가 붙잡은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소망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1: FABC 신앙칼럼 지금까지 꿈과 열매가 있는 선화침례교회 전주영 목사님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 보내시며 평안하셨습니까? 6월의 마지막 월요일 30일에 드리는 소망의 기도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특권으로 모두 기도의 자리에 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무엇이든 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가 나를 지으시고 기르시며 철 모르는 시절부터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기르셨기 때문이라고 하면 조금은 억지스럽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무엇이든 구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소망의 기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하시는 성도님들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찾아오십시오. 샵 9330번입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9330번으로 여러분의 기도 사연을 올려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이 실시간 기도에 또 전화로 참여하기 원하시면 기도사연 밑에 전화라고 두 글자 적어주시면 저희가 연결하겠고요. 또 기도 요청하시는 분, 신원 밝히기 어려우신 사정이 있는 분들 익명이라고 적어주세요. 참고하겠습니다. 오늘도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0: 세정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라디오 앞으로 마음을 모아주시고요. 삼겹줄의 기도로 하늘 보좌를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유일성결교회 섬기시는 황근식 목사님 오셨네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목사님, 얼마 전에 뵙고 또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이렇게 또 기도할 수 있는 자리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0: 네, 오늘도 성도님들 여전히 기도의 그 후원자들, 용사들 같이 오셨는데요. 네. 한번 직접 좀 본인들이 소개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 옆에 계신 성도님부터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2: 안녕하세요. 손현의 집사입니다.
0: 네, 손현의 집사님 기도에 용사로 오셨고요. 또 목사님 옆에 계신 청년이 오셨네요, 오늘은.
3: 아, 네, 안녕하세요. 유일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홍필 청년입니다.
0: 네, 김홍필 청년. 예, 반갑습니다. 그 옆에 또 권사님이시죠? 네,
4: 안녕하세요. 유일교회 안호경 권사입니다.
0: 네, 세 분만이 아니고요. 지금 뒤에 또 김흥원 권사님과 우리 하경순 권사님 오셨는데 모두 한번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이 스튜디오에 기도의 용사들이 가득 차 있어서 오늘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소망의 말씀 준비해 오셨을 텐데요. 그보다 먼저 참 이 지구촌에 또 아픈 소식이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소식이 지금 베네수엘라에 지진이 있어서 온 지구촌이 네, 또 긴장하고 또 기도와 또 후원의 손길을 보내고 있는데요. 네. 목사님 한번 귀한 권면과 함께 또 기도 한번 해주시고 소망의 말씀 전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1: 네,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7.0이라는 강진 속에서 베네수엘라의 수많은 영혼들 또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 있습니다.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다시 힘주시고 위로함 주셔서 빨리 하루속히 조속히 모든 일들이 다 회복되고 다시 삶의 영역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가슴 아픈 일, 정말 베네수엘라의 이 큰 아픔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듬어 주옵소서.
0: 아멘.
1: 지금 너무나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영혼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전 세계로부터 구호 물품과 도움의 손길들이 오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되어서 그들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음하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또 전 세계가 합심하여서 또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손길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 영혼들 그 땅을 굽어 살펴주셔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와 위로와 소망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정말 힘든 일을 당한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함께할 줄 믿사오니
0: 아멘.
1: 하나님 그 땅에 큰 위로와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함께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네. 거리는 너무나 멀고 우리로서는 갈 수도 없는 곳이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네, 함께합니다. 이 시간 우리 지구촌의 안녕과 평화, 특히 베네수엘라의 강진을 이제 속히 회복할 수 있기를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1: 아멘.
0: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제 아멘. 우리 청취자들에게 소망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소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질병의 문제,

0: 실패의 문제, 자녀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러 문제들 가운데서 이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큰 힘과 도움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이 모든 난관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막연한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실제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복되고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하는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일일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성한 노동이요 주님 앞에 드리는 복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모든 능력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를 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실 때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앞두고도 기도하셨습니다. 악한 권세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막으려고 우리를 이게 두려움을 줍니다. 너는 혼자이며 하나님이 너를 이으셨다고 하며 소망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다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이미 주어진 약속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365번이나 나옵니다. 새 찬송가 365장도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려 성경에 32,500여 가지의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현재 우리가 삶 가운데 누리게 하는 그리고 응답받게 하는 실제적인 통로인 줄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의 포위를 받고 그 협박의 편지를 받았을 때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천하 만국에 홀로 계신 하나님 하면서 그 이름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우리의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아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함께 드리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드리는 모든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고 의지하고 마음에 담고 또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기도들이 답지에 있는데요. 첫 번째 기도 소개하겠습니다. 익명으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한 기도를 요청하신 우리 자매님의 기도예요. 사랑하는 남편 견디기 힘든 육체적 고통과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본인 스스로 남편 스스로가 질병 의 괴롭힘을 받고 있고요. 또 아버님의 암투병 하시는 모습을 또 이제 봉양하면서 또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계약 철회와 또 사업장 소송권 등 여러 일이 계속 겹쳐서 스스로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말을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런 경우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남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하셨네요. 남편이 오늘 11시에 간 검사도 있다고 해요. 네, 검사 결과가 정상이길 바라고 가장 큰 기도는 더 이상 혼자서 이 짐을 지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기도의 승리자로 남편이 설 수 있기를 기도해달라고 하셨어요. 참 여러 어려운 상황을 정말 자세하게 보내오셨는데요. 네. 우리 또 이 가정에는 어린 두 자녀도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가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귀한 믿음의 아내의 기도를 저희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 연결합니다.
0: 네, 우리 익명으로 보내주신 성도님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남편의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긍휼하게 여기는 이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 되신 분의 이 기도 정말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음에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0: 철저하게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상달되고 하는 상 응답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응답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익명의 성도 우리 아내 된 분이 정말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육체적 고통, 해결할 수 있는 없는 어려움들, 여러 가지 회사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 있는 가운데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굽어 살펴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고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는 자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아멘. 하였습니다. 아멘.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 쌓여있는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여러 가지 또 계약의 문제들과 사업장의 소송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도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 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모든 여러 가지 길 가운데 하나님만이 온전한 해결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11시에 또 이제 간 검사가 있는데 이제 진행되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의사의 손길을 붙잡아 주셔서 모든 검사들이 정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더 이상 이런 문제들을 혼자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기를 원하오니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남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가정에 어린 아이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부모들의 신앙을 따라서 아이들이 자라고 있사오니 신앙의 본이 되게 하시고 가장 좋은 믿음의 가장으로 다시 거듭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 아멘. 아멘. 네, 우리 성도님 힘내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이미 받으신 줄 압니다. 아멘. 오로지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성경에 그랬잖아요. 거룩한 아내를 낳아 그의 남편도 거룩하여 질 것이라고 아멘. 하였습니다. 네, 이제 좋은 소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 또 믿음의 가장 될 줄 믿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1시 27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대전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유일 성결교회 섬기시는 황근식 목사님과 또 교회의 기도의 용사들이 함께 오셔서 지금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9507번 번호 쓰신 성도님, 오른쪽 무릎에 통증이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어 건강한 몸으로 주의 일에 정진하고 싶어요 하신 우리 충북기도 동역자이시죠. 네, 9507 성도님 무릎에 지금 손을 대세요.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 모두 무릎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0: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그 손을 얹은 그 부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릎 통증으로 인하여서 정말 아파하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9507 성도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무릎 통증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그리고 치유의 은혜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손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속히 회복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일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의 삶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속히 회복되어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미 승리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

0: 말씀을 맡기고 특별히 이 무릎의 통증을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치유의 은혜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성도님 쾌유하십시오. 네, 무릎 통증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참 오래된 그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서울극동에서 그 소망의 기도 진행할 때, 저희 친구가 나중에 한 사실인데요. 이제 그 성남 쪽에 분당에 살고 있는 친구가 자기를 위한 기도는 아니었는데 자기도 무릎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다 그래요. 소망의 기도. 그런데 그 어느 날 보니까 무릎이 나아 있었다고. 그런데 그 소망의 기도를 진행하는 친구가 저였다고 하는 얘기를 동창회에서 제가 오랜만에 네. 한 몇 년 후에 들은 일이 있습니다. 참 기적 같은 일이었죠. 이렇게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기도가 나올 때는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같이 응답 받으십시오.
0: 아멘.
1: 네, 할렐루야입니다. 이제 치유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0: 아멘.
1: 6981번호 쓰시는 성도님. 저의 친구 김금숙의 남편 암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셨네요. 지난번에 한번 기도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회복 중에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또한 여러 가지 일로 낙심 중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친구 김금숙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도록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는데요. 네, 목사님 이 네. 귀한 친구에게 좀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것 너무나 귀한 기도입니다. 친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친히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이제 육신의 질병의 나음과 회복을 넘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친구를 위해서 친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귀한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구의 남편 암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치료 잘 받게 하시고 회복 중에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이 암이 괴롭히지 못하도록 인도하시고 깨끗하게 제거되고 주님 앞에 더 영광 돌리는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특별히 이 육신의 질병을 넘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김금숙 성도의 남편이 주님 이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온전히 영혼균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 영혼의 그 모든 것들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선한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하나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 김금숙 성도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온 같은 새 힘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약속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함께 하시며 친구의 가정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역사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1: 아멘. 네, 우리 6981 성도님 고맙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주님도 칭찬하셨잖아요.
0: 아멘.
1: 네, 귀한 친구로 인하여서 우리 김금숙 성도님의 가정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에 곧 도달할 겁니다.
0: 아멘.
1: 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9755번호 쓰시는 성도님. 제가 유방암이 발생한 지 2년 뒤에 십이지장으로 전이가 돼서 또 수술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약간의 복통이 있는데 어제는 혈변도 있고 어지럼증도 있어서 예배도 못 드렸네요. 어제에 비해서 오늘도 호전이 되지 않고 혹시 암이 전이가 된 게 아닐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만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담대히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네, 성도님 정말 주님의 치료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0: 네. 정말 암의 전이로 인하여서 그런 현상과 증상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

해서 막아주시고 아직 정말 이것들이 다시 전이되지 못하도록 잡아주시고 끊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975 성도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 정말 유방암으로 정말 고생을 하고 어려운 가운데 인연을 보냈는데 또 여러 가지 좀 아픔 가운데 전이가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0: 있도록 다시 한번 세임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제 더 이상 암세포들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와 막아주시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완전히 회복되어 주님의 영광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못 드리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을 수 있도록
1: 아멘.
0: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담대한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질병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975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함께 기도할 때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성도님 교회 소식 듣길 원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참 믿음이 귀하세요. 혹시 전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담대히 이겨내겠습니다 하시는 그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그 아름다운 믿음을 주님이 이미 보신 줄 압니다. 네, 꼭 좋은 소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5976번 번호 쓰신 성도님 최주환 장로님의 아드님 최집사님 금요일에 소천했군요. 저희가 기도했었는데요. 사남매 중 유일한 아들인데 얼마나 허망하실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최 장로님과 김춘희 권사님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위로해 주시도록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신 네, 우리 최 집사님 그 장로님 아드님이 54세였는데 급성 그 질병을 얻으셔서 저희가 기도한 일이 있습니다. 소천하셨군요. 네, 하늘 소망 안고 온 가족 위로 받으시도록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십니다.
2: 네, 먼저 하늘의 품에 안기신 우리 아들 최 집사님 정말 남은 유가족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는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고 함께 기도합니다.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 5976 성도님의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최주환 장로님의 아들 최집사님이 금요일에 소천하셨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허망할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위로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주님께서는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 이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소망에 함께 해주셔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위로함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 이상 그 따뜻한 손을 만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정말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천국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 힘과 은혜를 입게 해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 아드님이 다 이루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을 원했는지 무엇을 바랬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또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위로의 은혜로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2: 주님께서 이 가정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2: 아멘.
1: 아멘. 네, 주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2: 아멘.
1: 우리 장로님 권사님 네, 강건하셔서 주님의 위로 속에서 많은 분들에게 오히려 주의 은혜를 간증하는 그런 여생 되십시오.
2: 아멘.
1: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1시 40분 지나고 있네요. 대전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유일 성결교회 섬기시는 황근식 목사님과 또 많은 성도님들 함께 오셔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0: 하시는데요. 여러분 많이 또 참여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받으십시오. 3923번호 쓰시는 성도님, 포항 참사랑교회 주훈 목사님과 노경숙 사모님께서 구역전 광장 인근에서 역전 광장, 예, 구역전이네요. 옛날 역전 광장 인근에서 연로하신 분들과 장애우 또 노숙자분들께 작은 도시락과 빵 그리고 컵라면으로 무료 급식을 하고 계시는데요. 장장 17년째 매주 두 번씩 하고 계십니다.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비가 오거나 바람 불어도 어김없이 섬기시는 이 교회, 이제 교회 창고에 식재료가 모자람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기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셨네요. 지난번에도 한번 함께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성도님들이 또 연로하시고 그래서 그 지원하는 그것이 조금씩 부족하고 있다고 그것도 채워지도록 기도해달라고 그 요청하셨던 성도님이신 것 같은데요. 오늘은 포항 참사랑교회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네, 저희가 기도로 우선 돕겠습니다.
1: 네, 참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그 사역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3923 성도님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포항상 참사랑교회 주은 목사님과 노경숙 사모님,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건강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일이 잘 감당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장애우, 정말 노숙자분들께 정말 귀한 도시락과 빵, 컵라면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17년째 이렇게 이어고 매주 두 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행사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비 올 때나 눈 올 때나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어떤 날에도 정말 마다하지 아니하고 나가는 이 섬김의 손길을 주님 기쁘게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일에 더 넘치도록 하실 주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귀한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자람 없이 채워주시고 많은 동역의 손길을 통하여서 이 일이 계속 은혜 가운데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네, 참사랑교회 우리 목사님 사모님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의 창고는 늘 가득하니까요. 아멘. 주님이 여시면 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8840번호 쓰시는 성도님, 사돈 엄마라고 하셨는데요. 사돈 새언니의 어머님이신 것 같습니다. 새언니 어머님께서 파킨슨병으로 10년째 입원 중인데 위급하다는 연락을 받고 새언니가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종의 복으로 천국 소망 이루시고 두 아들이 또 하나님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하셨는데요. 새언니 가족을 위한 기도, 어머님과 또 그 가정의 두 아드님 또 위해서 구원의 복이 임하도록 또 임종의 복도 임하도록 기도 요청하셨네요. 저희가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1: 네, 그래서 오랫동안 입원하시고 위급한 연락을 받고 이제 요양원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천국의 소망 갖게 하시고 정말 복된 임종의 복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8840 우리 기도 함께 기도하는 이 모든 일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파킨슨병으로 10년째 입원 중인 사돈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소망이 그의 가정에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려운

0: 중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빛을 주신다고 했는데 가장 좋은 길이 천국의 길입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천국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머니께서 하나님 위독한 가운데 어려운 중에서도 하늘 소망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들을 받아 누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평안한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이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두 아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어렵고 위중한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어머님께 또 우리 올케 언니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복이 임하실 줄 믿고요. 아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3055번입니다. 3055번 번호 쓰시는 성도님. 사랑하는 친정엄마 93세이신데요. 폐가 좋지 않아 기침을 심하게 하십니다. 아직 주님 영접하지 않으셨고요. 바라기는 예수님 믿고 영혼이 회복되고 육체도 치유되는 아름다운 여생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하신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을 위한 기도 요청하셨어요. 네, 저희가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 훌륭한 그 효녀 효자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 요청 많이 하시는데요. 이 시간 목사님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을 위해서도 한번 같이 앉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0: 네,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3055번 우리 성도님 93세 되신 친정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폐가 좋지 않고 기침을 심하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연로하신 친정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에 주님 선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연세가 깊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바라시고 피묻은 손으로 안수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을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기억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그 믿음의 역사가 그 입술에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혼육 모든 것들이 정말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이 가정이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네, 우리 효녀 따님 어머님에게 또 좋은 구원의 복과 또 회복의 복이 함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대전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세요. 마지막 기도 되겠네요. 네, 0051 번호 쓰시는 성도님 새 자녀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저에게 주신 새 자녀 고3 이수와 중3 이주환 중2 이주와 이 셋을 주셨는데 남편과 큰아이 고3 수아는 코로나 이후로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와 막내도 엄마를 따라서 억지로 다니는 상황이고 바라기는 모든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하셨는데요. 네, 특히 막내 따님 우리 주아양 요즘 사춘기를 심하게 겪고 있어서 때로 외박을 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네, 새 자녀를 맡겨주신 하나님께 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힘도 주시도록 기도하고 싶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본이 되고 지혜로운 엄마가 되고 싶네요 하셨어요. 4대째 신앙을 이어가는 남편이 무엇보다도 예배에 회복하고 또 믿음의 가장으로 우뚝 서서 가정을 잘 지혜롭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는 우리 어머님의 기도가 깊습니다. 많은 기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

0: 이 시간 이 기도를 특별히 깊이 드려주시고요. 여러분의 기도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네.
1: 아,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이 귀한 공공오일 우리 성도님 아내분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다시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1: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헛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가정 가운데 귀한 자녀들을 셋이나 주시고 하나님 가정에서 정말 자녀들을 키우면서 믿음으로 이끌어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겪으면서 하나님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는 우리 남편과 큰 아이 고3 우리 이수아 자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둘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며 고백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두 자녀들 우리 중3 중이 중요한 시간에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도 교회를 다니면서 그들의 믿음이 정말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0: 아멘.
1: 하나님, 사춘기로 고생하고 있는 정말 방황하고 있는 우리 막내 주님께서 특별히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이 어려서부터 느끼고 알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이 가정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어머니가 정말 믿음의 가장으로 이 가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명철로 채워주시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4대째 신앙을 이어가는 남편, 하나님 실족한 가운데 있지만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이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4대 신앙이 쌓여지고 은혜가 돼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거룩한 가장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시며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0: 아멘.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 힘내십시오.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다고요.
1: 아멘.
0: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1: 아멘.
0: 그 가정도 반드시 다시 섬을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많은 기도 제목들을 안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1: 아멘.
0: 오늘 다 드리지 못한 기도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잠시 소망의 기도를 섬겨주시는 믿음의 기업 소개하겠습니다.
3: 소망의 기도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소망의 기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기는 MI수트 NC 대전 유성점, 말씀으로 배우는 캘리그래피 하늘물고기, 기쁨을 주는 행복한 기업 강경신원 젓갈백화점, 꿈이 이뤄지고 비전이 성취되는 탐방동 인비트윈 스터디카페, 행복을 전해주는 아웃도어 노르디스크 대전은행점,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펠퍼스 헬퍼마스크, 만년동 디지털타운 1층 아름플라워에서 꽃바구니, 온가족이 안심하고 쓰는 인삼샴푸 주식회사 AB,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CNJ타울, 기도는 깊어지고 무릎은 편안해지는 믿음의 기업 평택 랑스비 기도매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는 온가족의 먹거리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기업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를 요청하시고 이제 응답을 기대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또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변함없는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중보기도 동역자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오늘 유일 성결교회 섬기시는 황근식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과 함께 깊은 기도를 해 주셨는데요. 목사님 오늘 많은 분들이 참 좋아했을 것 같아요. 이분들에게 또 마지막 응원 한마디 해 주신다면요.

0: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보면서 마음 깊이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정말 다른 사람의 친구의 가정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육신적인 어떤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도 쥐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소리들이 많아서 정말 마음에 감동이 밀려왔고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 이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소망으로 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 아멘. 네, 목사님의 귀한 말씀 간직하시면서 특히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손연애 집사님과 또 김홍필 청년 그리고 안호경 권사님과 김흥환 권사님 그리고 하경순 권사님 함께 하셔서 여러분 아멘 소리 크니까 참 좋으셨죠.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고맙습니다. 승리하십시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목사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내일 이 시간 또 기대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저천상을 향하여.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안산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장 30절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의 판을 뒤집는 한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본문은 요단강 동편 베다니 강가에서 시작합니다. 아주 평범하고 작은 이 강가에 오늘도 사람들은 물밀듯 몰려옵니다. 이유는 그곳에 있는 세례 요한을 만나고 싶어서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시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뜨거운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 당시는 통신도, 뉴스도, 기록된 글자도 없던 시대.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 시대의 담론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전하면서 그것이 자신들 시대의 가치관으로 또는 인생의 방향으로 그렇게 의존하던 시대예요. 가장 사람들이 신뢰하는 요한이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이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요한의 입을 통해 시대의 뉴스를 듣고 싶어 강가로 몰려듭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막 모여서 누군가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은 혹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아니십니까? 사람들은 요한을 너무나 존경하고 기대했기 때문에 요한이 맞습니다 라는 소리를 기대하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요한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발끈도 감당 못하는 존재입니다. 기대하던 대답과 다른 이 말에 조금 사람들은 실망하지만 그러나 오늘도 그가 말하는 것이 뉴스가 되고 시대의 방향이 되기에 사람들은 여전히 요한 앞에 몰려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세례 요한 앞에 너무나 촌동네에서 온 듯한 한 젊은 청년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이 그동안 수 없는 사람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성령께서 자신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며 자기 입으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요한이 이렇게 선언하게 만드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켜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셨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폭탄 선언에 요한의 제자들과 군중들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예수님 앞에 서서 또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요한의 옆에서 가장 요한을 신뢰하고 따랐던 두 명의 제자가 요한에게 선생님, 저희들은 지금부터 저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요한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를 믿고 따라오던 제자가 갑자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제 우리는 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아무런 요동도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 곁에 있던 두 제자가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제자 가운데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그두명 중에 한 명이 누구였느냐? 안드레예요. 이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바로 자기 형 시몬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안내해서 우리가 잘 아는 시몬 베드로의 인생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베드로까지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은 그 다음날 베드로에 이어서 빌립을 제자로 삼게 돼요. 빌립이 제자가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헐레벌떡 어딘가를 달려가지요. 자기에게 가장 친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나다나엘, 우리가 그렇게 찾던 구원자를 만났어. 나사렛 예수야.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듣자마자 가장 친구의 그 흥분된 목소리를 비웃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했어? 나사렛? 나사렛? 웃기지 마.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는 그런 거룩한 구원자가 그런 데서 나올 수 있어? 나다나엘은 지금 엄청난 지역의 편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생각은 나다나엘의 생각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1세기 유대인의 대표적인 기록 요세푸스를 보면 갈릴리 지역에 60개의 도시와 마을 이름이 등장하는데 거기 나사렛은 단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뭘 말하는 거죠? 엄연히 있는 동네인데도 대놓고 사람들은 동네 취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사렛은 갈릴리에서도 변두리 중에 변두리, 사람들이 아예 살 만한 동네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도 없는 존재처럼 여기는 변두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어떻게 그런 데서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가 나와? 말이 안 돼. 근데 빌립이 뭐라고 말해요? 좋은 전도법이죠, 빌립의 좋은 전도법. 야, 내가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데, 야, 됐고, 네가 직접 와서 봐. 이 한마디.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한 번만 같이 예배합시다. 사실 우리가 뭐 전도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제일 좋은 건 내가 뭘뭐 성경을 설명하고 내가 뭐 구원에 대해 설명할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부모, 형제 또는 뭐 배우자 아니면 여러분 정말 누군가에게 이 빌립이 나다네일에게 했던 방식의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와서 한 번만 봐. 우리 꿈의 교회에 한 번만 예배 드려보자. 나도 뭐라고 말 못하겠는데 나는 당신이 나와 함께 한번 예배를 드려봤으면 좋겠어. 그 한마디. 이때 나다나엘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실 나다나엘이 친구의 권유 때문에 반신반의하며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아직 편견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어쩌면 자기의 그 편견을 증명하고 싶어서 친구가 그렇게 흥분해서 어찌 보면 약간 속아 넘어간 것 같은 친구를 꺼내내기 위해서 그런 곳에서 구원자가 나올 리 없다고 자기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 나다나엘을 환영하십니다. 나다나엘을 딱 보자마자 나다나엘 그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웃으며 얘기합니다. 당신 성격은 까칠하지만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람이고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첫 마디에 자기의 성격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며 자기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떨떨해 하는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미소를 머금고 그 부드러운 눈빛으로 나는 당신이 때때로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이 나다네엘은 당시에 굉장한 율법의 지성인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혼자 그 율법을 가지고 고민하고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묵상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치 나다네엘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영적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나는 압니다. 그러면서 이 나다네엘을 격려하는 거예요. 나다네엘은 그때부터 편견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촌동네 무식한 사이비가 나온 줄 알았는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부드러운 눈빛, 사람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는 저분의 진짜 힘은 어디에 있는 걸까? 그리고 계속 그 예수님과 대화를 해가던 중에 나다네엘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견의 모든 벽이 허물어지고 스스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존경의 마음으로 끝내 이렇게 외칩니다. 선생님,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냉소적이었던 그의 입에서 뜨거운 고백이 나온 거예요. 이 뜨거운 고백과 함께 나다네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편견을 갖고 있음에도 그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갔더니 사실은 갈릴리에서 이름 없이 사라졌을 그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역전의 인생, 역전의 이름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나다네엘처럼 편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력서 한 줄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 사람의 대학 간판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고향이 어디냐를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빠르게 판단해요. 카톡방에서 떠도는 몇 줄의 소문, 누군가가 근거 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흉보는 말 한마디 듣고 그 사람을 쉽게 단정합니다. 왜? 그렇게 빠르게 판단해야만 이 험한 세상에서 눈치도 빠른 거고 지혜롭다는 얘기를 듣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 편견으로 빠르게 판단하는 것은 다 오류예요. 그건 똑똑한 게 아니에요. 나는 척 보면 알아. 제일 위험해. 무당 앞에 가면 최근에 사람 때문에 힘들구나. 어떻게 알았어요? 사람 때문에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편견이 편견. 이 편견이 얼마나 큰 오류가 있는지 제가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2023년에 프랑스에서 열린 최고 권위의 국제 와인 대회가 있었어요. 이 자리에는 세계 최고의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한 와인에게 금메달을 안겨줬습니다. 그때 당시 만장일치로 금메달을 준 그 와인에 대해서 심사평이 이랬어요. 자두향이 나고 풍부한 산미에 복합적인 최고의 와인이다. 그런데 대회가 끝나고 나서 들어온 제보에 주최 측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알고 봤더니 세계 최고의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금메달을 안겨준 이 와인이 벨기에에 가면 우리 돈 3,500원으로 누구든지 살 수 있는 싸구려 와인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어떤 벨기에 사람이 싸구려 이 3,500원짜리 와인에 가짜 라벨을 붙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력서를

최고급 양조장 출신이라고 가짜 스펙을 지원해서 소위 짝퉁 명품을 만들어서 출품을 한 거예요. 심사위원들은 최고급 라벨이라는 편견 하나를 더 씌우자 당시 최고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지성과 그들의 미각조차도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더래요. 단편적 정보 하나로 지레 짐작하는 이 현상을 심리학 용어로는 인지적 구두쇠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가 가장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정보로 판단하는 그 모습이 때로는 진실을 가리게 만드는 사태를 일으킨다. 그래서 인지적 구두쇠라고 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편견을 내려놓아야 돼요. 어느 지역 출신, 어느 학교 출신, 어느 모임 출신, 심지어 그 사람의 외모 등의 조건이 결코 그 사람을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조건들을 다 내려놓고 백지 상태로 상대를 새롭게 바라볼 때 진짜 그 사람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직에 있는 한 기업의 전문 이사의 간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십수년 전에 이분이 이런 일을 겪었어요. 그때 자기의 직책은 과장이었고 집사님이었는데 자기 부서에 딱 한 자리뿐인 팀장 자리를 놓고 자기와 피 터지게 다투는 라이벌이 있었답니다. 집사님 마음속에는 딱 그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내가 기필코 저놈을 밟고 1등이 되어야 한다. 이 경쟁심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렇게 오직 저 사람을 이겨야 되겠다라는 경쟁심으로 상대와 피 터지게 경쟁을 하다 보니 상대를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이 점점 삐뚤어지더래요. 괜히 그 사람이 미움을 넘어서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쓰는 사투리를 가지고 정치적 성향을 판단하기도 하고 회의 때 조금만 자기 의견을 내거나 이렇게 하면 실력도 없는 게 입만 살아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을 단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팀장 자리 하나를 놓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던 어느 날 회사에 사활이 걸린 500억짜리 프로젝트를 이 철천지 원수 두 사람에게 한 팀이 되어서 해내라고 맡겨진 거예요. 평상시에 얼굴만 봐도 토가 나올 것 같은 이 라이벌과 부딪히며 한 프로젝트를 같이 해야 되는 상황. 두 사람은 회의 때마다 물고 뜯고 시비를 걸고 맨날 싸우느라고 이 프로젝트는 산으로 가고 있었어요. 회사에서는 자신들에게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라고 주었는데 라이벌과 너무 관계가 안 좋으니까 일의 효율성은 생기지 않고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느 날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강대상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속으로 하나님 앞에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하나님, 나 저 인간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저 인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제가 반드시 이 프로젝트 혼자서 성공해야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 프로젝트도 안 되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렇게 중얼중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너무나 매서운 감동이 그 예배 시간에 자기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렇게 중얼거리는 자기에게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나는 너를 위해 희생했는데, 너는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없느냐? 네가 보는 십자가는 내가 너를 위해 죽은 희생의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네가 그 사람을 1등 되게 하고 네가 희생해라. 그날 밤이 집사님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밤새도록 그 하나님의 매서운 음성 앞에 발버둥 치고 울고 기도하다가 새벽녘이 되어서 항복을 합니다. 내가 그 라이벌에게 가졌던 편견, 고정관념, 경쟁심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월요일 아침 출근을 하자마자 따뜻한 커피 두 잔을 들고 그 라이벌에게 먼저 가요. 그리고 첫 마디를 이렇게 말합니다. 김 과장, 내가 미안했어. 내가 너무 심했지. 진심으로 사과할게. 앞으론 내가 당신을 잘 돕고 하자는 대로 할 거야. 그때부터 그 라이벌의 생각에 맞추면서 자기는 옆에서 살 붙이는 역할만 했어요. 물론 이 라이벌은 처음에는 너무나 의아해하고 이 사람이 무슨 꿍꿍이가 있어가지고 나를 더큰 수렁으로 끌고 가려고 이러는 건가 이렇게 경계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진심이 통하고 두 사람은 가장 친한 사람이 되었어요. 결국 이 프로젝트는 회사 창사 이래 최고의 대박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두 사람 모두에게 임원 자리를 주고 지금 아직도 현직 임원으로 있으면서 두 사람은 둘도 없는 친구로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 혼자 살겠다는 거다 부질없는 짓이더라고요. 내가 내려놓으니까, 내가 져주니까 그한 수가 하나님께서 나를 더 기적적으로 살게 하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난 한 주간도 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살았는지 저는 알아요. 여러분이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왜? 주님이 여러분 다 아십니다. 결과가 이겼든 아니,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안 나왔던 주님은 그 모든 과정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긴다라는 것은 남보다 앞서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래서 때로는 지더라도 1등이 아니고 2등, 3등이 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결국 마지막에는 그 인생이 이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경쟁에서 앞서가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 나는 동행하고 있다면 지금 내게 주어진 경쟁과 상관없이 나는 이기는 인생이다. 우리의 환경과 인생의 판을 뒤집을 수 있는 한 수. 경쟁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스러운 편견을 내려놓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그 환경에게 숨겨져 있는 보석을 발견하는 눈을 갖는 것. 그게 한 수가 주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

0: 여러분들에게 어느 순간 결정적일 때 판을 내 인생을 뒤집는 오늘 요한복음 1장의 이한 수로 그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멋진 삶이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저천성을 향하여 지금까지 안산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을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407-9191번 안산 꿈의 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감사로 버물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 일을 주장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염려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게 새기고 오직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수원시립 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6번 B플랫 메이저 BWV 1051번 가운데 3악장 알렉으로 준비했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총 6곡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을 남겼는데요. 오늘 함께 하실 곡은 6번의 작품입니다.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은 대표적인 바로크 협주 양식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크 시대의 협주 양식은 한 악기와 오케스트라가 아닌 여러 악기와 오케스트라의 협주로 이루어진 방식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6번은 이 6곡 가운데 가장 독특한 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중저음 악기로 솔로 악기군을 이루는데요. 비올라 2대와 비올라 다간바 2대, 첼로, 또 하프시코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1721년 크리스티안 루트비히에게 6곡의 협주곡을 모아 헌정한 그런 작품인데요. 오늘 이 작품 6번의 3악장 알렉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작품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6번 B플랫 메이저 BWV 1051번의 사막장 알렉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콘체르토 A메이저 괴혈 번호 622번 가운데 사막장 론도 알렉으로 준비했습니다. 게르바스 드 페이어의 클라리넷 연주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콘체르토 A메이저 작품 번호 622번 가운데 3악장 론도 알레그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베토벤의 에그먼트 서곡 작품 번호 84번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베토벤이 괴테의 문학작품의 그 서사를 참고해서 만든 서곡인데요. 이 작품에는 16세기 네덜란드에서 펠리페 2세의 폭정에 맞서 자유를 주장하며 싸우다가 처형된 실존인물인 에그먼트 백작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총 이 서곡은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주 무겁고 장중한 분위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베토벤 자신이 압제와 또 운명의 무게를 상징하는 어두운 화성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전해져 있고요. 두 번째 파트는 알레그로로 굉장히 긴장감 넘치고 강렬한 그런 리듬으로 에그먼트 백작의 투쟁과 갈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부분에서는 승리의 교향곡으로 F메이저 쪽으로 전초가 되면서 화려한 금관악기의 팡파르로 자유와 승리를 노래하는 그런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전주의 시대에는 이렇게 작곡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표현되는 것보다는 형식에 맞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고전시대의 작곡 양식이었는데요. 베토벤은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 새로운 음악어법 또 새로운 양식들을 표현했던 그런 작품 중에 하나라는 것이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작품이라 생각됩니다. 베토벤의 서곡 에그먼트 작품 번호 84번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작품 함께 하시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0: 생방송 OAP데이 오늘의 첫 찬양이었습니다. 아이빅밴드의 예수께로 오세요 전해드렸는데요. 이 세상에 참 소망을 줄 수가 없어요.
1: 네.
0: 우리 보고 싶은 가족들 그나마 전화로 뭐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두 번 연락 오던 것들도 이제는 북에 있는 가족들이 당국의 눈치 보느라 험한 말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정도가 됐다고 해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1: 네.
0: 이렇게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게 너무나 안타깝지만 결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입니다.
1: 아멘.
0: 이 상황이 변화되고 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또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가 돼서 이런 아픔 없이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그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로 샵 1069번으로 기다리고 있는데요. 울산에서 먼저 인사를 주셨어요.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속히 복음 통일을 허락해 주시기를 하면서 기도합니다.
0: 네.
1: 북녘계 자매 형제들은 우리의 한 가족이잖아요 하시면서 3233님 아멘.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새벽마다 또 시간을 내어주셔서 기도해 주시는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그리고 6089님도 오늘도 함께 하셨는데 여기 파주인데요. 탈북민분과 통일전망대 가고 계시대요. 함께

0: 복음 통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방송이 너무 귀하다고 감사하다고 최고라고 꼭 필요한 방송이라고 자랑스럽게 계속 칭찬해 주시네요 하셨는데 네. 저희는 칭찬받을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1: 맞아요. 네. 그리고 혹시 그 같이 듣고 계신 그분은 참여를 안 하셨던 분이시라면은 #1069번으로 같이 또 주시면 함께 저희가 출석 인사 가운데 선물도 나누고 있잖아요. 네. 우물정 1069번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어플리케이션으로 우리 손주들과 매일 기도합니다. 북한 친구들을 도와주세요. 아직 어려서 북한에 대해 얘기는 깊이 못했지만 조금씩 해준 북한 이야기로 매일 기도하니 감사합니다. 참고로 우리 손주들은 6살, 9살 남자아이들이에요. 손주들 기도에 은혜받는 할머니입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들려줬을 때 아이들이 또 아이들에게 주신 감동으로 기도할 거 아니에요.
0: 네.
1: 저도 듣고 싶어요. 함께 하고 싶어요.
0: 우리 아이들에게 잘 모르지만 또 어렵지만 그냥 함께 살아갈 통일의 그때를 얘기해 주시고 같이 기도의 마음을 갖자고 서로 축복하자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7회사의 성도님도요. 6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고요. 또 북한 성도들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길 기도했습니다 하셨는데요. 아멘. 많은 분들이 어제 주일도 보내면서 그러셨을 줄 믿습니다. 함께 아멘. 기도의 마음 계속 모아주십시오. 자, 이렇게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해피데이 출석 인사는 끝까지 #1069번 또 어플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월요일은요.
1: 오늘도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 뼘 좁혀보는 한 뼘 차이 준비하고 있고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찬양의 한 소절을 올려드리고 이 찬양을 북녘 땅에 꼭 전하고 싶은 은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까지 이어집니다.
0: 축하 사연과 기도 제목도 역시 문자로 어플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쉐키나 찬양단의 찬양 전해드리고요. 오늘 한 뼘 차이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오늘도 또 한 가지의 남북한 언어 차이를 또 살펴보고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 또 도전을 샵1069번으로도 해주실 수 있지만 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있으신 분들은 로그인하시면
0: 맞아요.
1: 로그인하시면 또 무료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0: 어플로는 어떻게 참여하는 거예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하셔야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사연 참여, 참여하기에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자, 그리고 샵 1069번으로도 퀴즈 정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터넷 용어예요.
1: 근데 네. 이 인터넷 용어 저희는 보통 그 영어를 쓰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북한에선 한국어를 쓰다 보니까 좀 더 이 표현이 바로 떠오르고 익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예. 자, 어렵지 않아요. 힌트는 저희가 대화 이후에 꽁트 이후에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정답 보낼 준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와 민수의 이야기 바로 만나봅니다.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 뼘 차이.

0: 여보, 나 이거 좀 봐주면 안 되나요? 지금 망 접속이 안 돼요.
1: 어? 뭐가요? 무슨 망에 접속하는데 여보?
0: 아유, 지금 얼른 이체해야 되는데 망 접속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 이거 맞는데?
1: 아, 이거 아이디랑 비번 쳐서 하는 거를 망 접속이라고 하는구나.
0: 아, 북에서는 인터넷이 없잖아요. 그래도 인트라넷이 되기는 하는데 남한에 오니까 여기저기서 개인번호랑 암호랑 적는 게 왜 이리도 많은지.
1: 자자, 보자. 여기, 아, 자기야. 여기 대문자로 안 썼잖아, 대문자.
0: 아, 그래요? 아유, 안 되는 줄 알았지 뭐예요. 두 번만 더 실패하면 접속이 안 된다고 해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1: 자기야, 앞으로 이런 거는 안 되면 바로 나한테 얘기해야지. 알겠죠?
0: 아유, 역시 우리 여보가 있으니까 참 든든하네요.
2: 요즘에 아이디랑 비번도 각 사이트마다 너무 달라요.
3: 맞아요.
2: 써야 되는 것도 다르고 네. 또 그래서 어디다 기록해 놓는데 어디 기록해 놨는지 또 찾기도 어려워. 하도 많은데 어쨌든 어떤 인터넷망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망 접속을 해야 합니다.
3: 그래서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이 망 접속 우리말로 무슨 뜻일지 보기까지 두 개 내어드리는데요.
2: 네.
3: 1번이 로그인.
2: 로그인. 2번.
3: 충전.
2: 충전입니다. 망 접속이라는 북한어 표현. 사실 이 말도 북에서 써본 사람보다는
3: 네.
2: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을 정도로 북에는 인터넷은 뭐 거의 없고
3: 맞아요.
2: 쓰는 사람이 없고 그나마 북한 내에서만 작동이 되는 인트라넷이 있고요.
3: 그렇죠.
2: 자, 그래서 이제 이 대한민국에 오신 탈북민 분들이나 또는 어르신들이나 이 망 접속하는 거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3: 이게 와이파이 개념도 있고 데이터 개념도 있고 요거를
2: 네.
3: 딱 쓰고 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메일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저희가 자주 하는 문자 어플 있죠.
2: 네.
3: 그 어플이나 할 때 어디를 들어가도 다 필요하잖아요.
2: 그렇습니다. 뭐 은행 업무를 보려고 해도 그렇고 장바구니 여러분 쓰시려고 해도 그렇고 넷뿅뿅뿅이나 뭐 디즈 뿅뿅뿅 이런 거 OTT 보려고 해도 다 어쨌든 접속을

0: 해야 돼요.
1: 쇼핑할 때 다 필요하잖아요.
0: 네. 망 접속을 해야 되는데 우리말로는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는 뭐라고 할까요? 1번.
1: 로그인.
0: 로그인이다. 2번.
1: 충전.
0: 자, 정답 어디로요?
1: 우물정 1069 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이고요. 0487님이 처음에 통신망이라고 보내주셨어요.
0: 네.
1: 그렇죠. 통신망 가운데 우리가 특정 뭐 사이트나
0: 그렇죠. 들어가는 거
1: 서비스를 이용할 때
0: 이용하려면 처음에 내가 이 회원이 맞는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것. 그렇게 들어가는 행위를 망 접속이라고 북에선 부르고 우리는 1번
1: 로그인,
0: 2번
1: 충전.
0: 자, 정답 샵 1069번호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하거나 했던 뭐 금융망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1: 네.
0: 개인 보안을 위해서 한번 쓰면 로그아웃을 잘 하셔야 돼요.
1: 아, 맞아요. 네. 그 같이 쓰는 와이파이도 이렇게 망 접속을 했을 때 그때 좀 위험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0: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번 망을 접속을 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다 사용 끝나셨으면 로그아웃을 하시도록 저희 힌트 계속 드리고 있는데 자, 정도 남겨주시고요.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오늘 월요일 코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같이 걸어가기에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할게요.

0: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 인간과 세상을 사랑하시고 다른 동물들과 달리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고 하늘과 하늘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여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며 영접하는 자에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르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꽃향기로 살아가려합니다.
1: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사랑을 향한 찬양의 고백. 무산이 고향인 김혜은 자매가 전하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내 진정 사모하는 이라는 이 찬송의 가사가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 함께 올려드릴까요?

찬양사역자 신현재 씨의 네, 진정 사모하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께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친구 되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염려와 이 땅 가운데 고락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위로의 주 하나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구하면서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의 무산이 고향인 김혜은 자매의 선곡으로 함께하는데요.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그 자매의 고백과도 같이 이 찬송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고향 무산을 더불어 북한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찬송이 되길 바라면서 이 찬양을 한 번 더 우리 옹기장의 목소리로 찬송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경도 무산의 고향인 김혜은 자매 선곡 내 진정 사모하는으로 함께했습니다.

우리 김혜은 자매의 이야기를 함께 하셨는데요. 아, 목소리가 참 꾀꼬리 같으시네요 하시면서 얘기 나눠주셨는데 많은 탈북민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생방송 WPD에 함께하고 계신 시간 1시 33분 지나가고

0: 있는데요. 오늘 한 뼘짜리 문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 망접속이라는 북한어 표현이 무슨 뜻일지 1번이 로그인이고요.
0: 네.
1: 2번이 충전인데 우리 5756님께서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셔서 요 망접속을 아주 잘하시고
0: 오.
1: 여기다 답 남기는 거 맞나요? 하셨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0: 잘하셨어요? 네. 네. 자, 그리고 이게 저도 매번 접속할 때마다 어렵더라고요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해법을 드려야 될까?
1: 아.
0: 그래도 메모장 같은데 꼭 적어놓으세요. 네.
1: 저도 지난 주말에 요 망접속을 한 열몇 번 실패해서 다시
0: 벌써 그러면 어떡해요?
1: 그러면 인증번호까지 받고 다시 하면 되죠. 네? 천천히.
0: 그래요? 네. 자, 북한의 많은 분들이 하나님 믿기를 기도합니다. 424 성도님도 울산에서 남겨주셨는데 오늘 망접속이라는 북한어 표현에 우리말 표현을 여러분 맞히시면 됩니다. 보기 다시 한번 드릴게요.
1: 1번이 로그인, 2번이 충전.
0: 네.
1: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망접속을 잘 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도 푸짐한 선물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물정 1069번과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도전해주세요.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0: 한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0: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1: 건강한 삶을 기대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0: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1: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0: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1: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겹자의 퀴즈의 정답은요?
0: 망접 속의 우리말 표현 정답은 1번 로그인입니다.
1: 로그인입니다. 저희가 아까 로그인을 잘 하셔야 된다. 그리고 잘 로그아웃 하셔라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0: 네.
1: 자 매번 운전하느라 듣기만 했었는데 아주 오랜만에 문자 남깁니다 하시면서 0544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0: 네.
1: 자 정답 로그인 늘 극동방송 통해서 나라를 위해 또 북한을 위해 기도를 잊지 않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0: 아멘.
1: 우리 0544님 덕분에 저희도 더 힘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0: 샬롬 하시면서 새싹회원 7473님 찾아와 주셨어요. 오늘도 극동방송을 들으며 운전하며 갑니다. 언제나 극동방송에 로그인하면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하셨는데 정답까지 매일같이 들어주시는데 오늘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그래요. 그리고 병원 진료보고 이제 집 가는 길에 감사 찬양 아까 들으며 가고 있다고 1222 성도님도 정답과 함께 남겨주셨고 북한의 복음 자유를 위하여 오늘도 파이팅 3094님도 출석해 주셨습니다.
0: 한 세대 가운데 살면서도 새로운 문화를 따라간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로그인 하셨어요.
1: 네.
0: 근데 이게 점점 저희가 적응해 나가고 뭔가 새롭게 하는 어플리케이션도 많아지고 하다 보면 로그인 할 일이 참 다채롭게 많아지기도 하잖아요.
1: 그래요. 네.
0: 그래서 아까 841님이 인터넷 로그인 들어가는 게 무척 힘들어요. 비번이랑 적어놓고 사용해도 자꾸 틀리고 하셨는데 너무 이해가 되잖아요.
1: 예.
0: 우리 아이디만 해도 몇 개겠어요.
1: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지문 인식이나 홍채 인식, 얼굴 인식 이런 거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도 진짜 좀 어렵긴 한데 디지털 조금 뭐랄까요 이용을 쉽게 하기 위한 어른들 위한 교육도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그렇죠? 자 그리고 포항입니다. 삼겹살과 점심 먹으면서 듣고 계시대요. 이사빌리님. 저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네.
0: 그러니까요.
1: 진짜 좋아하는데.
0: 후식까지 먹었는데.
1: 자 정답 남겨주셨고 우리는 인터넷이 정말 생필품 수준인데 북한은 아무나 못 쓴다고 하니까 안타깝네요 하셨어요.
0: 맞아요.
1: 네. 이게 외부의 정보가 들어갈까 봐 이제 차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0: 네. 회사에서 쓰는 인트라 그 망처럼 본인들끼리 제한된 어떤 영역만 풀어놓다 보니까 예. 어려움이 있는데 병원에서 진료 보고 일산 집에 가는 길에 찬양 들으면서 네. 함께합니다 하셨던 1번 보내신 분도 계시고요. 복음 통일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1번 보내신 6147님 오늘도 찾아와 주셨어요.
1: 네, 그리고
0: 감사합니다.
1: 순천이 너무 더워요 하시면서 9182님 로그인 남겨주셨는데
0: 네.
1: 지난주에는 그 6월 말치고는 되게 선선했는데 이번 주는
0: 맞아요,
1: 폭염이
0: 맞아요.
1: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0: 조심하셔야 돼요.
1: 다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당첨자는요?
0: 방금 로그인을 방금 가입을 하신 분이 계세요.
1: 네.
0: 어플리케이션으로 1202님 저희 선물 하나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친구가 OFP데이 들어보라고 추천해줘서 오늘 두 번째 출석이시라고 이야. 하셨던 0363님.
1: 네.
0: 아, 친구분도 알려드리고 좀 보내드리고 싶긴 한데 북한에 대해 더 알게 되고 기도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1번 보내주셔서 선물 드리고요. 7473님도 보내드리고 출근 중에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참여해 주셨던 2802님도 드리고요.

0: 저는 지금 하나님께 로그인 되어 있습니다.
1: 할렐루야.
0: 하셨던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드리고요.
1: 네.
0: 제가 몇 분 더 선정해서 답장 보내드릴게요. 링크가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1: 8085 성도님께서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북한 얘기를 들으면 고인이 되신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북한에 가까운 파주에 사셨던 아버지는 늘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트럭을 타고 북한에 가보고 싶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통일이 돼서 함께 다 같이 잘 되길 기도한다고 고양시에서 문자 주셨는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같이 동역하며 기도로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오후 해피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0: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1: 더 행복하세요.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0: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레위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지시하여라. 번제물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다. 번제물은 아침이 될 때까지 밤새도록 제단의 화로 위에 그대로 두고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오르게 해야 한다. 제사장은 모시로 짠 옷을 입고 속에는 모시 속옷을 입어야 한다. 번제물을 태우고 남은 재는 제단 옆으로 옮겨두었다가 옷을 갈아입고 진 밖에 있는 깨끗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 그동안에 제단 위에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해야 하며 절대 꺼뜨려서는 안 된다. 아침마다 불의 장작을 보충하고 그 위에 번제물을 차려놓고 화목제물의 지방을 그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제단 위에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해야 하며 절대 꺼뜨려서는 안 된다. 곡식제물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다. 곡식제물은 아론의 아들들이 제단 앞에서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곡식제물에서 고운 가루를 한 움큼 가져다가 곡식제물에 섞은 기름과 거기에 얹은 향과 함께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쳐야 한다. 나머지 곡식제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는다.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며 거룩한 곳, 곧 회막들에서 그것을 먹어야 한다. 누룩을 넣고 구워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나에게 바친 제물 가운데서 내가 그들 몫으로 정해준 것이다. 그것은 속죄 제물과 보상 제물처럼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아론의 후손 가운데서 남자는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제물과 관련하여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누구든지 이 제물을 만지는 사람은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그들 각자가 하나님에게 바쳐야 할 제물은 이러하다. 고운 곡식가루 2리터를 매일 바치는 곡식 제물로 바치되 반은 아침에 바치고 반은 저녁에 바쳐야 한다. 그 가루에 기름을 섞어 철판에 굽고 잘 섞은 뒤에 여러 조각으로 부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쳐야 한다.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아론의 뒤를 이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그것을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 제물은 모두 불살라야 한다. 제사장이 바치는 모든 곡식 제물은 온전히 불살라야 하며 아무도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속죄제물을 위한 규례는 이러하다.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제물이니 하나님 앞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한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되 거룩한 곳, 곧 회막들에서 먹어야 한다. 누구든지 그 고기를 만지는 사람은 거룩해야 한다. 고기에서 피가 튀어 옷에 묻으면 거룩한 곳에서 그 옷을 빨아야 한다. 고기를 삶을 때 사용한 질그릇은 깨뜨려야 한다. 고기를 청동 그릇에 삶았으면 그 그릇은 문질러 닦고 물로 씻어야 한다. 제사장의 가족 가운데서 남자는 누구나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러나 성소에서 속죄하기 위해 속죄 제물의 피를 회막 안으로 가져왔을 때는 그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불살라야 한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레위기 6장 8절에서 30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쁨 한끼 은혜 두끼 2시의 기쁨 두끼 최정민입니다. 성경에 나왔던 여호사밧 왕을 잘 아시죠? 이 여호사밧 왕도 큰 두려움을 만났어요.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였습니다. 성경은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라고 솔직하게 기록을 해요. 하지만 그는 두려움에 머물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말씀을 믿은 여호사밧은 군대보다 찬양하는 사람들을 먼저 앞세웠고요.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놀랍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시작하는데 어제부터 또 하나 또 시작해야 되는 그 한 주를 바라보시면서 두렵지 않으셨어요? 솔직히 저는 좀 두려웠어요. 걱정되는 것도 많았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소망의 기도를 듣는데 그 출연하셨던 목사님이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이미 유명한 얘기긴 하지만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365번, 365번 나온다. 그런데 이 찬송가도 보니까 찬송가 365장도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이 찬송가가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에게도 말씀하셨듯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하루 보내시면서 또 오늘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이 오후에 무언가가 여러분들 두렵게 하고 있다면 이 찬양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찬양이 위로가 된다면 아멘이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는 여러분들께 선물을 또 보내드릴까 합니다. 물론 추첨이고요. 우물정 9330번으로 주님, 제가 두렵지만 이 들었던 이 오프닝의 이야기 또 성경 말씀 이 찬송가에 의지하면서 아멘 크게 담대함에 외치며 나아갑니다. 그런 의미로 우물정 9330번으로 아멘 두 글자

네, 6월 29일입니다. 아, 6월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네요, 그렇죠. 자, 도시의 기쁨 함께 하고요. 이번 한 주 또 월요일인데, 이런저런 걱정들이 이 한 주를 또 감싸고 있죠. 아, 어제부터 예배 잘 드렸는데, 그런 분들 있으시죠? 아,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 소망의 기도 방송을 듣는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이 성경에 365번 나온다. 뭐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찬송가도 신기한 게 365장이 좀 전에 들었던 네, 일산향이에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이게 그 영어 제목으로는 Tell it to Jesus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말하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 그게 두려움이 되지만 주님께 맡기면 그렇죠. 주님은 그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그 죽었던 그 영혼을 다시 한번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그 여호사밧 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죠.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세웠던 거예요. 우리 입술에도 그런 찬양이 있어야를 좀 믿고 두려움이 있다면 이 시간에 문자로 아멘 네, 동의한다는 문자를 주시고 자 3318번님 아멘 네, 아멘 9826번님 역시 아멘 2753번님도 아멘 그래요 뭐 이래저래 바쁘신데 문자만 두 글자 보내주셔도 돼요 아멘 7364번님도 역시 아멘 할렐루야 자 0360번님 우울증으로 힘겨워했던 큰딸아이가 좋아졌다가 다시 무기력해지는 모습을 볼 때면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무기력함도 주님께서 붙잡아주시면 능히 이겨내겠죠 하셨는데 그럼요. 이 자녀를 볼 때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내 문제면 내가 노력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같은데 이 자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더 걱정되고 두려울 때가 있으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맡기라고 하신 것 같아요. 맞죠? 자, 부천에서 연락 주신 6728번님도 계시고요. 자, 이분들 중에서 일단은 제가 두 분을 고를게요. 아멘이라 주신 분들 중에 2753번님하고 7364번님께 커피를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성경 말씀 보고 주님께 아뢰면서 그 평안을 찾아가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커피 드시면서 평안함을 누리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고요. 잠시 후에는 또 우리 지역에 좋은 소식이 있어서 하나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맞아요. 월요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가정에는 그 복음이 들어가게 됐습니까? 그 이야기 전해주신 날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누가 그 복음을 가지고 왔는지, 여러분들의 가족 이야기를 전해주시면 오늘도 참외가 한 박스씩 갑니다. 우물정 9330번으로 참외 한 박스 여러분들 가정에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빨리 연락주세요. 우리 가정은 할머니 때문에, 할아버지 때문에, 아니요, 증조할머니 때문에, 아니요, 저희 남편 때문에, 아, 저희 아이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내주시는 사이에 찬양을 들어볼게요. 사랑한다 말하시네. 아, 이 찬양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0: 네, 찬양의 가사가 참 은혜가 되죠.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월요일은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여러분들 가정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 사랑해주는 날이에요. 어떻게 여러분들 가정에 그 예수님이 들어갔는지 여러분들이 신앙의 일대를 자 문자로 먼저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전화 연결해서 연결되신 분들은 그렇죠. 참외를 한 박스. 예, 지역의 특산물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 여름 기간 동안은 아마 한 달 정도 더 참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남지 않았죠. 자, 우물전 9330번으로 여러분들 가정에 어떻게 예수님이 그 복음이 들어가게 됐는지 전해주시고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에 참 그 든든한 모임을 하나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지역에 참 많은 그 이 기독교 모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좋아하는 모임이 이 어머님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아시죠?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헌신하는 마마클럽 요 소식을 전하는 날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우리 지역 중에서 또 충주 제천 소식이 있어서 좀 전해 드릴까 합니다. 자, 충주의 마마클럽 팀장님이시죠. 충주 충일교회 섬기시는 이의홍 권사님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권사님 반갑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아유, 반갑습니다. 제가 뭐 소개해드리긴 했는데 이제 네네. 충주에도 이제 이 극동방송이 시험방송 되고 있어서 네네.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실 것 같은데
1: 예, 예.
0: 충주뿐 아니라 뭐 천안, 대전, 청주 또 경기도 일부 지역, 강원도 일부 지역 다 듣고 계시거든요. 자, 소개 예. 한번 해주시고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 마마클럽 대표 성김이자 충일교회 이의홍 권사입니다.
0: 아유, 권사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자, 먼저 이 마마클럽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 네네네.
0: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긴다. 맞죠?
1: 예, 예, 예, 그쵸.
0: 네, 이 마마클럽 어떤 예. 기도운동인지 또 어떤 모임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저희 마마클럽은요,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비전을 가진 초급파 어머니 연합 기도운동, 도시 연합 기도운동입니다. 2008년 부산에서 여섯

0: 여러분의 어머니 기도로 시작이 되어 18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는 전국 45개 도시에서 정기적으로 기도회가 열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 기도 제목은요. 저희가 나라와 북한, 한국교회와 충주, 다음 세대와 가정, 선교와 열방, 마마클럽과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1: 아이고, 참 이 기도를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이번 달에 청주에서 네. 이제 이 기도회가 진행돼 있잖아요.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있는. 그때 제가 다녀왔는데 현장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뜨겁게 기도하시는지 놀랐습니다. 근데 이거 충주 마마클럽을 보니까요.
0: 네.
1: 코로나 때 이제 모두가 좀 이제 모임이 좀 위축되고 그랬던 시기에 시작이 됐다고 들었어요.
0: 네네네.
1: 아, 그때 모이기도 쉽지 않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첫 기도를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났단 말이죠, 몇 년?
0: 네네네. 네,
1: 감사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좀 말씀해 주세요.
0: 네, 그때 이제 코로나가 한창이었었고요. 저는 특별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충주 노회에서 이제 비전 선언을 저희 충일교회 이제 조기목 권사님 오셔서 하시게 되었는데요. 예, 그날 제가 참석하고 권사님의 비전 선언을 들으면서 이제 마마클럽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귀한 기회였습니다. 그때 기도에 대한 뜨거운 도전을 받았고요. 어머니들이 함께 뭘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충주 마마클럽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제 저희는 마중물 기도회를 2023년 8월 충주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를 시작하여서 2024년 발제식을 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기도회로 모인 지 저희가 어느덧 3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1: 야, 이게 참
0: 눈물이 나요. 한 번도 이렇게 멈추지 않게 하신 것이 네. 가장 큰 은혜와 감사이고요. 네, 제가 또 기도의 자리에 그렇게 한 번도 나가 있었던 것이 제 인생에 너무 귀한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1: 아이고, 팀장님 눈물이. 예, 그 팀장님 권사님이신데
0: 네네.
1: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모임에 가보셨겠어요. 그런데 그 마마클럽 모임이 참 그만큼 더 귀했던 거예요. 그렇죠?
0: 예, 정말 참으로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기도를 하면은 거의 저희 가정과 아이들과 교회와
1: 예.
0: 예, 뭐 영역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마클럽 기도회는 8가지 영역인데 그 기도회 지경이 너무 넓죠.
1: 그렇죠. 그렇죠.
0: 너무 귀한 기도를 저희가 접하게 되어서 제 인생이
1: 예.
0: 완전히 달라졌어요.
1: 아니 그렇게 뭐 비가 오나 뭐 눈이 오나 정말 예. 이런 표현들처럼 한 번도 쉬지 않고 이제 모여 오셨는데
0: 네네네.
1: 기도하면서 어떤 뭐 원동력 그리고 또 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느낀 순간들이 좀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네. 좀 알려주세요.
0: 정말 꾸준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1: 아멘,
0: 계시다는
1: 아멘.
0: 것과 네. 정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1: 네.
0: 예. 그게 또 오랫동안 저희가 품었던 기도 제목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깊이 경험하고 또 신앙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 그렇죠. 우리 주님 네.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죠.
0: 그렇죠.
1: 네. 자, 그렇게 네. 열심히 해오셨는데 최근에 이제 제천, 충북 제천에도 네네. 마마클럽 연합기도회가 시작됐다고요?
0: 네네네.
1: 네. 오랫동안 품어왔던 기도 제목이기도 했을 텐데, 그 현장에 네네. 그 감동, 뭐 저희 못 가봤으니까.
0: 예예.
1: 예, 뭐 많이 모이셨다고 또 얘기 들었어요.
0: 예, 참, 3년 전 저희가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기도회, 제천에도 이 마마클럽 기도회 불길이 번져지기를 위해서 예, 스태프들이 다 같은 목소리를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1: 예.
0: 예. 좀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1: 네, 네.
0: 제천에 있는 두 권사님 장로님께서 여자 장로님 계시는데요.

0: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당연히 헬스장에선 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두 분이 계셨었어요.
1: 네네.
0: 너무 놀랬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0: 네네네.
1: 이제 재선에서도 정말 멋지게 이 마마클럽이 진행될 걸 기대를 좀 하고 있고.
0: 네네.
1: 이 마마클럽이 어머니들 기도운동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네네. 이제 그 이 영향이 가정을 넘어서 교회, 네. 도시까지 현재 이어지고 있고.
0: 네네네.
1: 네. 이런 상황인데 이걸 겪어보니까 팀장님도 어머니의 기도가 왜 중요한지 생각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0: 아, 그렇죠. 어머니 기도 말만 해도 눈물이 나죠. 그렇죠.
1: 네. 어머니 기도가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네. 한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0: 그렇죠. 우리 어머니의 그 애끌린 기도.
1: 네.
0: 예. 네.
1: 그 기도가 없었으면
0: 한 가정을 충분히 맞아요. 살릴 수 있죠.
1: 맞아요. 맞아요.
0: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아멘. 충분히 할 겁니다.
0: 네. 귀한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1: 네.
0: 어머니들의 그 애끓는 그 기도가.
1: 예, 예.
0: 예.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도 살리고.
1: 예.
0: 이 나라도 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아멘. 아멘. 그렇게 될 겁니다.
0: 아멘. 자, 예.
1: 그리고 이제 7월 시작하면서 7월 2일.
0: 네네.
1: 7월 2일이니까 벌써 이번 주네요. 네, 이번 주에 충주에서도 이 마마클럽 연합기도회가 있다고요?
0: 네네네. 그래서 7월 2일, 오후 6시 40분, 충주교회 2층 본당에서 충주 마마클럽 연합기도회가 열립니다.
1: 네.
0: 교단과 교파를 초래, 함께 모여, 나라와 북한, 한국교회, 충주와 다음 세대, 가정과 선교와 마마클럽과 어머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예,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아유, 꼭 가야죠.
0: 부탁드리고 그렇죠. 싶습니다.
1: 꼭 가야죠. 놀라운 일들이 그 현장에서 있을 거고,
0: 네.
1: 뭐 충주에 계신 분들뿐 아니라
0: 네.
1: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은 뭐 차로 한 시간, 뭐 길어야 두 시간이면 이동을 하니까 같이 가셔서 네. 그 충주 땅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가정과 교회와 또 이 나라까지 살려갈 겁니다.
0: 아멘.
1: 7월 2일이고요, 목요일입니다. 저녁
0: 아멘.
1: 6시 40분 충주 충일교회에서 충주 마마클럽 연합기도회가 있다고 합니다. 자,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이 시간 좀 팀장님이 격려의 말씀을 좀 주신다면.
0: 네, 기도는 뭐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기도도 들으시고
1: 아멘.
0: 놀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1: 아멘.
0: 저는 이 시간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늘 붙잡고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했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1: 아멘.
0: 이 모든 환경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환경을 성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1: 아멘.
0: 그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1: 아멘. 아멘. 네. 아이고 지금 네, 네, 팀장님.
0: 네.
1: 지금 이 듣는 청취자들 중에 한 분이 문자가 오셨는데.
0: 네네네.
1: 9611번 쓰시는 분이.
0: 예.
1: 네. 이분이, 와, 신기하네요. 고3 네. 때, 고3 때 세례를 네. 받았는데요.
0: 예, 예.
1: 그 세례 받은 게 충주 충일교회래요.
0: 아, 그래요?
1: 근데 이분이 지금 충일교회 권사님이 나오니까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문자를 주신 거예요.
0: 네네네.
1: 야, 참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그렇죠?
0: 예, 반갑습니다.
1: 네.
0: 정말 놀라워요.
1: 그러니까 정말 반갑네요. 네. 우리 지역에 정말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고.
0: 네네.
1: 네, 그래서 또 그날 7월 2일 이번 주 목요일에도
0: 네네.
1: 그 현장에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충주 땅뿐 아니라 뭐 이
0: 네.
1: 천안, 대전, 또 이 충청권 모든 지역, 제천 그 지역들 위해서 다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거라 믿습니다.
0: 아멘.
1: 네, 저희가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네, 감사합니다, 팀장님.
0: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충주 마마클럽 팀장이시자 충주 충일교회 섬기시는 이의홍 권사님이셨고요. 이번 주 목요일이에요. 7월 2일입니다. 그 현장에 가셔서 저도 그날 가보려고요. 지난달에, 이번 달이죠. 이번 달 청주에서 열린 마마클럽 모임도 갔는데 얼마나 기도가 뜨겁든지 정말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가 이 땅을 살리더라고요. 그 현장에 여러분들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6시 40분이래요. 자, 찬양 한곡 듣고 저는 잠시 후에 오늘 월요일마다 함께하는 신앙의 일대. 지금 문자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내주셔서 이분들 중에 전화 연결해서 어떻게 이 가정에 복음이 들어갔는지 그 소식 전해드릴게요.

네, 316 워십이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듣고 온 현지 시각은 2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신앙의 일대를 찾아서 매주 월요일마다 2시의 기쁨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또 스토리들이 우리 이 듣는 분들, 이 모든 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감동을 줄지.

0: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자로 온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전화 연결하고 있는데, 문자 내용만 봐도 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역사하시는구나 싶은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그중에 한번 전화 연결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1: 아, 네, 안녕하세요.
0: 네, 저는 2시의 기쁨 최정민이라고 합니다.
1: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혹시 뭐 섬기시는 교회하고 본인 소개가 가능하세요? 어려우시면 그냥 성도님이라.
1: 예, 조금 어려운데요.
0: 알겠습니다. 그럼 성도님으로 가겠습니다.
1: 예.
0: 주신 사연 보니까 지금 두 아들을 키우고 계신 어머니시고,
1: 네.
0: 네, 남편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사별을 하신 것 같고요. 그렇죠?
1: 네.
0: 네, 그 얘기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지.
1: 아, 참, 누구나 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내는 것 같아요. 인생을 광야라고 표현하기는 하지만 다 다른 모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0: 네.
1: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이, 알코올 의존증이 많이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의 전도로, 이제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했는데, 정말 순간순간 너무 많이 힘이 들어서 믿음이 없을 때 새벽 예배 나가서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라는 곡을 많이 듣고 힘을 냈었어요. 누군가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구나. 이게 저를 전도한 그 친구가 될 것이고 그 친구는 지금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그 친구도 지금 췌장암 말기로 세브란스 병원에서 임상 실험하고 있는데, 정말 저도 좀 늦게,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참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힘들게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그
0: 그렇죠.
1: 친구를 보면, 정말 저 친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걸 도전이 되고, 그래서 그 친구가 인도하는 대로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없지만 새벽 예배 갔을 때,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랬을 때,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위해서 같이 중보해주고, 그런 전도사님이 기도해주시고, 그런 과정에서 제 신앙이 자라게 됐고, 정말 너무너무 남편이 힘들게 할 때는, 내가 잠시 세상에 살면서 그 곡을 들으면서 정말 많이 힘을 냈어요. 정말 천국에 가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없겠지. 그냥 막연하게 믿음도 없지만 그냥 그런 소망을 갖게 됐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겪으면서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세상에 어렵고 두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언제나 말씀 안에 돌아오면 제가 일어설 수 있고 또그 말씀이 저를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견인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0: 아멘.
1: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앞으로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날마다 걸음마다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극동방송도 저에게 많은 힘을 주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잖아요. 순간순간 제가 어머니, 101세 어머니를 지금 모시고 있는데요. 뒤늦게 제가 이제까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고, 말씀에 비춰서, 제 나름대로 제 의를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어머니를 섬기고 있는 동안에 제 안에 있는 죄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내 의로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고, 혼자서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0: 아멘.
1: 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매번, 매 순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0: 네.
1: 얼마 전에 서울을 갔는데, 서울에, 그러니까 청주에서는 안 들리던 홍보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극동방송에서.
0: 네.
1: 70주년 기념,
0: 맞아요.
1: 수기를 공모한다 그래서, 저기 한번 좀 준비해서 좀, 이제 좀,
0: 내보려고.
1: 한번 내보고,

0: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네. 그 주된 내용이 결국은 제가 죄인이라는 거를 이렇게 늦게 깨닫는다는 너무 부끄러운 고백이라고 그럴까요?
1: 네.
0: 그렇지만 지금 그것을 깨달은 게 너무 감사하고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제 삶이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지를 또 알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1: 아멘.
0: 사실 날마다 어머니께 감사하고 어머님이 살아계셔서 너무 기쁘고 또 어머니 때문에 전도가 참 많이 되고 있어요. 길을 가다가 병원을 갔을 때 이렇게 말을 이렇게 건넬 수 있는 틈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1: 아.
0: 상대방이 저에게 말을 시키기도 하고 제가 이제 또 병원에 오신 분들이 아프고 힘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1: 네.
0: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가 형성이 되니까
1: 네.
0: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당연히 말을 시작하면 언제나 하나님으로 끝나잖아요.
1: 그렇죠.
0: 간증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또 쉽게 전도가 되고 또 섬길 수 있는 또 기회도 되고
1: 네.
0: 또 병원 로비에서도 같이 붙들고 기도도 해드려요.
1: 네.
0: 귀에다 대고 속삭이듯이 다른 사람 안 듣게.
1: 네네.
0: 그러면 너무나 감사하는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이렇게 뵈면 또 그분들한테 또 제가 또 은혜를 받습니다. 네. 네.
1: 아이고 성도님.
0: 너무 부끄럽습니다.
1: 아니에요. 이게 참 그 일단 숙의집은 꼭 내주시고
0: 네.
1: 저에게 꼭 보내주시면 아마
0: 네.
1: 많은 분들께 도전이 될 것 같고.
0: 아, 네. 네. 아, 정말 제가 만난 하나님은 너무나 네. 위대하시고.
1: 아멘, 아멘.
0: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1: 아멘.
0: 저에게는 아주 각별하게, 섬세하게.
1: 네.
0: 저의 인생을 만지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1: 아멘.
0: 예.
1: 그리고 이제, 101세대이시는 어머님을 모시고 계시다 하셨잖아요.
0: 네, 네.
1: 뭐, 어떤 가정에서 본인의 죄성을 느꼈다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저희 어머니도 한 40년 지금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세요.
0: 아, 그러세요?
1: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김병에 효자 없다고 하잖아요.
0: 네.
1: 모시다 보면 참 이래저래 불평할 일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스스로 돌아보게 되시는 것 같은데.
0: 너무 많이 자주 그런
1: 맞아요.
0: 순간이 닥쳐요.
1: 네.
0: 그러니까 뭐 바쁜 중에 뭐 그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마련했는데 안 드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1: 맞아요.
0: 예, 안에서, 이제, 정작 중요한 것보다는 제가 열심히 했는데.
1: 맞아요.
0: 예, 이제 멈추는 거죠. 어머니가
1: 맞아요.
0: 이걸 좀 드셨으면 너무 좋겠는데.
1: 맞아요.
0: 안 드시니까 너무 화가 나고, 화가 나는 순간, 이제 절제가 안 돼요. 그 순간.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인생은, 이, 욱하는 성질만 좀 내려놓을 수 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요. 우선은 그런 순간이 있을 때마다
1: 네.
0: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머님이 행복하신 거고 어머님이 즐겁고 활기차게 사시는 게 내 목표니까 이것만 내가 집중하자. 내가 내 사소한 의의를 가지고 스스로에게 화를 내고
1: 네.
0: 그러는 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만약에 제가 유리집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저를
1: 다 그게 들여다보이니까
0: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잖아요. 그때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때문에 바로 그냥 손을 그냥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요.
1: 네, 성도님.
0: 예.
1: 근데 저도 저희 어머니가 모시는 걸 제가 40년 넘게 봤을 거 아니에요.
0: 네.
1: 누구보다 잘하고 계세요. 누구보다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 거고요. 아마 듣고 계신 청취자들도 같은 생각이실 것 같고 오늘 그리고 저희가 뭐 약속하지 않았는데 이 문자 온 걸 수많은 분들 중에 지금 성도님 연결을 한 거잖아요. 성도님의 방송을 듣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게 될 겁니다.
0: 그러시기를 정말 바라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1: 네.
0: 너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1: 네.
0: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그 아멘. 하나님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아멘.
0: 예.
1: 저희가 이 코너를 마련한 이유가 지금 성도님처럼 이런 일을 때문에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개인의 삶이, 그 가정의 삶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듣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오늘 그렇게 너무 얘기를 잘해 주셨어요.
0: 아, 정말 부끄럽습니다.
1: 오늘 끝으로 인사드리기 전에 한
0: 네.
1: 말씀만 더 주세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아직까지 그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 예수님을 멀리 떠나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께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 얘기 한 말씀만 좀 주시죠.
0: 예.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제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0: 일 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가 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손톱만큼 조그만 머리카락만큼 한 조그만 일 가지고 칭찬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떤 연유로 간에 하나님께 삐져 있다면 우리의 낯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늘 우리를 두 팔 벌려서 안아주시고 그 품에서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1: 아멘.
0: 그 하나님을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 다시 만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방법은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교회 가고 내일 교회 안 가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1: 아멘.
0: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면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1: 아멘.
0: 때때로 치우친다 하더라도 바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말씀의 위력을 그 능력을 경험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실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아멘.
0: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1: 아멘.
0: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같이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의 대열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1: 아멘.
0: 감사합니다.
1: 성도님 정말 감사하고 예. 저희가 예. 드실 수 있는 참외를 한 박스 좀 보내드릴게요.
0: 아니요, 그거 저, 네. 저 집에 참외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 또 세원 또 있으신 분들한테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0: 네네네.
1: 네, 성대님 감사합니다. 전화 연결해 주셔서.
0: 네네네. 고맙습니다.
1: 네.
0: 예.
1: 참, 여러분 신기하죠? 정말 무작위로 문자가 오고, 그분 중에 무작위로 전화를 드리는데 이런 간증들이 있어요. 이분이 일단은 뭐 참여 한 박스는 양보하셨으니까 이건 다른 분께 갈게요. 지금 문자 사연을 보내주고 계신 많은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어떻게 그 예수님을 믿게 되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변화가 되셨는지 여러분들 가정의 신앙의 일대 그 스토리와 함께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이 성도님께서 그 본인 힘들 때 그렇게 눈물 나게 했던 찬양 누군가 널 위하여 요 찬양 듣고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가 평소에는 두 분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듣는데 오늘 시간이 그렇게 되지 못해서 일단 한 분만 전화 연결했는데 또 이분도 본인 얘기는 은혜롭게 전해주시고 선물은 다른 분께 드렸으면 해서 요참에는 다른 분께 갑니다. 그래서 문자 주신 분들 중에 두 분을 제가 고를 텐데요. 지금은 문자 소개를 하고 문자 소개하고 두 분은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얘기 8832번님이신데요 고정 채널로 운전하면서 항상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듣기만 하고 참여는 못하는데 지금도 운전 중에 듣고 잠시 차를 세우고 동참해봅니다. 어려서 엄마 손잡고 교회 갔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림 받았지만 제가 엄마가 되어놓고는 아이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여 신앙을 심어주지 못함이 이제는 다 커버린 아들들을 속히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바라는 엄마의 마음을 전해본다고 8832번님이 이분은 어렸을 때 엄마의 손을 잡고 교회를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이 평생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자녀는 그렇게 키우지 못해서 그 아쉬움들이 남는다. 그래요. 그 참 많은 것들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지만 신앙만큼 확실한 유산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8865번님께서는 청주 창신교회 섬기시는데 이 교회에서 집사로 봉사하고 음향 영상으로도 섬기고 있습니다. 2시의 기쁨 듣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극동방송 되기를 청주에 있는 창신교회 집사님께서 연락 주기로 하셨네요. 자, 그리고 연락 주신 분이 3183번님이신데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희 가정은 경남 진주에서 6대째 기독교 집안이래요. 야, 이거 대단한 건데요. 이러면 선교사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때부터 믿게 되신 건데 대한민국의 복음이 시작되기 또 시작한 그때에 고조 할아버지께서 믿음의 가정의 뿌리를 심으시고 지금껏 그리스도의 복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어느덧 40대가 되고 사랑하는 아들을 두어서 6대째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릴 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이보다 더 큰 재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늘 부족하지만 이 믿음의 줄기를 견고히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셨어요. 자, 그리고 0995번께서는 저희 친정엄마 김도현 권사님이 제가 2살 때 믿으면서 현재 저희 5남매 다 믿음 생활하고 저도 믿음의 남편 만나서 2달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고 막내도 청소년 부회장하고 반주자로 쓰임받고 있대요. 저희 친정엄마 88세 김도현 권사님으로 그 시작된 믿음의 씨앗이 후손까지 자라나서 천국행하고 싶다고 김도현 권사님의 따님이신 네 0995번께서 이렇게 연락을 보내주셨습니다. 야, 참 신기해요. 그렇죠? 이분 가정도 김도현 권사님이 지금 88세신데 이 권사님이 처음 믿음하고 그 시작을 해서 5남매 다 예수 믿고 남편도 예수 믿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죠? 자, 이런 대단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9330번으로 전해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려요. 지역에 특산물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번 달은 참외입니다. 자, 두 분께 보내드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소개해드린 김도현 권사님이 따님 되시는 0995번께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8832번님 두 아들에게는 그 믿음을 건네주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 마음이 크다고 하셨다.

8832번께도 보내드릴 테니까 그 아들들에게 참외도 맛있게 건네주시고 다시 한번 교회 가서 우리 뜨겁게 예수님 믿자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밖에도 많은 분들이 사연 주셨는데 다 소개 못해드려 죄송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도 계속 할 겁니다. 오늘 소개 못한 분들 또 다음 주에 오셔서 문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자, 끝곡을 어떤 곡을 들려드릴까 또 고민을 했는데 오늘 사연들 보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데도 아직까지 교회 못 나가시는 분들이나 주 예수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들어보면 너무 멀리 왔다라고 난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생각했을 때는 딱 적당한 때입니다. 소양의 너무 멀리 왔나요? 이 찬양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주님 안에 승리하십시오. 2시의 기쁨 제작진에게 최정민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도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어제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저는 예배 때 목사님께서 기적과 표적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기적을 바라고 쫓고 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의미의 표적은 보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죠. 포도주가 된 게 기적이라면 표적은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입니다. 아, 도로 위에 표지판 그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죠. 보이는 것과 달리 우리의 목적지는 따로 있습니다. 성경의 기적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표적이고 우리의 목적입니다. 내 삶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바라고 있지만요, 표적인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있는지,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분을 통한 기적만을 바라는지 돌아봅니다. 결국 예수님과 나와의 그 1대1 관계를 돌아보게 되는 일이죠. 자, 여기서 이 찬양으로 오늘 새 계라를 시작해보고 싶네요. 오직 예수.

김명식의 목소리로 오직 예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참 오직이라는 말이 참 좋죠.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람입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목사님 주신 말씀 기적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아, 표적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솔직히 우린 기적 좋아합니다. 기적. 기적은 다 알고 있어요. 어떨 때는 내 노력과 상관없이 기적을 바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예수님을 막 끼워 맞추죠. 아니, 저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진짜 최종 목적지가 예수님, 내가 바라는 거, 그분, 그분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내가 따로 목적은 막 다른 데다 두고,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이가 막 전화해가지고, 아빠 사랑해. 막 걱정하다가, 결국에는 알고 보니까 용돈 달라는 얘기. 용돈 달라는 그 전화. 전화 죽어도 안 하다가 가끔 한 번씩 하는데 용돈 달라는 거. 살짝 씁쓸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전화해가지고 하나님 사랑해요 막 예배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용돈 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씁쓸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중요한 건 관계죠. 정말 내가 하나님 보고 싶고 사랑해가지고 전화를 했는지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쁘면 용돈도 주겠죠. 그런 순서가 최고입니다. 자, 예수님 그분이 목적이길 소망하면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쉐키나 찬양단.

0: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찬 목소리로 밝게 찬양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월요일을 맞고 계실지요? 6월 한 달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네요. 내일이면 6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한 주도 7월 잘 맞이하시고 기쁘고 감사하게 더운 여름 한번 기다려보자고요. 우리 학생들은 방학을 기다리겠죠. 근데 우리 신앙인들, 신앙의 방학, 교회의 방학 기다리면 안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돼요. 근데 물론 이제 했다가 돌아오면 상관이 없습니다. 돌아오는 게 그게 어렵잖아요. 근데 돌아오면 더 단단해지긴 하는데 안 돌아오게 될까 봐. 예. 자, 이 시간에 우리 5년 방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교회를 다닌다는 소식이 있어서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0: 안녕하세요. 저 권기태님 되시죠?
1: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받았어요.
0: 예?
1: 오늘 온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맞아요.
0: 와, 제 목소리 듣자마자 바로 하시네요?
1: 예.
0: 오늘 뭐 선물 받으셨어요?
1: 아, 연어.
0: 연어?
1: 연어 온 것 같더라고요.
0: 잠깐.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1: 잠깐 괜찮아요.
0: 잠깐 괜찮으세요? 지금 네, 일하시는 중이세요?
1: 네, 잠깐 괜찮아요.
0: 잠깐 괜찮으세요?
1: 네.
0: 지난번에 그 교회 갔다라는 소식 들었거든요.
1: 네.
0: 지금 잘 다니고 계세요?
1: 예, 다니고 있어요.
0: 아이고, 잘 됐네. 우리 4월 말에 통화했잖아요. 올해 4월 말에. 응?
1: 네.
0: 그쵸. 그때 방학 몇 년 방학이었죠?
1: 5년이요.
0: 5년 방학?
1: 네, 4년인가 5년. 코로나 때까지 갔어요.
0: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하고
1: 아니,
0: 통화.
1: 저기. 예. 저거는 했어요. 그 뭐지?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인터넷 예배 들었어요.
0: 아, 인터넷 예배는 4, 5년 동안 계속 들으셨어요?
1: 네.
0: 근데 그래도 다시 저하고 통화되고 나서는 교회 직접 가셨군요.
1: 네네.
0: 그래서 그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고. 그 다니는 네, 다니고 교회는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닌 것 같은데?
1: 네, 그냥 일반 교회, 오이의 교회라고.
0: 예.
1: 예. 성결교회 갔던데, 거기도?
0: 집 근처에 있는 교회.
1: 바로 앞에.
0: 그래. 바로 앞에. 지금 네. 시흥 사시잖아요.
1: 예, 네, 맞아요. 시흥이요. 목사님이 젊으신 분인데 그 찬양 그 하시는 분이에요. 뭐 부흥 목사님도 있고 막 여러 분들이 있잖아요.
0: 이 교회는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그냥 집 앞에 있어서 갔어요?
1: 아니, 친구가, 제일 친한 친구가 다녀갔고요.
0: 제일 친한 친구가?
1: 네.
0: 그때 저하고 통화 연결되고 나서 바로 그 주에 가셨나요?
1: 그 교회를? 다음 주에 갔나? 그 다음 주에 갔나 그래요?
0: 아무튼 아, 빠른 시일 안에 갔구나.
1: 4주 됐어요, 4주.
0: 4주?
1: 4주인가 5주인가 됐어요.
0: 그리고 그때 교회 네. 잘 다니는 여자친구에게 네. 극동방송을 알려주겠다고 했던가요?
1: 아니 그 친구도 제가 알려줘갖고 그 어머니도 지금 듣고 계세요.
0: 어머니도. 여자친구도 듣고 있고 엄마도 듣고 네. 있고
1: 네.
0: 여자친구는 지금 교회 다녀요?
1: 다니죠. 찬양 인도도 하는데요.
0: 와, 그러니까 저하고 전화통화 될 때 여자친구는 교회는 다니고 있었군요. 극동방송은 네. 못 들었어도.
1: 네.
0: 야, 그러면은

0: 지금 이제 여자친구가 우리 권기태님 교회 간다고 하니까 좋아하겠는데요?
1: 네, 좋아하죠.
0: 같은 교회는 안 다니고요, 지금요?
1: 네, 같은 교회는 안 다녀요.
0: 일단은 권기태님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니까
1: 그렇죠. 믿음이
0: 누구랑 같이
1: 뭐
0: 다니는
1: 좋은
0: 게
1: 사람,
0: 중요한 게 아니라,
1: 네, 믿음이
0: 그렇죠.
1: 좋은 사람 같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이 더 중요해요.
0: 어이구, 참, 암튼 잘 다니실 것 같네요, 앞으로. 자,
1: 네.
0: 연어 선물도 받으셨고 김 세트도 받으셨죠?
1: 네, 김, 예, 아주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0: 예, 김 세트도
1: 감사합니다.
0: 받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5년
1: 네.
0: 만에
1: 네.
0: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목사님 말씀도 이번에 잘 들어오고 잘
1: 네.
0: 맞고 좋던가요?
1: 뭐, 그냥 보통인데, 아직 뭐, 제가 또, 저도 노력을 해야죠.
0: 그래도 5년 만에 첫 예배를 드리셨으면 그첫 예배가 좀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1: 좀더 열심히 뭐, 믿어야겠다 생각은 했어. 나 믿음은 어느 정도 있는데,
0: 네.
1: 그래도 또, 주위에서도 이렇게 뭐, 인터넷 예배보다는 실제 가서 예배 드리는 게또 낫다고 하니까.
0: 네네.
1: 예.
0: 그래요.
1: 하여튼 뭐, 기적이 일어나긴 일어난 것 같아요.
0: 그럼요. 이것도
1: 예, 제가 뭐
0: 기적이죠.
1: 이렇게, 이그 극동방송 듣고 그러면서 이제 또 삶의 변화도 생기고, 한 3, 4년 전서부터.
0: 어떤 변화가
1: 예.
0: 있었는데요?
1: 이렇게 막 이렇게 수입도 이렇게 제가 자영업을 오래 했어요.
0: 네.
1: 공인중개사를 한 10년 했는데, 그때는 돈도 못 벌고 그랬는데, 예, 지금 이제 회사에 취직하고,
0: 네.
1: 예, 좀뭐 투자 같은 것도 잘 되고 그래서.
0: 아, 그래요. 극동방송은 어떻게 알게 되신 거죠?
1: 제가 그 운전 일을 해요, 회사에서.
0: 예.
1: 운전 일을 하는데, 이렇게 막그 음악 듣다가 이제 들을 게 없으니까,
0: 네.
1: 우연찮게 그 극동방송을 듣게 된 거예요, 라디오를 듣다가.
0: 네네.
1: 보통 89.1이나 그런 거 듣고, 뭐 영화 음악 듣고 하다가,
0: 네.
1: 이제 들을 게 없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극동방송을 듣게 된 거예요.
0: 아, 그래요.
1: 우연찮게.
0: 그러다가
1: 누가
0: 또,
1: 들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0: 그러니까. 그러다가 또 이제 오후 3시에 우리 새끼라 듣다가 또 전화 연결되고,
1: 네.
0: 교회 가겠다. 기도도
1: 네.
0: 하고, 직접 가고, 할렐루야입니다, 진짜.
1: 아,
0: 자, 우리 이제
1: 되게 뭐
0: 권기태님.
1: 감동스럽더라고요.
0: 권기태님,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까,
1: 네.
0: 이번에는 또 축하의 꽃바구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축 계약이라고
1: 아,
0: 써져
1: 너무
0: 있는.
1: 많이 주셔서 좀 부담스러운데요.
0: 아, 좀 부담을 좀 느끼셔야 됩니다.
1: 너무 많이 주셔갖고
0: 예.
1: 너무 큰 선물을
0: 아이고,
1: 주셔갖고
0: 다
1: 이제
0: 이렇게
1: 그
0: 교회를 가게
1: 선물보다 이제
0: 되면.
1: 뭐 교회 갈수 있는 게큰 선물이죠.
0: 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교회를 가면 이렇게 꽃바구니도 드리고, 예. 저랑
1: 네,
0: 함께,
1: 저도 이제
0: 예.
1: 어머니는 예전서부터 들어갖고 두 구좜을 하고 계세요.
0: 아, 전파 선교사?
1: 네, 전파 선교사 하고 저는 한 4, 5년 됐어요.
0: 전파 선교사 한 지?
1: 전파 선교사 한지한 4, 5년 됐는데 이제 어머니가
0: 와,
1: 그러시더라고요.
0: 예.
1: 네가 이제 뭐 교회에다 할 일은 없으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 여유가 되면 큰 금액을 기부하라고 그러더라고요.
0: 와,
1: 극동방송에.
0: 어머니가 극동방송을
1: 네.
0: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1: 네.
0: 야, 그리고 권기태님이 교회를 못 다니고 있는 5년 사이에도 이렇게 또 전파 선교사 헌금도 하고 계셨고,
1: 네.
0: 야, 참. 그래도 그런 전파 선교사 헌금을 하고
1: 네.
0: 있었기 때문에 계속 마음은 극동방송에 있었고, 하나님께로 있었을 거예요. 그쵸?
1: 네, 감사합니다.
0: 부모님도 아마 어머니도 우리 아들 이름으로 했었을 겁니다. 전파 선교사를.
1: 네,
0: 그러니까. 자, 어머니께도 너무 감사하네요. 예. 이
1: 맞습니다. 네,
0: 시간에
1: 저희도
0: 우리 감사의 기도 한번 드리실까요? 저 따라서?
1: 네.
0: 저 따라서 사랑해,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1: 나의 구주로 다시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네,
0: 아이고,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우리 권기태님. 너무
1: 감사합니다.
0: 감사하고,
1: 네,
0: 마지막으로, 예, 바쁘시겠지만은, 제일 좋아하는 인생 찬양 말씀해 주시고, 우리 빠이빠이 할까요? 제일 좋아하는 인생 찬양. 권기태님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은혜가 되는 찬양.
1: 갑자기
0: 갑자기
1: 얘기하시니까
0: 생각 안
1: 생각이.
0: 나죠? 다
1: 네.
0: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뭐 가사 중간중간에 잠깐 얘기해 주셨

0: 좋고 멜로디를 저에게 불러주셔도 좋고 꼭 제목
1: 그
0: 얘기 안 하셔.
1: 감사라는 그게 있는 것 같은데.
0: 감사.
1: 예.
0: 감사. 감사 중에서도 한번 멜로디 한번 뭐 흥얼흥얼거리셔도 좋고.
1: 신나게.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0: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1: 이게 제일 좋아하네요. 찾아보니까.
0: 이곡
1: 예.
0: 무슨 이유로 가장 좋아하세요?
1: 그냥 뭐 들으면 좀 감동이 있어요. 은혜를 받아요.
0: 어떤 은혜를 받아요? 어떤
1: 이렇게
0: 감동?
1: 많이 좀 제가 그렇게 큰 고생을 안 하고 살았어도 약간 뭐 힘들 때가 있었는데 이제 뭐 삶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또 하나님이 또 은혜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이 노래 들으면 감동 되더라고요.
0: 그때
1: 은혜 받고.
0: 이런 곡을 많이 불렀나
1: 예,
0: 봐요.
1: 좋아해요. 부르진
0: 그렇구나.
1: 않고 그 들어봤어요, 많이. 극동방송에서도 들어보고.
0: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래요.
1: 예.
0: 이 찬양 우리 나누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1: 아,
0: 오늘
1: 감사합니다.
0: 정말 감사하고 계속 방송 들어주시고 좋은 소식 계속 들려주십시오.
1: 네, 건강하시고 많이 이제 또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0: 청취자 권기태님의 신청곡 인생찬양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크룩스 목소리로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홍이삭의 하나님의 세계 바로 찬송가 참 아름다워라 이 찬양도 포함된 곡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할게요.
1: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하나 둘
0: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약품에서 장 면역에 도움을 주는 락토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예맛에서 고급 김부각 세트 역사의 고장 강화도에서 만든 강화성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노르웨이 청정수역 연어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패 세트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콜드블루 전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세트 견과전문회사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작은 일에 충성하는 기업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도토리 냉면 가플레스유 프랑스 14K 패션 주얼리 루브르파르에서 문자 쿠폰 생명을 생각하며 먹거리를 만드는 기업 라라스팜에서 두부 쉐이크 주식회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 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 비누 그리고 레모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협찬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김사무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양했습니다. 자,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제 방송 중에 전화 연결을 하면은 운전 중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꼭 안전을 위해서 정차해달라고 이제 요청하잖아요. 근데 이제 고속도로에 있거나 정차를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제가 방송 끝나고 다시 전화를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끊게 되는데, 아, 이분은 보니까 방송 끝나고 나서 계속 통화가 안 되고 있다가 드디어 오늘 이제 좀 통화가 될 것 같아요. 이양현님 지금 연결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아마 통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여보세요.
0: 네, 이양현님.
1: 네.
0: 자, 새끼라 김인수 PD인데요.
1: 네.
0: 아유, 참 이게 드디어 이제 연결이 되네요.
1: 네.
0: 어렵게 됐는데 어렵게 된 만큼
1: 네. 네. 아,
0: 한번 잘해보자고요.
1: 응? 네.
0: 우리가 이제 한 1, 2주 전에 네. 운전 중이 와가지고 그때 전화를 네. 끊었잖아요.
1: 네, 맞아요. 네,
0: 고속도로인 것 같아가지고
1: 네.
0: 계속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정차가 안 돼가지고 다시
1: 네.
0: 전화를 했는데 또 그렇게 안 됐는데
1: 네.
0: 그때 5년 방학이라고 문자를 보내셨던 것 같아요.
1: 네. 무심코 그냥 듣다가 그냥 보내본 거예요. 난 원래, 5년 방학이다. 이렇게 그냥 한번 그냥 보내본 건데.
0: 원래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시작해요. 그렇게.
1: 네.
0: 서울 어디시죠?
1: 서울 연희동이요.
0: 연희동.
1: 네.
0: 5년 동안 쉬시면서 네. 지금 어떻게 네.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데 극동방송은 네.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1: 극동방송은 제가 찬양을 많이 좋아라 해서 CBS나 극동방송이나 이렇게 많이 들으면서
0: 네.
1: 제가 지방을 왔다 갔다 해서
0: 네.
1: 듣죠. 많이.
0: 우연히 그냥 알게 됐어요? 아니면 누구 소개로 알게 됐어요?
1: 우연히 듣게 된 거죠.
0: 우연히 듣게 됐어요?
1: 네.
0: 그래서 운전하시면서 계속 듣고 계시는군요.
1: 네네.
0: 듣고 있다 보면 5년 방학 가운데 좀 막 찔리고 교회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분명히 드셨을 텐데.
1: 맞아요. 그런 건 있어요.
0: 네.
1: 저희 멘토 언니가 늘 저 신앙의 멘토 언니가 있는데 예. 통학하는 언니인데 이 언니가 예. 항상 예. 그래요. 너 이제 나가야 되지 않니? 너 나가야 돼. 이제 교회 예배 드려야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0: 예.
1: 언니 나 올해까지만 하고 나 내년부터 꼭 갈 거야 그러거든요. 진짜 그랬는데 우연치 않게 저번 주부터 가게 됐어요.
0: 아, 갔어요 교회를?
1: 네, 저번 주에 갔어요.
0: 저하고 그때 전화 연결될 때는 안 다닐 때였잖아요.
1: 안 갔죠. 그때는 안 갔죠.
0: 어어.
1: 그 다음 주인가 그 주에 간 거예요. 제가 그 다음 주구나. 그 주인가? 그러니까 저번 주에 간 거예요. 이 주일날.
0: 근데 어떻게 갑자기 가게 된 마음이 생겼어요?
1: 근데 그게 너무 가게 될 마음은 없었는데
0: 네.
1: 지인이 왔었어요.
0: 예.
1: 서울에서. 지인이
0: 예.
1: 한 제가 그때 또 지방에 있었거든요.
0: 예, 예.
1: 근데 지인 3명이 왔는데 이러려고 꼭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0: 오.
1: 그래서 교회를 소개시켜달라고 나 교회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0: 예. 예.
1: 소개시켜준 교회가 내가 첫 신앙을 갖게 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0: 그분들이 네. 소개를 시켜줬어요? 교회를?
1: 제가 소개시켜준 거죠.
0: 아, 누구를요? 아, 이게 무슨
1: 서울에서
0: 말이에요?
1: 지인분, 그러니까 서울 그 주일날도 제가 지방에 있었어요.
0: 예.
1: 지방에 있었는데
0: 예.
1: 그 지인분이 자기는 주일날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

0: 드려야 된다라고 해서
1: 네, 그래서
0: 우리 이양현님이 그분한테 교회를 소개시켜줬다는 거죠?
1: 그렇죠. 그럼 여기에 예배 드리세요. 이 교회 괜찮아 한 교회가 내가 처음 신앙을 시작했던 교회인 거예요.
0: 네네.
1: 되게 뜻깊었어요, 스스로는.
0: 어.
1: 네.
0: 뜻깊었지만 그래서. 또 엄청 찔렸겠네요.
1: 엄청
0: 아니 교회를 본인이 네. 안 다니고 있는데 뭔 교회를 남을 소개시키고
1: 그러니까요.
0: 이 뭔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소개하고 나서 찔려서 가셨군요.
1: 네, 우연찮게 그냥 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인들 다 가니까 나도
0: 그러니까
1: 1차인데 아니,
0: 소개한 사람이 소개해놓고 본인 안 가면은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네, 같이 갔어요?
1: 네, 그렇죠. 5년 만에 첫 예배를 드린 거예요.
0: 어, 연희동 무슨 교회예요?
1: 연희동 교회는 아니고요.
0: 예.
1: 강릉에 있는 교회예요.
0: 강릉?
1: 네.
0: 강원도?
1: 네.
0: 웬일 갑자기 뭔 강릉의 교회를 아니 집이 네. 서울이시라면서요.
1: 네. 서대문 연희동인데 네. 저희 부모님이 강릉 쪽에 계셔서
0: 예.
1: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0: 아 주말마다?
1: 네. 가끔씩. 네.
0: 그래서 그분들한테 강릉을 소개해줬고 그 강릉에 있는 교회를 같이 다니는
1: 네,
0: 거예요?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그럼 이번 주에도 강릉 가셔야 돼요?
1: 지금 저 강릉이에요.
0: 아 강릉이세요?
1: 네.
0: 강릉을 왔다 갔다 잘 하시는군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차 타고 왔다 갔다 많이 하죠. 장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장거리 같이 다니고 있어요.
0: 그래서 그때도 정차를 못 하셨구나.
1: 맞아요.
0: 그럼 원래 강릉에서 교회를 옛날에 다녔다면 거기가 네. 고향이세요?
1: 맞아요. 고향이에요.
0: 그렇구나.
1: 네. 네.
0: 부모님은 혹시 강릉에 계신다고 했죠?
1: 네네 계셔요.
0: 부모님은 신앙생활 하세요?
1: 안 하세요.
0: 이제 부모님을 이제 전도해야겠네.
1: 네 맞아요.
0: 아 부모님이랑 천국 가셔야죠.
1: 응? 맞아요 맞아요.
0: 본인만 천국 가실 겁니까?
1: 나 안 네? 되죠.
0: 천국 저희 할머니는 부모님 안 계시면 어떡해요.
1: 그럼요 맞아요. 그 저희 외할머니는 제가 교회 인도를 거의 많이 했죠. 네 할머니한테. 네 하나님 일단, 얘기 많이 해드리고.
0: 오케이 아무튼 일단은 네? 본인이 지금 가게 된 거 정말 축하드리고. 감사한
1: 네.
0: 일이고요.
1: 네.
0: 아마 지난주에 저랑 통화하고 나서
1: 네.
0: 그러고 나서 어떤 마음속에 아마 변화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1: 그러게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는
0: 네.
1: 내가 굳이 갈 생각이 아예 없었는데
0: 네.
1: 우연치 않게 그냥 발길이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렸어요.
0: 우연이지만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전화를 못 받고 네. 나서 그 뒤에 네. 하나님이 계속 옆에서 이렇게 푸시를 하신 것 같고 저는 깜짝 놀란 게 오늘 전화를 했을 때
1: 네.
0: 그때 전화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교회를 가시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그 사이에 어떻게 네. 또 하나님이 또 인도하셔서 교회를
1: 네.
0: 또 가게 하셨군요.
1: 그 주에 간 거예요. 그 주니까 저번 주니까. 네. 너무 놀랐어요.
0: 자 이번 주 이제 또 가셔야 되고 앞으로는 이제 방학을 하면 안 돼요. 이제.
1: 네. 맞아요.
0: 알겠죠?
1: 하면 안 돼요. 네.
0: 방학하면 안 됩니다.
1: 맞습니다.
0: 아, 자 이제 축하의 선물. 우리 네. 어떤 선물이 있는지 모르시죠? 아시나요?
1: 몰라요.
0: 자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한국 비엘약품에서 네. 유산균, 예맛에서 네. 김세트, 강화산 네. 김치에 정승댁 네.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네. 연어회 세트, 더치커피술에서 네. 커피, 견관회에서 네. 메이플 네. 하루견과
1: 네.
0: 그 다음에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네? 도토리 냉면 새로 또 시작됐습니다. 이 선물이.
1: 오, 네.
0: 자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1: 네? 네?
0: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1: 네?
0: 핑크플라워 캡슐 세제 그다음에 하나가 또 생겼네요. 생명을 네. 생각하는 먹거리를 만드는 기업 라라스팜에서 두부 쉐이크 그다음 네. 레모나 이렇게 있거든요.
1: 네.
0: 여기서 어떤
1: 네.
0: 게 고르시겠습니까?
1: 어떤 게 좋은 거죠?
0: 본인이 하시죠.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1: 그래요?
0: 본인한테 좋은 걸 하셔야지.
1: 주얼리는 어떤 건가요?
0: 주얼리는 이제 액세서리죠?
1: 네. 주얼리 네. 하겠습니다.
0: 오케이. 그러면 주얼리 네. 보내드리도록
1: 네.
0: 하겠고 강릉에
1: 네.
0: 자주 가시니까 강릉 네. 주소를 당첨 문자를 보내면 입력하시고요.
1: 네.
0: 어머니 좋아하시는 선물을 부모님 네. 좋아하시는 선물을 제가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그 선물로 부모님 교회
1: 네.
0: 가시는데 꼭 좀 사용했으면
1: 네.
0: 좋겠거든요.
1: 부모님은
0: 네, 어떤 걸 좋아하실까요?
1: 엄마는 김을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0: 김 세트. 오케이.
1: 네.
0: 김
1: 네.
0: 부각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
1: 네. 네.
0: 오늘 저하고 전화 통화했던 일, 최근에 교회 갔던 일들 잘 설명하시면서
1: 네.
0: 우리
1: 네.
0: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자고
1: 네.
0: 그 얘기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저 따라서 이 시간에 감사기도 드리시죠. 저 따라서.
1: 네.
0: 사랑의
1: 네.
0: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네, 감사합니다.
1: 아, 우리 이양현님을 제가 끝까지 네. 추적한 보람이 있네요.
0: 어? 네.
1: 끝까지 몇 번을 시도하면서 이렇게 전화 연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네. 그 사이에 교회를 다니고 계셨을 줄이야.
0: 네. 정말 감사할 일을 네. 정말 우연치 않게. 네.
1: 자, 이제 우연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네. 은혜라고 이제 얘기하시면 돼요.
0: 맞습니다. 네,
1: 하나님의
0: 맞아요.
1: 인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시면 돼요.
0: 네, 맞습니다.
1: 마지막으로 알겠습니다. 우리 이양현님이 제일 좋아하는 인생 찬양 뭐가 있을까요?
0: 저는 인생 찬양 역전되리라 완전 좋아합니다.
1: 이제 역전되리라.
0: 네.
1: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
0: 네, 맞습니다. 네.
1: 왜 좋아하세요 이 찬양을 제일?
0: 진짜 제가 장거리 하면서 밤에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지방을. 네. 예. 꼭 그 노래 하면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냥. 네.
1: 그래요. 이제 예수님 더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면서 이미 네. 사실은 역전은 시작됐어요.
0: 네.
1: 삶의 아,
0: 네.
1: 역전은 시작됐으니까 네. 여기서 쭉 기도 멈추지 말고 쭉쭉 나가시는 네. 이양현님 되셨으면
0: 맞습니다.
1: 좋겠습니다.
0: 네. 예.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1: 네. 이양현님 만나봤고요. 이양현님의 인생 찬양 이제 역전되리라 전하면서 새끼라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학교 중고등부 전국연합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소망수양관에서 제23회 청소년 드림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나무와 숲학교 권호희 목사님, 찬양사역자 러빔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중고등부 전국연합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스테이션 미니스트리가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오메가 센터 처치 블레싱홀에서 55차 킹덤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오메가 교회 황성훈 목사님, 포드 처치 원유경 목사님, 순회 선교단 대표 김용희 선교사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비전 스테이션 미니스트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마마클럽이 7월 14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천안 백석대학교회에서 7월 연합 마중물 기도회를 엽니다. 나라와 열방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천안 마마클럽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아의 샘이 6월 28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4시 온라인 강의로 원어의 샘 헬라어 과정 제2기를 진행합니다. 원어 성경을 통해 정확한 개념을 잡아주는 과정으로 원어의 샘 원장 윤영문 목사님께서 강의하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어의 샘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GOT 선교회가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대전 순복음교회에서 2026 잽스 여름 영어 성경 캠프를 진행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영어 성경 공부,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활동, 뜨거운 예배와 말씀 등 다양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7월 12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GOT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흥덕구 성복로에 위치한 함께 가는 교회가 7월 5일 주일 오전 11시 열방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스리랑카 펜타코스트 교회 프리얀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다문화 사역에 관심 있으신 분은 청주 함께 가는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기도운동이 7월 6일 월요일부터 9일 목요일까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소망수양관에서 제4차 청년 대학생 지저싸미를 진행합니다. 귀히 쓰는 그릇이라는 주제로 길튼교회 최성렬 목사님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스더 기도운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t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아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0: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의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은 전쟁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 물리적인 그런 전쟁, 그 이외에도 전쟁의 종류는 정말 다양합니다. 근래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문화전쟁, 돈 때문에, 경제 때문에 경제전쟁, 기술전쟁, 과학전쟁, 교회 내에서도 전쟁이라는 용어를 정말 많이 씁니다. 마귀와의 싸움 또는 우리가 영적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용도를 쓰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물리적인 전쟁, 역사 속에 있는 전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제1차 대전, 2차 대전, 베트남 전쟁, 6.25 전쟁, 그 이외에도 수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전쟁의 비극성, 전쟁의 참혹성, 전쟁이 가져다주는 아주 정말 큰 상처, 상처 정도가 아니고 생명을,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일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제적인 표현을 조금 써보겠습니다. 그동안 역사상 있었던 전쟁 가운데서 전쟁에 들어간 비용을 미국 의회 조사국 CRS에서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패전 쭉 가운데서 가장 전쟁 비용이 많았던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합니다. 약 4조 정도로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약 6,120조. 우리나라 금년도 1년 예산이 700조예요. 약 6,120조 정도라고 하면 우리나라 한 9년 정도의 전체 예산이 2차 세계대전 1941년부터 45년 사이에서 전쟁에 들어간 비용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비용 들어간 게 베트남 전쟁인데요. 1964년부터 73년까지 9년 동안 있었던 전쟁 가운데서 1129조 1400억. 세 번째가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 비용, 전쟁 비용이 약 521조 1730억. 6.25 전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951년부터 시작해서 1953년까지 3년 정도 있었던 전쟁이죠. 네 번째 비용이 1차 세계대전 약 511조. 다섯 번째 전쟁 비용이 이라크 전쟁 약 488조. 지금 현재 이제 막 휴전이라고 말하는데 완전한 휴전 상태는 아닐지라도 계속 두 달 안에 논의하기로 한 미국과 이란 소위 중동전쟁의 지금까지의 비용 약간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아마 한 100조 이상 되지 않을까. 전쟁 복구비 비용을 모두 합한다면 적어도 한 400조 이상 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혹성, 전쟁의 비극성, 전쟁이 가져다주는 이 평화를 깨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 말씀을 시험하려고 쓰셨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썼는가 하면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잘 들어보십시오.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2절 한번 볼까요?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요서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도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들 함께 요서가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점령을 위해서는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모든 땅을 분배한 뒤 근데 놀라운 사실은 2장 8절이야 여호수아가 그 열주와 함께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던 모든 제사장들도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 구절 10절 이렇게 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자, 2장 10절 함께 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 지금 이게 2장 10절입니다. 3장 1절 이하에 바로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세대인가 하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모르는 다른 세대라는 겁니다. 전 세대를 이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굳이 영어로 표현하면 next generation이 아닌 another generation이에요. 다른 영어에는 different generation이라고 또 다른 영어에는 separate generation, 또 다른 영어에는 incorrect generation, 또 다른 성경에는 그것이 wrong generation, 잘못된 세대라고 또 다른 성경에는 unrighteous generation, righteousness, 의로움, unrighteousness, 의롭지 못한 세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성경은 가르쳐서 그들은 다른 세대라고 분리된 세대라고 틀린 세대라고 올바르지 못한 세대라고 그런 세대라고 의롭지 못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일곱 족속,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헷 족속, 기르갓 족속 그 족속들을 그곳에 두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니, 한 걸음 더 현실적으로 전쟁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금년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6주년이 되는 해이고 바로 곧 다가올 6.25가 바로 그날입니다. 당시에 태어났던 소위 말하는 전쟁둥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이미 76살이 되었습니다. 노령기에 접어들었고 그들의 가슴 속에는 지울 수 없는 쓰라린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 태어난 아이들은 잘 몰라요. 그죠? 76살, 77살, 78살은 잘 몰라요. 전쟁 때 갓난아이였으니까. 근데 지금 한 85세, 90세 이렇게 되신 분들은 전쟁을 알고 있는 거죠. 가슴에 남아있는 상처, 마음에 남아있는 흉터, 그것을 늘 어루만지면서 응어리진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참 쓰라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죠. 통일은 아직도 요원합니다. 북한에서는 오히려 휴전선을 국경으로 적대적인 두 국가 체제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헌법을 개정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나라가 세워진 채, 대한민국이 세워진 채 불과 2년도 채 못되어 어수선한 사정에 북한의 김일성, 대한민국을 기습 공격한 것이 6.25 전쟁입니다. 거후 남한 정부는 3일 만에 서울을 함락당하였고 대전과 대구를 내어주고 결국은 부산 낙동강 하류에 일부만 남겨둔 채 모든 나라가 거의 적화되어 있었습니다. 길에는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우글거리고 먹을 것을 구하는 피난민들이 길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부산으로 피난 나왔던 신앙의 사람 당시의 이승만 대통령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나라를 위해 기도할 것을 간절히 호소했고 온 성도들은 눈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가방을 던지고 전쟁터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서서히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미국 땅에서도 일어났습니다. 1973년도 한국에 전도집회를 했던 빌리그램 목사님을 필두로 하는 미국의 복음주의적인 많은 목사님들이 트루먼 대통령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구해달라고. 놀랍지 않으세요?
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는

맥아더 장군을 서울로 한국으로 보내서 위기에 처한 한국을 도와주라고. 그리고 유엔 열렸습니다. 유엔이 열려서 참 연합군을 형성하고 참 전쟁에 파송한 전쟁이 6.25예요. 거기 얽혀있는 이야기는 전에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9.28 서울을 수복하고 난 뒤 계속 진격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쟁은 또다시 끊임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그 상황을 전쟁 일기로 남겼는데 소위 말하는 전쟁 일기, 조선시대로 표현하면 난중 일기 가운데서 이 한국전쟁 3년간의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전사한 사람이 54,246명, 실종자가 8,177명, 포로 7,140명, 부상자 10만 명이 넘습니다. 도합 17만 2천 명이 넘는 많은 숫자 미군들이 희생합니다. 전체 전쟁의 희생자 가운데 약 90%가 미군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미국 대통령의 아들도 있었고 장관의 가족들 그리고 미8군 사령관의 아들을 포함해서 고위직 자녀들 142명이 참전해서 35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언젠가 나눠드릴 때로 미국의 제일 유명한 하버드대학교 중앙도서관 벽면에 가면 하버드대학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 6.25 전쟁에 참여해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의 명단을 쭉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대조이지만 한국의 고위직에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녀들의 군 복무를 피해보겠다고 하는 것에 대조해 본다면 얼마나 우리의 가슴에 여운을 남기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반도에서 발발한 전쟁, 6.25 전쟁, 세계사에서는 한국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 전쟁, 수천 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비용이 많이 든 전쟁 세 번째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그 비극적인 역사를 반복한다는 교훈을 되새길 때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조금은 됩니다. 경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국의 상황이 세계적인데 큰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한편 아쉬운 점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 막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유명한 문건은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 몰에 있는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비 소위 Korean War Veterans Memorial의 비문입니다. 링컨 기념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세워진 이 비석은 이 기념비는 한국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워싱턴을 찾는 많은 세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1995년 7월 27일, 7월 27일은 6.25 전쟁이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을 한 그날, 그날을 기념해서 바로 그날 기념비를 세웠고 이 기념비 구역은 매우 사실적이고 상징적인 조형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비가 올 때 군인들이 입는 판초 우위를 걸친 미국의 육해공군해병대의 각군의 모습을 담았고 이들의 얼굴에는 전쟁의 피로감과 긴장감이 사실적으로 잘 묘사되어 있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보았습니다. 이 19개의 동상 옆에는 검은 황황한 벽에 비치면 총 이 19명이 벽에도 이렇게 비춰져서 38명이 되는데 그 38명이 바로 대한민국의 38선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검은 대리석 벽에 참전했던 군인들, 의사, 간호사, 지원병 등 얼굴 2,500개가 레이저로 미세하게 음각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Freedom is not free라고 하는 이 진한 원형 형태의 기억 모습 바로 세워져 있는 이 벽에 은색으로 그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기념비와 문구가 인류에게 전하는 역사적인 메시지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잊혀진 전쟁을 인간의 역사 속으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큰 비극이었죠. 그 끝나고 두 번째 전쟁, 두 번째 비용이 많이 들었던 베트남 전쟁. 그래서 2차 전쟁과 베트남 전쟁 사이에 한국 전쟁은 다 잊혀지고 있었는데 이 기념비를 세움으로 다시금 아 맞아 한국에도 이런 전쟁이 있었어. 그리고 그때 우리 미군들이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많이 희생당했어. 그것을 다시 그 상기시키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대가 없는 자.

자유는 없다. 바로 이것입니다. Freedom is not free라고 하는 그 기념비 및 바닥에 새겨진 영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Our nation honors her sons and daughters who answered the call to defend a country they never knew and a people they never met. 우리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을 지키라는 나라의 부름에 응했던 그들의 아들과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한 번도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한국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나라의 부름받아 너 거기 가서 자유를 위해서 싸워라. 그래서 와서 희생당한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Freedom is not free. 이 기념비 바닥에 새겨져 있는 이 구절. 평화와 자유는 결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그들의 희생이 있고 그들의 드림, 그들의 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비문이 남기고 있는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혈맹의 상징. 사실 잘 생각해보십시오. 북한은 중공과 혈맹이에요. 중공군들이 북한을 위해서 싸우러 와서 피를 흘리고 죽었으니까. 미국은 남한과 혈맹입니다. 저는 지금 중국을 미워하고 미국을 가까이하자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이 땅에 있었던 전쟁에 희생된 그들, 북한 사람들은 당연히 중국 사람들이 북한에 와서 자기들을 싸우다 죽었으니까 그들을 혈맹이라고 생각하고 기억하겠죠. 그렇죠? 아니, 이 말의 뜻도 이해를 못해서 동의도 못해요? 맞잖아요. 그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린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거 잊지 말자는 이야기가 왜 그렇게 불편하게 들리는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2022년 한국 카투사 전사자 7천여 명과 미군 전사자 3만 6천여 명의 이름을 모두 새긴 추모 예배가 추가로 그곳 미국 워싱턴 광장에 세워졌습니다. 그때 극동방송에서 방송을 해서 모금을 많이 하고 상당히 많은 모금액을 이 기념비를 세우는 일에 보냈습니다. 김장한 목사님과 극동방송 애청자들이 함께 동참했습니다. 두 나라가 함께 피를 흘리며 지키는 자유와 무게를 더욱 묵직하게 전달하고 있는 그 글. 이름도 모르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나라,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누구야? 우리 안에 우리. 아, 우리 선조들이라고요? 그게 우리예요. 6.25 전쟁 76주년을 맞는 우리들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그 고마운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전쟁 없이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살아야 하는 삶의 각오와 결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큰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 이제 더 이상 이해하지 않아, 이야기하지 않아도 세계 경제 10위권에서 막강한 경제력을 자랑하는 나라, 정말 K만 들어가면 뭐든지 통하는 K열풍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에 한국의 강남 아주 그렇게 유행하더라고요. 응원하는, 한국전에 응원하는 사람들, 또 그 현지인들 가운데서도 강남 스타일 춤. 그런 걸 막 춰요. 그리고 K 붙인 K 컬처, K 들어가면 K 팝, K 뷰티. K만 들어가면 안 통하는 데가 없을 만큼 한국 이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온 세계로 파급하고 있는 온 세상 사람의 선망이 대상이 되고 있는 이 K 문화에 이런 모든 영향력, 그것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죠. 성경 시편 33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저는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나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나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25 전쟁이 그냥 역사 속에 흘러간 하나의 전쟁으로, 참 놀랍게도 언젠가도 한번 발표를 드렸지만 6.25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그랬더니 무슨 뭐 일본하고 전쟁이라고 아는 사람,
경상도

0: 전라도 싸움이라고 하는 사람. 그게 뭐죠? 왜 그럴까요?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던 다른 세대가 된 것은 그 이전 세대의 사람들의 교육의 실패라는 거예요. 뭘 안 가르쳤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알려주었는데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육의 실패입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 여러분,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아들, 딸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칩니까? 전 세계에서 교육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래요. 학교 교육 갖고 부족해요.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얼마나 많은 학원을 보내는지 몰라요. 피아노 갔다 왔냐, 태권도 가라, 태권도 갔다 왔냐, 암산, 속셈학원, 암산학원 가라, 뭐 수없이 많이 보내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에 행하신 일을 알려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만큼은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만큼은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줘야 할 텐데 우리도 똑같이 너 그렇게 해갖고 무슨 이런 대학 갈 수 있냐, 좋은 대학 갈 수 있냐, 돈 많이 벌 수 있냐, 높은 자리 갈 수 있냐. 여러분, 꼭 높은 자리 아니라도 하나님을 아는 자리가 좋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만약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정없이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 돌아가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예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 주변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일곱 족속을 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시험하여 하나님을 섬기냐 섬기지 않느냐를 하나님께서 보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잘 섬기라고 뒀다는 거야.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라는 것을. 그런데 그들, 오늘 6절 본문 6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6절 봅니다. 그들의 딸들을 마저 아내로, 이방 족속들의 사람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지. 사사기 전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면, 여호수아 24장 15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알아.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메시지 가운데 그 메시지의 결론은요, 나와 나의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거라. 오늘날 너희는 택해라. 너희가 강 저편에서 섬기든 애굽 땅에 섬기든 신이든 광야를 지나는 때 섬기든 그런 이방 신이든지 아니면 이 땅 이방 족속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까를 생각해봐라. 너희는 선택해라. 나와 우리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거야.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성적인 성향, 성차별 이런 문제. 그 이외에도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현안의 문제들에서 성경적인 시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보고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 외에 다른 것 없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없다고, 이것이 맞다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그것이 단호히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적인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 229국의 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대전 극동 방송입니다.
1: FA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 제1화 선교사의 눈물

0: 1903년 조선 원산 지경토 교회는 강원도 최초의 교회였다. 그러나 사람들의 발길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강원도 북부 선교를 담당하는 13년차 선교사 하디의 고민은 깊어만 간다.
1: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난 3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고 매주 설교했어요. 신방도 하고 노방전도도 했고요. 그런데 교인은 줄고 사람들은 다시 구판으로 가버리고 이건요 이 땅이 문제인 겁니다.
2: 하디, 그 말은 좀 심하네요.
1: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혀 못 알아듣고 있다고요.
2: 제발 말 좀 조심하세요.
1: 아무리 설교하고 가르치면 뭐합니까? 조금만 안 좋은 일 생기면 전보러 가고 무당 찾고 명절이다 뭐다 하면서 때때마다 제사 지내고 말은 주님 주님인데 행동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2: 이런 토착 문화는 어느 지역에 가도 있어요. 그건 비난할 게 아니라 이해해야 하는 거죠.
3: 나는 자네만 이해 안 해, 하디. 나도 가끔 그런 회의가 들거든. 그래서 오늘 모인 거지 않나. 그런데 그게 전부 여기 문화 때문인지는 깊이 생각 한번 해봐야 해.
1: 그럼 제가 잘못한 건가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했는지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잖아요. 새벽기도, 노방전도, 그리고 성도들 가정도 열심히 돌봤어요. 그런데도 변화되지 않는 걸 더 이상 뭘 더 어떻게 합니까?
0: 공기는 더 차갑게 얼어붙는다. 하디는 그간 혼신의 힘을 다한 모든 것이 이젠 연기처럼 사라지고 만 것 같았다.
1: 제가 틀렸다면 저는 이제 그만둬야겠네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0: 아무도 하디를 잡지 못했다. 그가 얼마나 절망하고 있는지 알았다. 평양, 서울, 개성, 다른 선교지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기도 소리가 담장을 넘는다는데 지경터 교회는 오히려 점점 열기가 사그러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1: 내가 틀렸어? 내 방식이 잘못된 거야? 아니, 난 정말 최선을 다했어. 그래,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 일인지도 몰라. 아직 여기 원산은 복음을 받을 때가 아닌 거야.
0: 무력감과 허탈감 속에 모든 걸 내려놓으려 할 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교회 바로 옆집에 사는 달수가 계란 두 알을 들고 고개를 삐죽이 내민다.
4: 아직 안 주무셨죠? 이거 보세요. 우리 믿음이가 드디어 알을 낳았습니다.
5: 아, 예, 그렇군요.
4: 지난번에 보셨죠? 몸통도 크고 잘 먹고 아주 튼실해요.
5: 벌써 알을 낳는군요. 예, 축하드립니다.
4: 아이, 얼굴 뺀 김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 내일 점심 때 닭을 잡을까요? 아님 오리가 낚았어요?
5: 근데 달수씨 지금 몇 시인 줄 아세요?
4: 아이 밤이죠. 밤, 깜깜한 밤. 아니 우리 성교사님 얼굴이 자꾸 말라가니까 아이, 몸보신 딱 하셔야 기운이 날까 싶어서 물어본 거죠. 성교사님은 오리보단 닭이죠, 그죠?
5: 예, 전 뭐든 괜찮아요.
4: 아이.
5: 형제님 먹고 싶은 걸로 하세요.
4: 좋았어. 그럼 내일 닭으로 하시죠.
5: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4: 아니 그럼요. 우리 조선 사람들은 먹는 게 중요하지. 죽어도 밥심으로 죽는단 말이 있어요. 밥 안 먹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5: 예, 알죠. 밥에 진심인 민족이죠. 오죽하면 밥 자셨습니까로 인사하겠습니까? 저도 조선생활 13년 차예요.
4: 그랬죠?
5: 그동안 난 뭘 한 건지.
4: 성교사님!
5: 예.
4: 그, 아니에요. 그, 턴뜩 주무세요.
5: 예.
0: 달수가 앉았던 자리에 삶은 계란 두 알과 함께 쪽지가 놓여 있다.
6: 믿음남 먹고 힘내세요.

0: 이거 먹으면 믿음 생김?
1: 삐뚤삐뚤 투박하게 써내려간 모양에 맞춤법까지 틀렸다. 하디는 자기도 모르게 피식 웃고 만다.
2: 믿음이 생긴다고? 그래, 한번 먹어나 보자. 네? 성경 공부를요? 제가요?
3: 네, 이번 여자 선교사만 모이는 기도예요. 오랫동안 활동하시고 이런저런 경험도 많으신 선교사님이 딱이에요. 거절할 생각 마세요. 이미 다 얘기해놨어요.
2: 아, 이거 참 곤란하게 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딱 일주일만입니다.
3: 감사해요. 그럼 일주일 뒤에 봬요.
1: 하디는 여전히 무너져 있었다. 그럼에도 차마 여선교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 그는 믿음 없이 기대 없이 그 자리로 향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하나님은 그가 모든 걸 내려놓은 그 자리에 오기까지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2: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을 함께 나눌 차례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 죄송해요.
3: 제가 읽을까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1: 하디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그의 흐느낌은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읽는 내내 멈추지 않았다.
2: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오기 싫었습니다. 이 모임을 끝으로 선교사를 그만두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버리우고 말라지느니라. 이 마른 가지가 바로 제 모습이거든요.
1: 솔직한 하디의 고백과 눈물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로 퍼져나갔다.
4: 저는 주일학교를 맡고 있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말씀을 못 읽겠더라고요.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너무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꾸 기뻐하라, 두려워 말라 하는데 전 어디 가도 하나도 기쁘지 않거든요. 솔직히 기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술만 먹으면 때리는 남편에 도박비 갚기 벅찬데 뭐가 기뻐요. 그래도 교회 가면 기쁜 척 했어요. 아이들 가르쳤어요. 그럴수록 전 더 메말라 가더라고요. 저도 메마른 가지입니다.
5: 저는 지난달에 제 아들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우리 아들만 데려가신 거지? 사고 났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에게 가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 팔아놨지만 못 써도 된다. 그래, 걷지 못해도 된다. 살려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끝내 데려가셨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그래서 붙들고 싶어서 말씀을 폈어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근데요, 전혀 솔직히 하나님이 너무 미워요.
4: 주여.
1: 그들의 솔직한 고백은 오래도록 이어졌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의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감춰진 눈물과 탄식을 드러나게 하셨다.
2: 제가 왜 여기 와야 했는지 이 모임의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을 듣는데

0: 제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제가 그 강단에 서서 항상 기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외친 사람이거든요. 그러지 못하면 왜 그러느냐 책망하고 혼냈거든요. 왜 하나님 성경을 닫고 사느냐, 왜 기도하지 않느냐며 비난했거든요. 저의 무심한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얼마나 괴롭게 했을지 생각하니까 이 가슴이 찢어집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소서. 하나님은 오늘 저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요. 누구보다 말씀이 필요했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1: 그날 하디는 선교사로서의 권위와 확신을 내려놓고 한 사람의 죄인으로 말씀 앞에 섰다. 그리고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조선을 바꾸기 위해 그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꾸기 위해 조선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F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 제1화 선교사의 눈물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한건, 최웅,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0: 아, 제가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뭐 돈도 띄고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좀 도와준다고 아빠 모르게 이제 대출을 받아준 거예요. 그게 좀 화근이 돼서 지금 이제 가정이 지금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죽으려고도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산에를 올라가서 이제 죽으려고 갔다가 이제 내려오는데 어떤 분이 그 라디오를 그 옆에다 끼고 방송을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걸어 올라가시면서. 네, 그때 보니까 이제 그 하느님 그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라갔다가 차마 뛰어내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 울고 있는데 이제 아들 전화가 오고 그것도 거래처 갔다가 죽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제 마무리 좀 해놓고. 아, 그러다가 차를 이제 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원래 그 라디오 방송 자체를 안 들어요. 그냥 음악 나오면 틀고 그냥 이러는데 뭘 잘못 건드렸는데 극동방송이 틀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울었어요. 진짜 엄청 울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극동방송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방송은 아예 안 듣고 그냥 아침에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습관이 하나가 생긴 게 그 이후로 차를 타면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너무 감사하게 제가 아침에 기도를 하는 부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희망을 주시죠. 그래서 그냥 새 생명 같아요.
1: 누군가는 지금도 이 방송을 듣고 인생의 새로운 계절을 맞습니다. 우연처럼 다가온 하나님의 손길이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뻗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전파 선교사님들의 소중한 기도와 헌금으로 우리가 미처 갈 수 없는 곳곳까지 복음이 흘러가 누군가의 생명줄이 되고 있습니다. 생명줄을 던지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전파라고 남겨주시거나 042-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경주시 성건동 경상북도에서 고려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오늘도 고려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경주 하이웃교회 김조훈 목사님입니다.
1: 처음에 고려인들을 만났을 때에는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사역을 주로 했었고 저에게 아이들 방과 후 교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고려인 아동 청소년 방과 후 교실을 진행하면서 현재 7년째 이 사역을 중심으로 고려인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고려인을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제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주변으로 어떤 사람을 보내주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고려인이 저에게 보내주셨으니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지금 현재 고려인들의 파수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그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적이 오면 그 적을 성 안에 있는 사람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알리지 않으면 파수꾼의 책임이지만 알리는 소리를 듣고도 듣지 않는 것은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잘못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고려인의 파수꾼은 아니겠지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붙여주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한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가족, 이웃, 그리고 지금 여러분 옆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내 곁에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보

마세요.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길 기다리십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경주 하이웃교회 김조훈 목사님이었습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푸마시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찬송 중에 거하신다는 이

고백은 단지 예배 분위기가 좋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감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흠이 없다는 도덕적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조물과 전혀 다르신 초월자이시며 언약에 신실하시고 그 뜻이 완전하며 그 통치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광야에서 불평이 터져 나왔을 때에도,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찬송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그 찬송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찬송은 공로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장식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며 예배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영광 돌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산노을, 유경환 씨의 밥한길 곡으로 테너 이문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입니다. 오늘 시편 22편 3절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성은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낮추는 말이기도 합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하지만 동시에 내 자아의 왕좌를 주께 내려놓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찬송이 진실할수록 마음은 겸손해지고 시선은 위로 향하며 삶은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찬송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찬송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붙들어 둡니다. 그 찬양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온 세상을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멈추지 않는 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멈추지 않는 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가득할 줄 믿습니다.

신고산 타령, 바리톤 최현수였습니다. 앞에 곡은 달밤, 김태호 씨의 나훈영 곡으로 소프라노 이인숙이 노래했습니다. 오늘 시편 22편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입술의 찬송이고 다른 하나는 삶의 찬송입니다. 입술의 찬송은 예배의 자리에서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삶이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 입술만 노래한다면 찬송은 공허해집니다. 반대로 삶이 주께 순종하면서도 입술에 찬양이 없다면 마음은 쉽게 메말라 가겠지요. 찬송은 마음의 방향이고 입술의 고백이고 삶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을 가볍게 취급하면 안 되겠습니다.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찬송으로 채워집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찬송으로 더욱 만나는 복된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옛님, 정치근 시의 이종록 곡으로 바리톤 김승곤이었고요. 앞에 두 곡은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되어 박원자 시의 정덕기 곡으로 소프라노 강혜정이었습니다. 황혼의 노래 김노현 작사 작곡으로 테너 박세원이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시편 22편 3절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쉽게 잊습니다. 은혜를 잊고 약속을 잊고 하나님을 잊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조금만 흔들려도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찬송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성도의 교제로, 그리고 찬송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견인해 가십니다. 우리가 찬송을 붙드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찬송을 통해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에는 어떤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나요? 고난 중에도 기쁨 중에도 혹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 중에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고백의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가곡으로 비가 신동춘 씨의 김현준 작곡으로 테너 김태현이 함께합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만 그 찬송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며 우리의 영혼을 진리 위에 세워가십니다. 그 찬양의 능력을 믿으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모건대학교회 김홍관 목사님께서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로마의 시스티나 성당에 가면 정면에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작품인 최후의 심판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의 이제 엄청난 크기, 생동감이 넘치는 작품성으로 인해서 이거를 보는 사람의 시선을 이렇게 압도합니다. 그림의 한 가운데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자비로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심판자의 강렬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팔 동작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작품의 왼편은 천국으로 올라가는 성도들의 이 모습을, 오른쪽은 지옥에 떨어지는 비참한 모습이 대비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의 전반적인 이미지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하죠. 이 작품의 숨은 그림 찾기는 400명에 가까운 등장인물 중에서 미켈란젤로가 자신을 그려넣었어요. 그래서 누가 미켈란젤로인지를 찾아보는 것도 그림을 보는 그런 흥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작품은 성당 제단 앞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성도들은 예배 중에 계속해서 이 그림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그때마다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중세 때 건축된 로마 성당의 정면을 보거나 간혹가다 실내에 있는 그 천장에는 반드시 이렇게 벽화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런 성도들과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들의 그런 생생한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배장에 들어올 때마다 먼저 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아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성도와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이 그림 벽화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중세 때는 오늘 우리와 다르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을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거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을 여러분은 거의 갖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 다닐 때 하루는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아들이 뒤에서 갑자기 우는 거예요. 그래, 왜 우냐 그랬더니 자기가 지옥 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일학교 시간에 설교를 들었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듣고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자기는 지옥 갈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너 지옥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빠가 그걸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래, 내가 목사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그 교사의 영향력이 엄청난 거죠. 오늘날에는 이 죄의 진노에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막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보다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병에서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 대부분 미래 심판보다는 현재 축복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들을 거의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가 별로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로마서가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가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어려운 책이에요. 그런데 중세 때는 정반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마틴 루터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생각하며 늘 두려워했어요. 루터는 같이 길을 가던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는 그것을 보면서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와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에 대한 이 두려움에 늘 루터는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부단히 노력하고 찾았습니다. 루터는 수도사로 수행에 온 힘을 썼고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루터는 나중에 면벌부, 우리 면제부라고 하죠. 면제부가 더 좋은 번역인지 면벌부가 더 좋은지는 면벌부가 더 나은 것 같아. 벌을 면해 주신, 하나님의 벌을 면해 주는 그 면벌부를 서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전혀 자유함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던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자신을 오랫동안 괴롭혀 오던 이 영적 문제가 해결을 받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구원의 관계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행하는 그 모든 전 과정을 하나님의 의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죠. 영원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의, 의롭다고 이렇게 여겨주시어서 구원의 과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원의 과정 가운데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셔서 구원의 과정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는 구원을 한 순간으로 생각해서 당신 구원받았느냐? 몇 월 며칠 구원받았느냐? 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구원은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던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의롭다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신 거, 이게 하나님의 의죠. 로마서 1장 17절 세 가지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복음에 나타나 있다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이 복음에 이 하나님의 의가 잘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득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죄의 정도가 다 달라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그의 모든 행실, 발음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기준.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헨리 몰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거짓말쟁이, 창녀, 살인자는 하나님의 기준에 절대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들은 지하갱도 밑바닥에 서 있고 당신은 산의 정상에 서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이나 저들이나 별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의, 칭의를 받을 수 있는가? 오직 믿음으로 많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 의인입니까? 사회에서 의인은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나.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성경이 읽혀집니다. 의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윤리적 개념보다는 언약적 개념으로 쓰여요. 그리고 우리 사회와 다른 거죠. 우리 사회에서 의하면 윤리도덕적인 개념 가지고 있어요. 의하면 뭡니까? 윤리도덕적인 개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의가 윤리적 개념보다는 언약적 개념으로 쓰이죠. 그래서 이 언약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의롭다는 인정은 도덕적인 기준에서 흠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도덕적인 개념에서 일반 사회에서 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 의, 흠이 없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거를 의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언약적 개념으로 상호 관계에서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요. 예를 찾아보면은 창세기 38장 보면은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 다말의 행위를 용이라는 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뒷부분에 가면 요셉의 이야기가 길게 나오죠. 마지막 50장까지 다 요셉의 얘기인데 갑자기 38장에서 뜬금없이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그 이야기가 소개되죠. 그때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 다말에게 뭐라고 하느냐?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나보다 의롭다. 그랬죠.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 보고, 며느리의 그 행실을 보고, 그는 나보다 옳다. 나보다 의롭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형수나 제수와 혼인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그의 형제는 그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주고 그 가문을 계속 계승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형사 취수아제라고 하는 오늘날에는 생각할 수 없는 이 특별한 그런 법이 있었어요. 유다에게 아들 셋이 있었는데 큰아들 엘이 아들 없이 죽습니다. 그 당시 관습법에 따라서 유다는 남은 아들을 과부된 며느리 다말에게 주어야 할 마땅한 의무와 책임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유다는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합니다. 회피하죠. 반면에 다말은 시아버지를 속여서 시아버지하고 임신할 만큼 이 가문의 대를 잇는 일에 진심이었어요. 유다는 자기 의무에 불성실했으나 다말은 신실했어요. 그래서 유다는 다말이 자기보다 의롭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예,

성경에서 의는 윤리적 개념으로 읽으면 절대 성경이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언약적 개념으로 읽어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윤리적 개념으로 읽으면 며느리 다말의 이상한 이 행동, 또 유다의 말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삭과 맺은 그 언약,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잖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 언약에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거, 약속을 지키는 거, 그거를 신실함. 그래, 하나님은 늘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의로운 하나님이시죠. 근데 인간은, 인간 편에서 보면 그 약속을 자꾸 깨트리죠. 깨트려요. 여러분, 예수님도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죠. 특별히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나는가. 복음에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의가 오늘 본문 21절에 다시 한번, 우리 지난주하고 이번 주 연속성을 갖고 드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오늘 보면 21절에도 다시 등장을 하는데, 21절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22절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인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걸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시고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여겨 주시고 진노를 거두시고 용납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앞에 보면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 오늘 보면 앞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인간이 죄의 권세 아래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인간들이 죄의 권세 아래에서 묶여서 아주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아주 길게 이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를 끊고 온갖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아주 강력하게 이제 선언한 거죠. 여러분, 바울은 인간의 이 죄의 실상을 그냥 폭로하고 적나라하게 패치는 것은 끝나지 않아요. 문제만 지적하고 인간은 이런 죄 가운데 있고 죄의 실상은 이런 것이고 죄에 신호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들이 이런 것이다. 그걸 고발하고 선포하고 끝나지 않고 확실한 해법을 제시하는 거죠. 확실한 해법. 우리 한번 다시 한번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언을 받은 것이라. 로마서 3장 21절 본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언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전환점을 맞게 된 거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심판 아래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어요. 칭의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첫째,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됩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하심을 얻은 자가 됐습니다. 칭의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 지배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신

0: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칭의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의거하여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은혜로 의롭다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하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타협하거나 불의를 눈감아 주지 않고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임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 의롭다 이렇게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하시냐는 거예요. 자신의 의의를 타협하지 않고 불의에 눈감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느냐.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죄의 대가, 피의 피 흘림을 통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의 속량, 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담대하게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믿음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죠.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칭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을 통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를 통해 얻지 못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행하는 기여의 대가, 뭔가를 기여하고 그런 대가로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의 근원은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칭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며 칭의의 수단은 오직 믿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다른 종교는 자선이라고 하는 선행을 통해서 자기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복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내려받는 것입니다.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산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으로 모시고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그의 통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보건대학교회 김홍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2-822-0503번 보건대학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내 고민지에게 여보, 우리가 처음 만난 게 횟수로 27년 전이야. 참 오래됐다, 그치? 결혼한 후에 남편 사역지 때문에 아무 연고도 없는 지역에서 15년 동안 살면서 아이니와 우인이 낳아서 예쁘게 키워준 당신 참 대단하고 존경해. 한결같은 당신의 섬김과 희생 그리고 기도가 없었으면 아마 나는 지금처럼 사역하지 못했을 것 같아. 이제 새로운 사역을 꿈꾸며 기도해야 할 시기가 되었는데 두렵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당신과 함께 하니까 어떤 상황이든 다 좋을 거라고 믿어. 나랑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 우리 가정 지나온 시간보다 앞으로 더 찬란하게 빛날 거야.

27년. 말로는 짧은 숫자인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계절이 들어있을까요? 누군가가 함께한다는 것, 그것만으로 두려운 길이 걸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 곁에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아시죠? 여러분의 퇴근길 친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편히 머물러 주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6월 29일 월요일에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다슬입니다. 오늘 행저질라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보내는 남편의 편지로 문을 열었습니다. 벌써 6월의 마지막 월요일이네요. 6월의 저녁은 유독 길죠. 해가 지는 게 아쉬워서인지 하늘이 조금 더 버티는 것만 같습니다. 퇴근길 차창 밖으로 그 빛이 스치고 지나갈 때 문득 오래된 것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오래된 약속이나 오래된 얼굴, 오래된 고마움, 그런 거요. 살다 보면 꼭 대단한 사건이 아니어도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죠. 새로운 길 앞에서 두렵거나 또 티내진 않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지쳐있거나 아니면 그냥 이유 없이 쓸쓸하거나 누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붙잡아주는 건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어떤 존재일 때가 많더라고요. 오늘 남편에게 아내가 그런 존재였던 것처럼 오늘 저녁 그 이름을 떠올리는 시간이 되셨으면 해요. 당신이 기억하는 그 사람도 어딘가에서 당신을 떠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더불어서 이 말씀이 떠오르네요.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여러분 축복하면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 참여들 기다릴게요. 어느 지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또 오늘 6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는 여러분, 어떤 하루 보내셨는지, 또 여러분의 마음가짐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다양한 여러분들의 사연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또 행저질라 잘 듣고 있다는 여러분들의 방명록 발자취, 인사, 제가 늘 반가워하는 것 아시죠? 자,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계속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인사 나눠주시면 너무나 반가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행저질라 문자창 활짝 열어놨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찾아오시거나, 또 무료로 사연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찾아오시면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행저질라에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죠. 행저질라 저녁기도 문자.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맛있는 전통 떡집 병과예찬에서 떡 선물 세트, 은송 꽃농장에서 꽃바구니를, 오늘 식사를 못하셨다고요? 출출하시다고요? KY식품에서 콤플레이크 참마차를, 물고래 이야기에서 이마밴드와 목밴드를, 한지공예 전문 공방 부여 종이와 풀 공방에서 한지로 만든 키링,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38년 전통 프리미엄 돈가스 샐러드 뷔페 유생촌 관저점에서 식사권을, 자연 그대로 건강 그대로 자연과 함께 식탁을 열다 자연 한 스푼 동전 육수를

0: 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새 집으로 이사하는 좋은 날, 좋은 날 익스프레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1: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2026년이 시작된 지 정말 과장 조금 못해서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훌쩍 지나버렸어요. 이제 하반기라고 할 수 있는 7월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2026년 상반기 어떤 시간들이었을지 참 궁금합니다. 꼭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더라도 스스로는 한번 그 시간들을 돌아봐도 좋겠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헛된 시간은 없을 테니까 말이죠. 자, 여러분들의 사연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9330번으로 찾아오시면 되겠고요. 무료로 사연 참여하길 원하시거나 보다 깨끗한 음질로 라디오를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찾아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1234번님, 하루회가 저물 무렵 어김없이 찾아오는 행저질라 주님의 은혜가 내 맘속에 고요히 스며듭니다. 저녁 기도문으로 감사기도 하고 싶습니다. 보내주셨네요. 반갑습니다. 1234번님. 오늘 하루도 정말 애쓰셨습니다. 0483번님 기도문 신청하시면서 여기는 안성에서 천안으로 가는 퇴근길이에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안성에서 천안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뭐 알 수 없지만요. 어찌됐든 안전운전 하시고요. 행저질라 안에서 쉼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0483번님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2753번님 하루의 성취감을 느끼며 행저질라를 들으며 기도문 받아갑니다 하셨네요. 야, 그럴 때가 있죠. 오늘 하루 정말 잘 살았다. 이렇게 스스로를 토닥이고 싶은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런 저녁이 있어요. 아마 오늘 2753번님의 저녁이 또 이 시간이 그런 순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축복합니다. 8492번님 퇴근길 위로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고요. 3500번님은 늘 행복한 저녁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 기도문도 보내주세요 하셨어요. 저도 우리 3500번님 같은 우리 청취자분들 덕분에 행복한 저녁이랍니다. 축복합니다. 2607번님, 저녁 기도문 덕분에 기도 생활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오늘의 기도문까지 챙겨가셨습니다. 참 기쁜데요, 2607번님. 그렇게 또 귀한 맛을 보셨으니 우리 2607번님 주변에 또 비슷한 분들 계시면 그분들에게 또 이 저녁 기도문을 공유해 주셔도 너무나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할 때가 누구나 있죠. 그럴 때 이 저녁 기도문을 활용하셔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또 한 문장 한 문장 드려보는 연습을 해보셔도 너무나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2607번님. 날마다 더 주님과 친밀해지는 2607번님 되시길 바래요. 자, 이렇게 저녁 기도문 챙겨가실 수 있겠습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으로 기도문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링크를 클릭하시고 이미지, 그 이미지에 적힌 오늘의 저녁 기도문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분명히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스며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떠했든지 주님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행저전라가 도와드리는 방편이니까요.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으로 기도문 세 글자 보내셔서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매주 월요일은요. 나의 힘, 나의 찬송 시간으로 함께하죠. 우리가 평소에 교회에서나 아니면 개인 예배 시간이나 가정 예배에서 자주 부르는 우리 성경책 뒤에 있는 그 찬송가. 그 찬송가를 지은 분들,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찬송가를 지었는지

그런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마치 그들의 일기를 흙이 보는 마음으로 상상하면서 함께 하시면 너무나 좋겠어요. 자, 나의 힘 나의 찬송. 그럼 찬양 한 곡 나누고 함께 하실게요.

하루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집으로 향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열심히 살았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혹은 종교적인 의무감에 지쳐 쓰러질 것만 같은 밤을 마주하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은 평생을 완벽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도리어 깊은 영적 침체와 질병의 고통 속에서 절망했던 한 남자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738년 영국 런던의 작은 방에서 영혼의 자유를 얻고 터져나왔던 찰스 웨슬리의 숨겨진 고백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제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극심한 늑막염으로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을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고, 의사는 제가 곧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정말 죽이고 있었던 건 육체 질병이 아니라 영혼의 숨막히는 어둠이었습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누구보다 철저하게 금식하고 기도하며 경건하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미 대륙의 선교사로 지원해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기도 했지요. 세상 사람들은 저를 훌륭한 신앙인이라 불렀지만 제 속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 죄는 정말 용서받았을까? 끊임없는 두려움과 정죄감이 매일 밤 제 목을 죄어왔습니다.

결국 선교는 실패로 끝났고 저는 몸과 마음이 모두 부서진 채 돌아와 침대에 누워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실패했습니다. 제 노력으로는 도저히 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던 1738년 5월 21일, 그날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홀로 앓고 있던 저에게 마치 환상처럼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믿으라. 그 순간 제 영혼을 덮고 있던 두꺼운 얼음 장벽이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구원은 나의 노력이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선물이라는 걸요.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평생 처음으로 맛보는 참된 평안과 자유가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감격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난 날, 저는 제 영혼을 살리신 그 은혜를 도저히 기억하지 않고는 베길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저를 이끌어주던 피터 볼로 선교사님이 던진 한마디가 제 심장을 쳤습니다. 찰스, 내게 만 개의 입이 있다면 그 모든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싶군요. 그 말이 제 영혼에 불꽃을 당겼습니다. 만 개의 입이 있다면, 아니, 내게 만 입이 있다면 그 모든 입을 열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리라. 그렇게 떨리는 손으로 종이 위에 시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이 세상 죄인 주 앞에 다 나와 사하심 받고 몸과 마음 깨끗하게 되어 참 복을 받겠네. 내 노력으로 의로워지려 했을 때는 늘 실패와 정죄뿐이었지만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내 영혼은 비로소 살아났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두려움에 떨던 제 마음에 평화를 주었고 슬픔에 잠긴 제 귀에 들린 천국의 음악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평생 6,000편이 넘는 찬송을 쓰며 온 세상을 향해 그 이름을 외쳤습니다. 꺾여버린 제 인생을 다시 살리신 분,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행저절라 나의 힘 나의 찬송. 종교적인 열심에 지쳐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분 계십니까? 혹은 내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하며 괴로워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퇴근길 찰스 웨슬리가 만났던 그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노력과 행위가 아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시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심령에도 참된 자유의 찬송이 터져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의 곡 함께 들으시죠. 찰스 웨슬리 작시의 만 입이 내게 있으면. 새 찬송가 23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분주했던 하루의 걸음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 나의 마음을 돌이켜봅니다. 그동안 저는 나를 누르고 힘들게 하는 환경만 개선되면 내 삶에 참된 평안이 찾아올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께 이곳에서 옮겨주세요. 저 사람과 멀어지게 해주세요. 물질을 더 채워주세요. 라며 내가 아닌 외부의 조건들만 바꿔달라고 간구해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늘 제자리 걸음이었던 저의 모습을 봅니다. 결국 문제는 나를 둘러싼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제 안의 연약함과 부족함이었음을 이 시간 겸손히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는 제 요구만을 쏟아내던 목소리를 잠시 멈추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온전히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무엇을 더 강하게 훈련해야 하는지, 또 주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해야 할 교만과 욕심은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열악한 환경을 마주하든, 어떤 어려운 사람을 만나든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넉넉히 감당해내는 장성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지친 우리의 영혼에 찾아와 주셔서 다시 일어설 능력과 용기, 그리고 새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기도문,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행서질라 6월 29일 월요일자 저녁 기도문입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으로 기도문 이렇게 세 글자 보내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겠고요. 6137번님 퇴근길에 잘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부탁드립니다. 기도문까지 챙겨가셨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6137번님. 이렇게 우리 6137번님처럼 신청해 주시면 바로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185번님은 평안함 주시는 기도문 너무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셨고요. 7502번님. 늘 퇴근 시간이 즐겁습니다.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그 안에서 동료들과 수다를 통해 웃음과 힘을 주셔서 감사한 오늘이었습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들 또 지내왔던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은혜입니다. 퇴근 시간은 늘 즐겁고 또 그 하루를 선물로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 더 큰 즐거움과 평안함이 우리 7502번님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에 그렇게 적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7502번님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1967번님은 안녕하세요 PD님 2년 넘게 드렸던 기도에 오늘 응답을 받았습니다. 젊었을 때 13년 동안 근무했던 직장을 다른 일 하다가 다시 가고 싶었지만 6년 넘게 티오가 안 나서 계속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늘 연락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여호와 이레 하시면서 기도문까지 챙겨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에 의하면 예전에 근무했던 직장 그리고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 주님

중요하지만 그 예전 직장이 그리워서 다시 가고 싶어서 계속 티오가 없지만 기도를 하셨대요. 2년 넘게 계속 기도를 했는데 아 티오가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 자리에서 오늘 연락이 왔다고요. 와,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겠네요. 축복합니다. 1967번님. 더 그곳에서 꿈을 마음껏 펼치시고요. 행복하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현장으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1967번님 축하드리고요. 7909번님 기도문 챙겨가시면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아멘입니다. 1905번님은 기도문 신청합니다. 보석 같은 극동방송 덕분에 매일매일이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아버지를 찬양하며 모두모두 사랑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매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시는 1905번님, 주님께서 그 마음 너무나 기뻐하실 겁니다. 축복합니다. 3744번님은 행저질라 찬양과 말씀으로 날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함께해 주시는 우리 3744번님 같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계셔서 제가 더 좋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사연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9330번으로 보내시거나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찾아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저녁 기도문은요. 동일합니다. 샵 9330번으로 기도문 세 글자 보내시고 챙겨가시면 되겠어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어요. 잘 버텼든 간신히 버텼든 어쨌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저녁 되길 축복하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저녁을 함께하는 친구 최다슬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새생명 시냇가에 새생명 시냇가에 오늘 이 시간에는 대전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에스라 7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면에 숫자가 뜹니다. 4849.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람의 개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주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이 말씀을 지켜내다가 순교한 사람의 숫자입니다. 이 계명천지에 SNS 시대에 무슨 순교가 있겠느냐? 국제적인 네트워크로 있는 핍박받는 성도들의 대면하는 우리 선교기관이 바로 오픈 도어즈라고 하는 선교기관이 있습니다. 그 통계를 낸 것이

4,849명입니다. 그 다음 숫자를 보십시오. 얼마입니까? 20만. 20만이면 무엇이겠습니까? 이슬람에서, 불교에서 개종했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하고 또 그 사회로부터 버려짐을 당해서 난민으로, 기독교 난민, 개종 난민이 바로 20만 명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있겠습니까? 혹 한두 명 있을지 모르죠.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제대로 믿으라고 요구받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그 다음 숫자를 보십시오. 3억 8천 800만, 약 4억입니다. 이 사람들은 강도 높은 박해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전 세계 4억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옆에 있는 중국에도 예배를 드리다가 공안이 들이닥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종족 간의 갈등이 있죠. 예배 드리는데 폭탄이 날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내가 편하다고 세상이 편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아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내게 주신 자유와 내게 가신 기회가 우리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큰 복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 곧 진리에 목숨과 인생을 송두리째 거는 사람이 되어야지 취미생활 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앞에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개인적으로뿐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민족에 등이요,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라는 조력자라는 이름이죠. 조력, 힘을 돋군다, 돕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에스라는 누굽니까? 본문 14절과 25절 말씀은 에스라를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아닥사사 왕의 칙령, 어명에 나와 있죠. 거기에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왕 중의 왕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너의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왕이 알 정도입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 너가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25절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무엇을 따라? 지혜를 따라. 율법이라는 단어 속에 이제는 바꿔서 지혜를 따라. 삶을 경영하는 참된 지혜, 삶이냐 죽음이냐,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멸망의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를 결판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는 율법, 신약으로는 복음, 진리의 말씀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인 것을 증가합니다. 저는 네 가지 에스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에스라의 평판은 어땠을까요? 12절 말씀, 우리 한마음한 입술을 함께 낭독합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왕의 칙령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 아닥사스, 우리가 아는 대로 페르시아, 성에는 바사라가 나옵니다. 페르시아의 황제였습니다. 이 황제가 에스라를 어떻게 봅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여러분,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소요됩니다. 황제가, 왕 중의 왕이 에스라를 주목해 볼 때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하다, 익숙하다, 말씀의 체질화를 이루었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의 언행심사가 감동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평판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사람들을 맡깁니다. 사람들을 맡겨보니까 갈라치기 하거나

상처를 주는 사람은 좋은 평판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집안의 사위이며 누군가 집안의 며느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사위로 맞을 때, 여러분을 며느리로 맞을 때에 평판이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앞에 최서왕도 있네. 우리 며느리가 와서 정말 우리 가문이 잘 되었다. 사람 복이 있구나. 이런 평판을 받아야지니 이 인간이 왜 우리 가문에 왔느냐 걱정시키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사랑하는 어머니가 먼저 천국 가신 그 친정 어머니께서 순장 여집사님이 오셨어요. 제가 남편 되시는 집사님에게 아드님 노릇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딸밖에 없는 집인데 사위로 들어왔으니 어떤 노릇까지 해야 됩니까? 아들 노릇까지 해야 돼요. 집안의 대소사에게 발장 끼고 등 돌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나서면 그 부부관계가 얼마나 도와주겠습니까? 대사를 치르고 나서 어떤 가정은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 감사가 충만합니다. 아멘! 왜입니까? 내일처럼 따뜻하게 마음을 열고 시간이 필요한 시간을 내고 마음이 필요한 마음을 내고 물질이 필요하면 때로는 물질을 드려서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냐고 앞서면 그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여보 고마워요. 이번에 정말 역할을 잘해 주셨어요. 이런 평판이 있어야지 도대체 뭐 했냐. 저는 우리 새로 남교회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집안을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집안을 일으킬 때 돈으로만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또한 진심으로 우리 같이 합니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껍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립니다. 또 본문 15절에 보면 은과 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물 곧 돈이죠. 사람에게 돈을 맡겨보면 이 사람의 성실함과 진실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여러분 페르시아의 궁중창고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나는 하나님이 물질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탈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맡겨보니 잘못하고 있어요. 시간을 주고 건강을 주고 직분을 주고 다 줬는데 신실하지 못한 사람에게 물질까지 주면 그걸 말아먹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평판, 국격은 공무원들의 의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닥사스다는 에스라를 얼마나 신뢰했기 때문에 궁중 창고를 오픈해서 필요한 것을 다 가져가라. 궁중 창고를 맡겼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는 무한 신뢰를 보내었습니다. 우리는 가장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동료로서, 직분자로서 나 자신의 평판을 높여야 될 의무와 책임과 특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함께 집사라고 할 때 새로운 함께 평신도 지도자 순장이라고 할 때 새로운 함께 교사나 찬양대 대원 봉사자라고 말할 때 딱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그 고백을 듣는 순간 그렇구나 신뢰빛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에스라의 인격입니다. 평판과 인격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같이 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하나님의 은총은 위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 relationship, 관계를 통해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가족의 관계, 동료들 관계, 사회생활한 관계를 통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뿐 아니라 말씀의 체제라, 말씀의 일상화, 말씀의 생활화를 이루었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으로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예외 없이 다 받는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섯 달란트를 주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라는 겁니다. 지역사회를 복되게 하라. 아멘! 시대를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사랑의 공동체. 내게 가진 강점을 가지고 남을 괴롭히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가진 강점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아멘, 힘을 주고, 아멘, 복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 논리는 승자, 독식, 대마, 불사입니다. 세력의 힘을 가지고 나라끼리도 마찬가지. 지금은 경제전쟁은 국경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약소국가를 피파가는 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천국의 법칙은 뭡니까? 은혜의 법칙. 내게 주신 것을 따라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 우리 주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에스라 인격과 됨됨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피어낸 인격체였습니다. 우리 지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원과 기도, 기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작품으로 피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같이 한마음 하나님 입술을 할까요? 같이 합니다. 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저를 빚어주시사 하나님의 작품, 진리의 작품, 말씀의 걸작이 되게 하소.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평생 믿어도 말씀에 의해서 빚어지지 아니하면 쓸만한 구원은 받겠죠. 천국에 입성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만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지상에서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이 사명을 받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이런 기도를 들으신 분이 계시나요? 우리 가족들이, 특별히 내게 맡기신 우리 아이, 아들들, 아들과 딸들, 우리 손자, 손녀들이 말씀의 체질화,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하고 순종했더니 말씀의 체질화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진 작품이 된 거예요. 우리가 뭐 달 항아리 같은 경우 한번 불에 구워 되겠습니까? 몇 차례 도공의 손에서 빚어져서 불가마에 들어가서 한번 연단받고 두번 연단받고 귀한 작품일수록 피어지고 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에스라를 닮은 인격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 특별히 산부예배 예배자리에 나온 예배자들인 저희를 주께서 즐거이 복을 주셔서 우리의 체질,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피어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성경 정독되는 말씀으로 피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궁극적으로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본문 10절은 에스라의 결심이 나타납니다. 에스라의 평판, 에스라의 인격, 에스라의 결심입니다. 결심은 그 인격에 합당한 결심이 나타나겠죠. 10절 말씀, 우리 한마음 한 입술로 함께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순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여기에 동상으로 나눈 것이 율법을 연구하다, 율법을 준행 실천하다, 율법으로 가르치다. 에스라의 결심은 자신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는 어떤 결심이었습니까? 생명을 북돋우는 결심이었어요.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은 일으키는 결심,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결심, 살리는 결심, 생명의 결심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느헤미야는 정치 지도자였고 에스라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케미가 맞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소위 워터게이트 리바이벌이 나옵니다. 수문앞 광장에 부흥이 나오죠. 느헤미야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뭘 요청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3절 함께합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

부터 천국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경청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찬란히 빛나는 수문 앞 광장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새 힘을 얻고 우리 가족 때문에 우리 가문이 살리고 우리 교회 때문에 지역사회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새로운 소망을 가진다면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전제조건이 무엇입니까? 왜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찾아가서 요청했을까요? 에스라의 인격과 에스라의 평판과 에스라의 삶을 보니까 여기에 해답이 있구나.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방 좋은 거 사주고 형편이 되면 좋은 거 사주시길 바라. 신발 좋은 거 사주고 좋은 거 사주니까 엉뚱한 데 다니지 말게 하고. 참 우리 시대에 있어서 갈등이 무엇인가. 먹고 살만하니까 애들과 갈등이 생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개입이 생겨요. 학교에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한계를 절감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산부예배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소그룹 다락방에 물론 이유가 있겠죠. 출장을 자주 간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고 내가 가면 내 성경 실력 다 드러나지 않는가. 이것이 두려워서 예수는 오래 믿었는데 내 모습이 이 핀약이 되겠네.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계가 별로 좀 룩다운, 뭐 하대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래 소그룹을 회피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168시간 가운데 1시간 남짓하는 주일 낮예배 드린다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물어봅시다. 일주일에 한 끼 먹고 잘 성장하는 분 손 들어봐요. 이상 체질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한 끼 먹으면 어떻게 눈이 몽롱해지고 머리도 몽롱하고 그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공정예배 참석한다고 해서 내가 건강을 도모할 수 있나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부모님 여러분, 또 조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의 자손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보약을 먹이시길 바랍니다. 입으로 먹는 보약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먹는 보약? 우리는 압니다. 뭐로 먹는 보약? 자, 손을 들고 귀로 할 때 무엇으로 먹는 보약? 귀로 먹는 보약이에요. 귀로 먹는 보약. 좋은 건 못 사주고 애통해하지 마세요. 저는 보약을 많이 먹고 성장했습니다. 우리 집엔 돈이 없었어요. 우리 유산을 받은 게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가정예배를 통해 형제우애와 가정예배를 통해 애국애족이 무엇인가를 저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셨어요. 찬송소리, 기도소리 가운데 눈을 뜨고 찬송소리, 기도소리 가운데 잠자리, 잠을 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대는 너무 똑똑하고 현명한 부모님들이 많아서 좋은 가방 사주고 좋은 거 먹여주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늘의 보약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겉은 멀쩡한데 키도 커지고 잘생기고 좋은데 속 사람이 힘을 잃어버렸어요. Inner person. 속이 비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속사람이 강건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속사람의 강건함은 주님과 말씀을 통하여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면 영역이라고 말이에요. 영역. 우리 주일학교와 새로운 기도학교는 핵심같이 core value가 있습니다. 오른손을 드십시오. 견관 영성, 기독의 인성, 뛰어난 지성, 국제적 역량, 섬김의 지도력, 표면사입니다. 섬김의 지도력, 국제적 역량, 뛰어난 지성, 기독의 인성, 엄지손가락이 뭡니까? 견고한 영성. 견고한 영성, 하나님과의 견고한 영성, 관계가 맺어지게 될 때 다른 것이 복으로 해요. 다른 것 아무리 많아도 애들 똑똑하고 잘나고 해도 그것이 올무가 됩니다. 저는 때로는 두렵습니다. 왜? 압살롬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었어요.
말을 잘해서 백성

0: 그들의 마음을 도둑질했습니다. 그의 머리가 얼마나 남들의 부름을 샀는지 한번 머리를 딱 이렇게 하면 남자들도 야! 그렇게 바랄 정도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상순이 나무의 머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귀를 타고 가다가 나귀는 밑으로 빠져나가고 머리채가 나무에 걸렸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장점들은 자기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똑똑한 만큼, 잘난 만큼, 돈 있는 만큼, 체력이 강한 만큼 그것이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새 힘을 얻고 강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모범 27절 18절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라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법에 비해서 은혜를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28절 함께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 함께 올라오게 하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 능력의 손, 은혜의 손 내 위에 있을 때 내가 힘을 얻어라고 했어요. 느헤미야 8장 5절 6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모든 백성 위에 섰습니다.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 역할 모범 롤마들이라고 그러죠.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의 경건한 모습, 지도자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재점검한 것이죠. 6절 함께 합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특별히 지은 나무강단 위에서 제사장 에스라가 여호와를 경배하며 송축하게 될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말씀에 대한 아멘 아멘 할 뿐 아니라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어떻게 하니라? 경배하니라. 해피엔딩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에스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아빠들이, 엄마들이 앞장서야 돼요. 우리 소그룹 따라방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평신도 지도자, 순장이 앞장서서 예배자의 모습, 봉사자의 모습, 기도자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애독하고 말씀에 귀를 여는 모습을 가지면 순원들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말씀드린 대로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흑역사, 닥에이지는 무엇입니까? 살만하니까 교만해져서 여호와를 떠난 것입니다. 돈 잘 벌고 건강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했다고 교만병이 생겼어요. 이 교만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지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교만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을 극도로 경계하라, 귀를 막지 말라, 겸손으로 따르라.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와 우리 성도들을 향하신 주의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왕좌에 자기가 앉아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귀를 열어라, 경청하라. 개혁자 루터는 다음 같은 짧은 논평을 남겼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고 했으나 그가 한 말에는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먼저 귀를 기울여 주기를 바랐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비로소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규칙은 바로 이것이다.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뭘 잡도록 알아? 주도권을 잡도록 허용하라. 그러면 곧 바로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게 될 것이다. 공표된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보이지도 알려지지도 이해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말씀과 구원을 분리시키는 것은 허무한 일이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보이시지 않는다. 또 구원도 없다. 말씀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도대체 구원받을 소망이 없다. 아멘. 그래서 back to the Bible, sola scriptura,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Ad fontes, 원료로 돌아가자. 우리 성도들의 원료가 무엇입니까? 본분이 무엇입니까?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화면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마음 아닙시다. 합니다. 에스라의 하나님의 말씀 사랑, 말씀 존중, 말씀 사모의 DNA가 나에게 그대로 계승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폭포수처럼 강력하게 부어주소서. 아멘.
1: 새 생명 신앗갈. 지금까지 대전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새로남교회 042-479-7000번 또는 대전 극동방송 042-828-933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신앗갈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담장 밑 채송화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들의 빈 수선화는 진달래 벚꽃의 화려함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느라 내 몫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몫의 소중함을 모르면 끌려다니기 일쑤입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은 무엇보다 값진 것입니다. 오늘은 내게 주어진 내 몫의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내십시오. 조금 힘들어도 내 몫의 인생을 뚜벅뚜벅 걸어갈 때 내 인생의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3: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셨나요?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자문은 우리에게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삶인지를 가르쳐주는 지혜의 책입니다. 자문에는 무려 17번이나 무엇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세상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큰 것을 가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낫고 채소를 먹을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낫다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재물보다 경외하는 마음을, 좋은 음식보다 사랑이 있는 가정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자문의 지혜를 통해 무엇이 진정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네요.

네, 찬양 앨범 오늘 첫 곡으로 마라나타 프레이즈 앨범 13집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우리에겐 온 맘 다해 주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곡이죠. We Shall Love the Lord를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은 경건한 사랑과 헌신을 담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강조한 곡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가르쳐줍니다. 재물보다 믿음이, 풍요보다 평안이, 좋은 환경보다 사랑이 더 귀한 가치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적은 것 속에서도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루벤 물건의 곡으로 With All I Am, 전적인 헌신을 노래한 곡이었고요. 이어서 호주 힐송 유나이티드 여성 합창곡으로 오션스. 이 곡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아, 찬송가 두 곡이 이어집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빈야드 뮤직의 이베인도자 제레미 리들의 라이브 곡으로 내 평생에 가는 길 It is well in my soul, 그리고 이어서 내 생명을 드리니 Take my life and let it be 브라이언 덩컨의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네, 아주 멋진 색다른 버전으로 찬송가 들으셨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제레미 리들의 라이브 곡으로 내 평생에 가는 길, It is very in my soul. 그리고 이어서 브라이언 덩컨의 Take my life and let it be. 내 생명을 드리니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며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호산나 뮤직 앨범 Secret Place 중에서 주님 계신 곳에 거하리 Awesome in this place를 보내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독차지하지 않고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홀로 즐기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데요. 영원한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비밀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하고 굶주린 자들에게도 조건 없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노래로 풍성하고 다양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쉼을 얻는 시간 오늘도 함께 하시죠.

6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가이벤로드의 영어 찬양으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들으셨고요. 김현진의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이어서 호산나 싱어즈의 그 이름까지 듣고 왔습니다. 하늘나라의 열쇠를 갖고 계신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광을 우리에게도 값없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을 믿으면 이 영광스러운 비밀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자, 세상의 것에서 눈을 돌려서 이 시간 풍성한 찬양을 나누면서 또 쉼을 얻는 시간인데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들으시면서 쉼을 얻고 계시는지 오늘도 다양한 문자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실 곳,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샵9330, 샵9330 문자 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찬양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주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찬송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 샴스미디어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이어서 소망의 바다에 그분의 길을 간다는 것은 앞서 듣고 오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 이 쉼을 누리길 원하시는 주님 계속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듣고 싶은 찬양들 또 기도 제목 또 다양한 문자 사연들 오늘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내 삶의 노래로 계속해서 다양한 찬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김소중이 찬양합니다. 더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쉼을 주시는 분, 월요일 순서로 오늘 함께 찬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계속해서 평안한 시간 되시길 축복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양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보내주신 것들은요, 계속해서 이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밤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 아멘 뇌과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남녀가 사랑에 빠져 서로를 바라볼 때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폭발적으로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은 강력한 황홀경을 선사하며 상대방에게 강력하게 몰입하게 만드는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 도파민의 작용 덕분에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것이 뇌리에 아주 선명하게 각인되고 그 사람을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조급해지며 결국 상대의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기억하게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과학적으로 봐도 사랑이라는 감정은 서로를 완벽하게 각인하고 알아가는 그런 과정인 셈인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알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남녀가 사랑에 빠져서 온 신경이 서로에게 집중되고 도파민이라는 전달물질이 폭발적으로 분비되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은 그런 인간의 사랑과 집중을 초월해서 우리의 작은 신음과 사소한 걸음 하나까지 선명하게 새겨두고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강용선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와 더러 러브 파울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영어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대전 93.3MHz, 청주 104.7MHz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안녕하세요, 남지구입니다.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고 싶어지죠.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그런 사소한 것 하나까지 눈여겨보게 됩니다. 그렇게 깊어진 관심은 마음속에 더 오래, 더 선명하게 기억되기 마련인데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의 존재를 가장 특별하게 알아채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사랑도 이와 참 닮아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나의 작은 신음과 고백,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걸음을 다 알고 계시며 기억하고 계신다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지친 마음에 위로가 되는 그런 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시작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신청곡도 띄워드릴게요. 문자 기다리면서 찬양 세 곡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보이즈 싱어즈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리고 김성은의 갈보리 산 위에, 마지막으로 팀 지멀맨의 이 세상 험하고 연주 찬양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마음 묵상.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너 괴사한 혀여,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하였고. 시편 120편 2절에서 3절 말씀. 아멘. 시편 120편은 순례의 시작을 알리는 노래입니다. 시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 먼저 탄식합니다. 그를 둘러싼 세계에는 거짓된 말과 속이는 혀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괴사한 혀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람을 해치는 교활한 말을 뜻합니다.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시인은 내 생명을 건지소서라고 기도했을까요? 말은 때론 칼보다 날카롭게 사람을 찌릅니다. 그러나 시인이 주목할 만한 것은 그 고통 속에서도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억울함을 사람에게 호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져간 것입니다. 우리도 말로 인한 상처를 받을 때 혹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군가를 해치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때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은혜교회 박동준 목사님의 칼럼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송경민 목사님의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아이빅밴드와 지선 전도사님 그리고 이은화가 함께 찬양했고요. 김봉진의 저 장미꽃 위에 이슬, 그리고 디스커버리 싱어즈의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영어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지친 하루에 위로를 더하는 하늘 편지 보내드릴게요.
1: 세상에서 분투하고 있는 너에게 나의 사랑아,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려 애쓰는 너의 노력을 나는 다 알고 있단다. 너의 수고와 애씀이 참 귀하고 아름답고 정말 고맙구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죄와 싸우며 삶의 우선순위를 늘 나에게 두기 위해 분투했던 시간들도 다 알고 있단다.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꺼이 달려갔던 너의 발걸음도 나는 하나도 잊지 않았단다. 나의 사랑아, 사람들은 몰라주어도 나는 너의 수고를 다 알고 있단다. 기꺼이 헌신하고 값없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너의 삶 위에 나의 사랑의 능력을 더욱더 덧입혀 줄 것이란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너는 계속 걸어가거라. 나는 너의 삶을 참으로 기뻐한단다. 더 큰 사랑의 능력을 덧입혀줄 하늘 아버지가

소프라노 이유진의 주 너를 지키리, 그리고 윤지원의 찬양과 경배 메들리, 오보의 연주 찬양으로 전해드렸고요. 마지막 곡으로 홍지승의 주 음성 외에는 이 찬양까지 보내드렸습니다. 밤 9시 주님과 함께 이 밤에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끝곡은 9572번님께서 남겨주신 주 예수 크신 사랑, 비타의 연주 찬양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저는 제작진 행의 남지구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밤도 무탈하시길 기도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K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구두 수선공이었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인도의 선교사로, 그리고 침체된 영국을 선교사를 파송하는 제사장 나라로 만든 사람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아시죠? 그분이 늘 하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윌리엄 캐리는 이처럼 그 일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함으로 인도 선교 기초를 쌓았고 결국 영국의 선교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우리 은혜 찬송 가족들은 지금 계신 곳이 어디신가요? 어느 곳에 계시든 오늘 주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실 날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거룩한 기대감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출발할게요.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4편 말씀 함께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지혜 말씀 시편 84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오늘 하루도 기쁘고 감사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가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직접 경험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신 겁니다. 오늘 밤 누구도 본 적이 없던 그분을 만나신 은혜를 기억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은 이윤화가 부른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는 표현으로 쓰여졌는데 원래 이 단어가 설명하다, 해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예수님이 우리 언어로 풀어서 보여주신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는 다가갑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말보다는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 마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셨던 게 아닌가?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배고픔도 경험하시고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도 아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Phil Wickham과 Jamie McDonald가 함께한 Flowers, Lena Crawford가 부른 Thank God, 그리고 Rachel Lampa의 Somebody to You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오영은의 매미, The Bonfire in Backgarden의 아름다워라, 장윤영의 영원으로 이어진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이전에 없던 것을, 본 적이 없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건 때로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낯선 것 앞에서 움츠려들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 많이 다릅니다. 놀라기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오히려 안심하라는 말을 듣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누군가를 다시 만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본 적은 없지만 그분의 흔적을 느꼈고 이름은 몰랐지만 그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 당신이군요 하고 알아볼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네요. 오늘 밤도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십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얼니 하세와 시그네처 사운드의 Pass Me Not, O Gentle Savior, 테리 맥알몬의 Jesus Name Above All Names, 조나단 버틀러의 I Don't Mind Waiting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의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호에닉은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맥켄지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은 문제 해결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크리스토퍼가 꼽은 최고의 문제 해결사이자 소통 전문가가 계시는데요.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뽑은 사람은 바로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입니다. 미국이 경제적으로 가장 어렵고 혼란한 국제정세에 있었을 때 소통을 무기로 화합을 이끌어 문제를 극복했기 때문인데요. 크리스토퍼가 꼽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소통의 비결 다섯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별그대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하라. 두 번째, 먼저 공감대를 형성하라. 세 번째,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진지하게 이해하려고 하라. 네 번째, 공통된 언어를 찾아라.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언행일치로 상대의 신뢰를 얻으라.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소통은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경청하려는 태도를 먼저 가져야겠지요. 상대방이 어떠한지 먼저 살펴도 봐야 되고요. 미약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세상에 내려오셨듯이 우리도 아직 복음을 모르는 곳으로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허리와 무릎을 기꺼이 숙일 줄 아는 소통하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형제는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주가 일하시네 강중현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러빔의 기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진지하게 이해하라. 공통된 언어를 찾아라. 저는 이 다섯 번째요. 언행일치로 상대의 신뢰를 얻으라. 이거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겸손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실은 삶에서 주님과의 약속을 제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지 않았나. 제 자신을 좀 돌이켜봤습니다. 언행일치, 그래서 상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더 신뢰를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말씀,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아멘입니다. 서로를 위해 공감하며 상대방을 덜 살피고자 하는 것,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기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대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길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고 싶습니다. 분명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하게 비춰주시고 계실 거예요. 그 길을 사명의 길,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우리 별그대 여러분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응원하고요.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그리고 꿈속에서 꼭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KBC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시험 없는 믿음은 보석이 없는 왕관과도 같다고 존 번연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증가는 고난과 시험을 지날 때 더욱 빛이 난다.

라는 의미죠. 실패, 좌절,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순간 그 믿음은 단단해지고 더 깊이 있는 확신으로 빛날 것입니다. 성경도 믿음의 시험과 연단을 강조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시련과 고난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바로 지금이 우리의 믿음이 빛나는 보석처럼 다듬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당찬을 주는 다 아시죠?로 달빛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피아울십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아이노스의 내가 매일 기쁘게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땡스기빙 밴드의 예수님은 누구신가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심플리 포의 고난 내 영혼 편히실 곳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크룩스의 예수 나를 위하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캐리 언더우드의 우신실 하신 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기분의 축복의 이름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송지은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에필로그의 너근심 걱정 말아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마커스 월십의 시선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히어로한 주 월십의 하늘의 소망을 드는 자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어려운 일 당할 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선배가 되고 또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면 내 후배와 또 자녀들과 제자들이 나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꽃길만 걸었으면 싶고요.

또 풍파와 어려움을 겪는 대신에 내가 닦아놓은 그 길 그대로만 따라오면 하는 마음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에는 풍파도 있고 분명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길, 또 옳은 길, 평온한 길을 선사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을 넘게 하시고 또 근심 걱정 안에서 당신을 찾게 하십니다. 아마도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시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갈 길을 분명 오늘도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돼요. 그 길이 꽃길이 아니고 가시밭길 또 자갈길일지라도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것, 또 영광을 지금 허락하고 계시다는 걸 기대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오늘의 워십의 찬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걸 여러분 믿으시죠? 특별히 북녘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래 내 삶을 인도하는구나, 내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나의 구세주이시고 주인이신 그분이 이끌고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을 살피십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의 귀한 메시지와 함께 더불어서 북녘 성도들에게 필요한 외부의 소식들, 정보들 정리해서 함께 하고 있지요. 오늘도 AM 1188kHz 또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도님들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꼭 가져주세요. 저희 극동방송은 유일하게 저 북녘당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방송입니다. 북녘당에서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복음 통일로부터 우리의 하나됨이 시작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은 북한을 떠나셔서 대한민국에 정착하신 탈북 성도님의 신앙 간증, 어제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또 마지막 시간 함께 하실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가정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 태어났지만 대한민국에 정착하신 탈북민들 가운데 크리스천 우리 신앙인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고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오늘도 나솔 자매님과 계속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우리 자매가 의료 선교의 비전을 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한국 생활을 하면서 지금 혼자시잖아요. 아직 네, 결혼 안 하셨죠?
1: 맞습니다.
0: 네. 네. 외롭거나 그럴 때마다 가족 생각이 좀 나시겠어요? 어떠세요?
1: 맞습니다. 가족 생각이 많이 나고요. 제가 이제 부모님들을 다 모셔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또 제가 그렇게 기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온 가족을 다 데려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 길 자체가 평탄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나이도 있으시고 그 가족 중 누구 하나라도 만약에 오다가 잡히면 그 부분에 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제가 그냥 여기서 좀 그립더라도 가족이 거기 모여 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움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이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는데.
0: 아,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1: 잘 지내고 있다고 하셨고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돈을 보낼 수 있으면 그것도 저는 감사하고 네, 가족이 불화 없이 그렇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하시니까
0: 네. 네,
1: 그것만으로 저는 감사한 것 같아요.
0: 네. 네. 무탈하게 지내기를 네. 오늘도 밥 먹을 때나 잠자리에 들 때나 항상 기도하고 계실 텐데 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네. 저희도 함께 기도하고 또 마음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솔 자매님이 보시기에는 통일의 그때가 언제쯤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1: 저는 요즘 이렇게 기도하면 때가 이르렀다라는 생각이 계속 그런 마음이 자꾸 들거든요.
0: 네. 네,
1: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는 알지 못하겠지만 또 하나님의 때 되겠지만 저는 그 때가 가까이 왔음을 느낍니다.
0: 예. 네,
1: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늠하기 어렵고 지금까지 그 분단의 역사로 봤을 때 그 시간이 정말 올까라는 막연함도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0: 그럼요.
1: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정말 등불을 준비하는 여인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예. 네,
1: 그래서 그때가 만약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뭐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때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내가 먼저 그 부분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예. 자, 오늘 이 시간에 탈북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살아가

0: 하는 이야기, 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나눠주셨는데,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그동안 우리 탈북민분들의 탈북, 또 정착을 하는데 참 많은 도움을 줬잖아요. 네. 이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 혹시 있으신지요?
1: 일단은 한국교회가 있고 한국 국민들이 있어서 저와 같은 탈북민들이 올 수 있는 곳이 있는 거잖아요.
0: 네.
1: 예, 제가 한국에서 삶을 살아보면 말 없는 전쟁터예요. 자본주의의 그 시스템은. 저희는 북한이라는 사회는 공동체. 한 사람이 벌어서 여러 네. 먹여 살리는.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각자의 그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가야 되는 거. 너무나 힘든 걸 저희가 이제 느낍니다. 아, 그렇지만 저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렇게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기까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의 땀방울이 숨겨 있음을 저는 제가 한국 사회에 적응하면서 느꼈어요.
0: 예. 네.
1: 삶이 되게 평온하고 웃고 계시지만 그 안에 그 전쟁 같은 삶을 살아내시는 분들의 그 수고와 어려움들을 저는 이제 느낄 수가 있었었거든요.
0: 예.
1: 너무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국민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 반쪽이라는 한반도의 반쪽이지만 이런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 곳이 있는 거니까 좀 더 힘을 내시고 저희도 탈북민으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좀 더 힘을 내서 적응해 나가면서 그분들의 수고와 그런 삶에 함께 동참하면서 더 좋은 세상, 통일된 한반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앞으로 잘 열심히 살아갈 거니까 응원을 부탁하는 말 감사합니다.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라도 북녘당에서 듣고 있을지 모를
1: 네.
0: 가족이나 또 친구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시간 드릴게요.
1: 아, 네. 사랑하는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들, 그리고 우리 친척분들, 또 나의 지인들과 친구들,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항상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몸이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합격하지 못하는, 효도하지 못하는 마음과 후회는 나눌 수 없지만 제가 그 목까지 더 열심히 살아내서 앞으로 통일됐을 때 부끄럽지 않은 자녀로, 또 언니, 누나로, 친구로 그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반드시 그날이 올 거라고 나는 믿고 있어. 나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함께해 준, 키워준 그 모든 분들께 걱정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내가 이제 여기서 잘 살고 있다라는 거를 이 방송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라도 듣거나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날까지 힘내서 제 방송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며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항상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고 싶은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늘 하기를 바라고 꼭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사랑합니다.
0: 오늘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나솔 자매님, 하나님이 주신 그 의료 선교사라는 비전을 품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또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밝은 빛을, 또 옳은 길을 안내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길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솔 자매님, 오늘 좀 힘드셨을 텐데 이야기 나눠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저희도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탈북민 신앙가지,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유럽의 기록적인 폭염이 일상이 되면서 냉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친환경 냉방 기술을 앞세워 유럽 공조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또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폭격기와 전투기, 공중급유기 등을 동원해 한국 방공식별구역 일대에서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며 장거리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상호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오늘 카타르에서 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국제결제은행 BIS가 인공지능 투자 거품 붕괴와 인플레이션 등을 세계 경제의 최대 위험 요인으로 경고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개최국 캐나다가 후반 추가 시간 극적인 결승골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꺾고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먼저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연료 가격과 차량 부품값이 오르면서 전기 자전거와 전기 오토바이를 찾는 주민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농촌에서 농번기를 이유로 생활 총화를 소홀히 했다가 청년 동맹원 전원이 불려가 비판을 받고 위원장까지 비판서를 쓰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베네수엘라 강진 사망자가 1,450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국제구조대가 생존자 수색과 구호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측이 방한 당시 인파 관리를 도운 서울 경찰에 감사 편지를 보내며 고마움을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유럽에서 40도 안팎의 폭염이 새로운 일상이 되면서 냉방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유럽연합의 에어컨 보급 대수가 2050년까지 현재 2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하지만 유럽은 역사적인 건축물이 많아 건물 외벽에 실외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이 적지 않아 일반 에어컨 대신 이동식 제품과 친환경 냉방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도시 미관 보호를 위해 건물 외벽이나 창문에 실외기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에어컨 보급률이 24%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을 노려 중국 업체들의 중저가 이동식 에어컨 공세도 거세지고 있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가격 경쟁 대신 친환경 고효율 기술을 앞세워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유럽 최대 공조기업을 인수해 데이터센터와 상업용 공조시장 공략에 나서는 한편 실외기가 필요 없는 차세대 냉각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LG전자 역시 이동식 에어컨과 친환경 히트펌프, 인공지능 기반 공조 시스템을 앞세워 현지 맞춤형 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기후변화로 유럽 공조시장이 새로운 성장시장으로 떠오르면서 한국 기업들의 기술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친환경 고효율 공조기술이 앞으로 유럽시장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27일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 구역을 넘나들며 약 6시간 동안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략폭격기를 비롯해 전투기와 조기경보기, 공중급유기, 대잠초계기 등 다양한 군용기가 투입됐으며 우리 군은 F-15K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켜 대응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순차적으로 진입했다가 이탈했으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중국 H-6 전략폭격기와 러시아 TU-95 전략폭격기가 함께 장거리 비행을 실시했고 양국 공중급유기와 조기경보 통제기가 함께 투입돼 연합작전 능력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일본 열도 인근에서 장거리 순항미사일 모의발사 훈련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일본 역시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훈련이 중로 공군의 연합작전 능력과 장거리 타격 능력을 과시하고 동북아 유사시에 대비한 상호 운용성을 높이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중대한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군 안팎에서는 중러의 군사협력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당분간 상호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양측이 모든 군사 활동을 중단하고 협상이 이어지는 동안 선박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오늘 카타르 도하에서 만나 호르무즈 해협 통행 문제를 중심으로 회담을 진행한데요. 당초 핵 프로그램을 논의하기로 했던 회담은 최근 긴장 고조로 의제가 변경됐고 휴전 이후 다시 높아졌던 무력 충돌 우려도 이번 합의로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과 이란은 앞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에 안전과 항구 봉쇄 해제 등을 놓고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지만 세부 해석을 둘러싼 이견으로 긴장이 다시 높아진 바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이란의 상선 공격을 이유로 보복 공습을 단행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추가 군사 행동 가능성을 거론하며 압박해왔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과 긴장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국제결제은행 BIS가 인공지능 투자 거품 붕괴와 인플레이션, 재정 불안이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경고했습니다. BIS는 연례 보고서에서 AI 관련 투자에 대한 기대가 꺾일 경우 대규모 자금 이탈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며 그 파급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AI 기업들의 지분 투자와 장기 구매 계약 등이 복잡하게 얽힌 자금 조달 구조가 새로운 금융 취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칩 제조업체와 대형 데이터 센터 운영업체, AI 개발사가 서로 투자와 장기 계약을 맺는 구조가 확산되면서 금융시장의 위험이 연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BIS는 관련 거래 구조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동일 자산이 여러 차례 담보로 활용될 위험도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또 에너지 공급 불안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확산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며 세계 경제가 진보와 위험이 공존하는 불확실한 국면에 놓여있고 작은 충격도 금융시장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캐나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1대 0으로 꺾고 이번 대회에서 가장 먼저 16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캐나다는 후반 추가 시간 2분 스테픈 유스타키우가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결승골을 터뜨리며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캐나다는 조별리그를 통과하며 사상 처음 월드컵 토너먼트 무대에 오른 데 이어

진출까지 이르며 개최국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캐나다는 볼 점유율에서는 남아공에 밀렸지만 유효 슈팅에서는 7-1로 크게 앞서며 경기 내내 적극적인 공격을 펼쳤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터진 극장골로 승부를 결정지으며 이번 대회 첫 16강 진출팀이라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사상 처음 월드컵 토너먼트 무대를 밟았지만 아쉽게 탈락하며 도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산 전기 자전거와 전기 오토바이 수입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유 가격 상승으로 연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전기를 사용하는 이동수단을 찾는 주민들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회령과 청진 등에서는 기존에 이 품목을 취급하지 않던 무역업자들까지 수입 경쟁에 뛰어들고 있으며 수입된 제품은 내륙 지역의 시군으로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연료비 부담이 큰 오토바이 운송업 종사자들과 그동안 전기 이동수단을 외면했던 돈주들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차량 부품 가격과 수리비까지 오르면서 연료비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다만 전기 자전거와 전기 오토바이 가격은 일반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큰 부담이어서 상당수 주민은 중고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료 가격과 부품값 상승이 북한 주민들의 이동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의 한 농장에서 농번기 작업으로 생활 총화를 여러 차례 생략했다가 청년 동맹원 전원이 상급 조직에 지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모내기와 김매기 등 농사일이 바빠 생활 총화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던 가운데 한 청년이 농번기에 생활 총화가 뭐 그리 중요하냐며 불만을 제기했고 이를 초급단체 위원장이 상급 조직에 보고하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이후 구역 청년 동맹은 해당 단체를 조사해 생활 총화를 형식적으로 운영한 사실을 문제 삼았고 일부 동맹원들이 그동안의 운영 실태를 그대로 진술하면서 결국 초급 단체 위원장은 비판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농번기 현실을 고려해 편의를 봐주려던 일이 오히려 더 큰 문제로 번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으며 북한 당국이 바쁜 농번기에도 사상 교양 사업과 조직 규율을 엄격하게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지난 24일 발생한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45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상자는 3,150여 명, 이재민은 12,700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건물 700여 채가 파손되고 이 가운데 189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첫 지진 이후 430차례가 넘는 여진이 이어지면서 피해 지역 주민들은 추가 붕괴를 우려해 야외에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구조 장비 부족과 교통 혼잡으로 수색 작업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지만 프랑스와 미국 구조팀이 잔해 속에 갇혀 있던 주민들을 구조하는 등 기적적인 생환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4개국이 구조 인력과 521톤의 구호 물자를 지원하며 국제적인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계속되면서 구조 작업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생존자 수색과 이재민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의 장녀인 매디슨 황 수석 이사가 지난 한국 방문 당시 인파 관리를 맡았던 서울 마포경찰서 관계자에게 감사 편지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편지에는 예상보다 많은 인파 속에서도 경찰이 안전하게 현장을 관리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는 내용과 함께 한국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준 경찰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홍대에서 열린 팬 행사와 식사 일정 등에 대비해 안전 관리에 나섰으며 이후 노래방으로 이동하려는 계획도 안전을 위해 만류하는 등 인파 사고 예방에 힘썼습니다. 엔비디아 측은 경찰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 뜻도 전했지만 경찰은 공무원 신분이라며 정중히 사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답장을 통해 언제든 서울을 방문하면 시민과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6월 30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북한 지역은 저녁이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 평안도와 함경도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요, 평안도와 함경도에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안주는 오후부터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안주 20도, 평양과 진남포 19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과 안주 29도, 진남포 28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북도는 구성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우비 챙기시면 도움되겠습니다. 평안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신의주 20도, 희천 19도, 강계 15도, 낮 최고기온은 희천 29도, 강계 28도, 신의주 26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전 지역에서 구름이 끼겠고요. 장현에서만 오전에 한때 날씨가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 20도, 사리원과 신계 19도, 낮 최고기온은 개성 30도, 사리원과 신계 29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 남도에서는 함흥과 북청을 제외한 전

0: 지역에서 오후에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 19도, 북청 18도, 해산 14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함흥과 해산 27도, 북청 21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의 날씨는 대체로 흐리겠고요. 무산에서는 오후부터 가끔씩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성진 18도, 청진 16도, 무산 12도, 낮 최고기온은 성진 22도, 무산 21도, 청진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서해 북부의 하늘은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30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탈북민 여러분, 북한 주신 노동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오늘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길 원하시거나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 탈북 과정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십시오.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복음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또 북녘 성도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 꼭 남겨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로그인 망 접속하신 후에 여러분의 이야기들, 또 기도 한 줄,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끝 찬양으로 송정미 사모님의 음성으로 예수 사랑하심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접속 찬송으로 전해드리고요. 저는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진행의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해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일본의 한 탐험가 구리키 노부카즈는 한 걸음의 용기만 있다면 누구나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에 오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등산가들은 높은 산을 오르기 전 훨씬 낮은 산을 오르며 훈련을 시작하죠. 8000m 봉우리를 오르기 위해선 2000m 산을 오르는 것처럼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이 구리키는 일단 집 뒷산이라도 오르는 사람은 에베레스트 산에도 오를 수 있다고 자신이 쓴 책에서 이야기했죠. 어느 누구도 한 번에 에베레스트 산을 오를 순 없다. 그 전에 조금씩 높은 산에 도전을 하며 산소가 모자랄 때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고산병이 일어나는지, 혹은 몸이

멀쩡함에도 정신이 버티지 못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계속해서 적응해 나가려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정상에 설 수 있다.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옛말처럼 산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언젠가 그 큰 산의 정상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과 북의 우리 극동방송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의 믿음의 거리를 내딛으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은 어느새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굳건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부터, 그리고 우리 마음의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주께로 한 걸음씩 이 찬송의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께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기도의 응답 가운데 거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옳은 길로 나아가길 소망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6.25 동란, 정전, 그동안에 북한은 뭐 수없이 남한에 대해서 김신조도 보내서 청와대 앞까지 갔었고, 천안함 사건이 2010년 3월 26일 밤 9시 22분 수도군단의 최금호 중령이 그날을 위해서 시 한 편을 썼는데 들어보세요.

0: 그날 두동강난 천안함, 백년도 차가운 수심에 가라앉아 바닷물 함실 가득 차 오를 때 그대의 호흡이 막혀오듯 우리의 숨통도 조여왔다. 사랑하는 아들아, 보고 싶은 나의 아들아, 친북 종북 분열된 양심으로 오열의 절규 더 하였으리. 청춘의 푸른 희생, 고귀한 명예, 더 이상 욕되이 말라. 이제 또다시 망각되어 이 아픔이 고통 되풀이할 수 없어. 쫓겨진 천안함 현장에서 유비무한의 두 주먹 불끈 쥐노라. 아, 46인 천안함 영웅이여, 존귀한 그대 이름 잊지 않으리. 조국의 가슴으로 모듬어 역사의 양심으로 폐색임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면서 오늘날까지 지켜주셨는데, 미국 수도 워싱턴에 가시면은 그곳에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 기념 공원이 있습니다. 한 해에 거기 찾는 사람이 320만 명이나 된다고 하죠. 이곳을 방문하는 미국 사람들과 세계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곳에 조각 작품인 판초 우의를 입고 행군하는 육해공군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곳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시선을 끄는 것은 거기에 새겨져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미국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한 번도 만나지도 못했던 사람들, 전혀 알지도 못했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달려갔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 거기에 또한 문구가 있는데, 금색으로 새겨져 있는 문구,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두동강난 이 작은 한반도 땅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유로운 국가로서 민족적 생존이 가능하기 위해서 희생된 사람들입니다. 이 전쟁에 아이센하워 대통령의 아들, 밴프리트 장군의 아들, 마크 클락 유엔군 사령관의 아들도 잃었습니다. 워커 중장은 아들과 함께 참전했다가 전사했고, 24사단장 윌리엄 딘 소장은 전쟁 포로가 되었습니다. 6.25 전쟁은 우리 민족에 지을 수 없는 엄청난 상처를 남겼습니다. 6.25 동란으로 말미암아 불에 탄 교회가 2,122개나 되죠. 총살을 당하거나 납치되었던 목사님이 523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과연 6.25 동란이 얼마나 참혹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찬양 박신아 콰이어였습니다. 찬양 전에 나누었던 우리 6월의 잊어서는 안 되는 날, 6.25 전쟁에 대한 오늘의 그 말씀 함께 하셨는데요. 남과 북이 전쟁으로 두동강 났던 그렇게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만치의 눈물과 상처와 아픔이 있는 그날의 분단의 아픔을 어루어 만져주시고 다시금 제사장의 국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일할 수 있는 남과 북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으면서 오늘의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 한 곡 더 올려드리고요. 작은 통일의 모습이라고 불리는 북에서 온한 자매님의 정착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합니다.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찬양 후에 바로 만나볼게요.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1년차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사라입니다.
1: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사라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 우리 주님께서 북한 함경북도 땅에서부터 중국 땅을 거쳐서 제3국을 통해서 한국에 정착하기까지, 이곳에 정착한 지 1년이 채 안 된 우리 자매님과 함께한 그 은혜 여정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0: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제3국까지 이제 교회를 통해서,
0: 네.
1: 보통은 브로커에 중국에서 이제 대한민국 건너올 때 주는 비용들이 사실 만만치 않은데,
0: 네.
1: 교회에서 이제 그 비용 없이 보통은 그렇게 함께 건너오긴 하죠.
0: 그렇죠.
1: 그렇게 교회 통해서 오셨던 여정들,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만나주셨던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0: 네.
1: 이렇게 오는 산을 건너고 강을 건너는 와중에 주셨던 감동들까지 함께 했는데, 제3국에서 그렇게 성경 공부도 하시고,
0: 네.
1: 대표 기도까지 하시고,
0: 네.
1: 그러니까 그런 예배 자리에 계셨어요. 그때 성경을 아마 처음 보셨을 것 같은데,
0: 네.
1: 그때 읽었던 성경 구절들,
0: 네.
1: 좀 하나님과 교제했던 성경 구절들이 기억이 나는 게 있으세요?
0: 네, 있습니다. 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됐음이라.
1: 아멘.
0: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1: 아.
0: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 아.
0: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너무나도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이제 앞이 캄캄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고 친척도 없고 외로운 곳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고백하셨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굳세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그냥 자기절로 기도가 나갔어요. 그래, 주님, 나한테는 주님이 계십니다.
1: 사실 그냥 사람이 보기에는 그저 혼자 가족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0: 네.
1: 중국에서도 자녀를 처음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실 때는 자녀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선생님만의 외로운 싸움이었잖아요.
0: 네.
1: 그 가운데 함께 계셨던, 붙들어주시고 같이 걸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0: 네.
1: 그 사랑 가운데 나누었던 고백인 것 같아요.
0: 네.
1: 그렇게 함께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0: 은혜 가운데 또 예배 생활을 그러면은 제 3국에서 어느 정도 또 하다 오신 거예요?
1: 3개월.
0: 3개월?
1: 네.
0: 3개월 정도 하시다가 대한민국 땅으로 건너오셨어요.
1: 네. 네.
0: 처음 여기 오실 때는 좀 어떠셨어요? 저였으면은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확 좀 불안하진 않았을까?
1: 불안했어요. 이제 금방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만나서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이제 세상 교회 문을 밖에 나서면은 그냥 이제 어린아이처럼 이상 아장아장 걸어가는 어린아이가 하지 않을까 이렇게
0: 네.
1: 싶어요. 두려움도 있고 무서움도 있고 이제 어떤 환경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0: 네.
1: 엄청 근심도 많았습니다.
0: 아.
1: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진짜 하나하나 우리를 붙들어 진짜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예. 저는 대한민국의 첫 걸음을 이제 국정원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감사의 눈물, 은혜의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우리는 올 때 빈손으로 빈배낭으로 들어오는데 이제 모든 것을 다 세워주셨습니다.
0: 네.
1: 예. 여성들이 제 소지품 소소한 데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또 옷은 다 브랜드 예, 명품으로 너무너무 은혜 넘치는
0: 아.
1: 예,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그만가고 끝이 없는 사랑 네. 저는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사는 하루하루가
0: 네.
1: 그냥 꿈만 같아요. 제가 이런 꿈을 꿔도 이런 꿈을 언제 꿨겠습니까? 하루하루 꿈만 같아요. 특히는 교회에 나오면 서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0: 정말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하루하루
1: 네.
0: 중에 계세요. 근데 교회를 이렇게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는 기간
1: 네.
0: 하나원에서도 이렇게 교육을 받는 기간에
1: 네.
0: 거기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거기를 딱 졸업하는 순간
1: 네.
0: 교회를 잘 안 나가시는 분들도 사실 많으시거든요.
1: 그렇죠.
0: 네. 네. 여기서 이제 돈을 벌고 막 경제 생활을 하고 일상 가운데 있다 보면 이렇게 교회 나가는 주일에도 돈을 벌 수도 있는 기회가 있고 아니면 뭔가 다른 이렇게 아, 이 시간들 저 시간들 하면서
1: 네.
0: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1: 그렇죠.
0: 그러진 않으셨어요?
1: 아니요. 제가 이제 국정원과 하나원 을 통해서 제 주님의 믿음을 안고 밖에 나서 세상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세상 생활이 쉽지는 않지요. 그렇지만은 이제 교회에 오게 되면은 저희 일주일간의 생활을 주님 앞에 터놓을 수 있고 앞날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기도를 통하여 예비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지지 않을까. 집안에서 혼자 기도하면 절대로 감이 안 써요. 기도 물론 혼자도 할 수 있고 네, 혼자 예, 나름대로 이제 그려볼 수도 있지만은 이제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예, 다 같이 교회 가서 그 마음은 이제 같은 이제 기도 교인들이
0: 네.
1: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우리 분역의 주민분들에게
1: 네.
0: 전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은 무엇이다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1: 그냥 신앙생활은 예, 사람이 살자면은 목표가 있어야 되고 이제 소망이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이 바로 그거예요. 예,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고 희망이세요.
0: 아멘.
1: 희망이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할까요? 저 북한 땅에서 그냥 오늘 내일 먹을 것만 근심하고 하루하루를 예, 이렇게 인생의 목표 없이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불쌍할까. 제가 살아왔던 그 20년간
0: 네.
1: 외국에서 또 북한에서 그 수년간의 생활이 너무 불쌍하고 가엾어 보였어요. 지금 주님의 안에서 제가 하는 모든 생활은 소망이 있고 천국을 그려볼 수 있다는 이 희망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0: 천국을 그려볼 수 있다는
1: 네.
0: 희망,
1: 네.
0: 그 소망. 와,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 소망과 천국에 대한 그 희망, 정말 이 씨앗들이 북녘 땅에 지금 전파를 타고

0: 풀어질 때 반드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밭에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물음표가 될 수도 있고요. 더 큰 반감으로 사실 방송을 들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같은 고향분들이 이곳에 와서 만나는 그리고 그곳에서도 그리고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여정들을 북녘의 주민분들도 꼭 한번 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소망을 나누면서 저희가 오늘은 여기서 잠시 또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고 이곳에서 하는 무수한 또 다채로운 일상들이 있잖아요. 네. 그 일상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함경북도가 고향인 이곳 정착 1년차 우리 김사라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노래하는 찬송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에 이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까지 올려드렸습니다. 찬양 전에 나누었던 북한이 고향인 우리 김사라 자매님의 고백과도 같이 북녘당 가운데 죄인인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큰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와 같이 밝은 주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한 위로와 평안과 한없는 은혜 가운데 남과 북이 다시금 주님 안에서 일어나 제사장 국가가 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1부 순서 인사를 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마태복음 25장 3절과 4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북한어 성경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자기 등잔은 가졌으나 기름을 챙기지 않았고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등잔과 기름병을 함께 챙겼다. 등만 우리의 손에 주는 것이 아닌 날마다 기름을 준비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불을 사랑의 불을 붙이는 사명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불이 붙을 때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 사랑이 전달되고 성령님의 감동에 따르며 걸음걸음 나아갈 때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충분히 흠뻑 누리면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라는 것도 알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요. 삶에 희망을 주고 조금 여유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로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그 건호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국동방송은 희망이다. 사랑을 알려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런 통로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여는 길이고 사랑을 알게 하는 통로고 희망을 가지게 하는 그런 통로도 되고.
3: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사실 그때는 제가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죠. 어찌 보면 이제 사막에서 사실 물을 못 만나면 죽잖아요. 보통은 햇빛이나 이제 갈증으로 죽는데 이제 그때 딱 이제 극동방송을 듣게 됐으니까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4: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럿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5: 삶의 끝자락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위로가 되었고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러시아에서 극동방송을 들은 김준우 형제의 이야기, 오늘 그 마지막 이야기 함께합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러시아에서 약 5년 전에 이곳에 온 우리 김준우 형제님과 함께하는 세 번째 만남.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러시아에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걸음걸음 그 은혜의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함께 나눠봤어요. 오늘은 또 하나님과 준우 형제 사이에 그 둘만의 이야기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5: 네, 저희가 러시아에서 우연찮게 라디오가 켜져서
3: 네.
5: 말은 우연이지만 하나님께 켜주셔서
3: 네네 그렇죠.
5: 그렇게 극동방송을 들으시고 그 가운데 뭔가 힘든 상황 중에 있었던 당시에
3: 네네. 네,
5: 큰 위로를 받으셨다고 하시면서 이곳에서 또 종교활동을 선택하는데 기독교를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네.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계신 이야기를
3: 아, 네.
5: 두 번째 시간까지 나눠봤어요.
3: 네네.
5: 저희가 오늘 또 이 희망을 들었다 시간에 마지막 편에 또 드리는 공통 질문이 있거든요.
3: 네.
5: 나에게 극동방송은 네모다라고 했을 때
3: 네네.
5: 지금 극동방송을 이곳에도 듣고 계시죠?
3: 네. 지금 듣고 있어요.
5: 여기서 들었던 시간보다 어쩌면 러시아에서 들었던 시간이 아직은 더 많을 것 같아요.
3: 네.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이제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 느낌이 너무 강렬했어가지고 좀 비교가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때 당시 들었던 극동방송이랑
5: 네.
3: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뭔가 편안한 아. 상황에서 내가 아무런 걱정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듣고 있는 극동방송이랑 뭔가 아. 느낌이 확실히 다르긴 해요.
5: 그러면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네모다라고 했을 때 네.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3: 아, 돼요.
5: 주관식 문제라 어렵죠.
3: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5: 오.
3: 네,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다.
5: 사막에서 만나는 생과 네. 같은 존재.
3: 네, 그렇죠.
5: 왜 오아시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0: 사실 그때는 제가 그냥 이제 힘들었다고 하긴 했었는데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죠. 어찌 보면 이제 사막에서 사실 물을 못 만나면 죽잖아요. 보통은 이제
1: 그쵸.
0: 그냥 햇빛이나 이제 갈증으로 죽는데 이제 그때 딱 이제 극동방송을 듣게 됐으니까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그런 것 같아요.
1: 거의 매일같이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
0: 네, 뭐 매일 저녁 짧게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너무 이제 오래 듣지 못하니까 그냥 짧게씩 들었습니다.
1: 짧게 찬양과 성경 구절과 함께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을, 아, 근데 방송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샘물을 말씀 찬양을 통해서 함께 했는데, 이 방송에도 지금 준우 씨가 나온 것처럼 북한이 고향인 같은 고향 분들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런 출연은 못 들어오셨던 거예요?
0: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거는 딱히 못 느꼈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 제가 너무 이제 멀리 듣기도 하고 너무 이제 불안한 마음에 듣고 이제 하니까 잘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냥 위로만 받았던 생각은 진짜 아직까지도 나는데 그 내용이 아예 생각이 안 나요.
1: 그러면 지금 여기서 또 방송을 듣고 있는데 또 출연까지 직접 하고 계시고
0: 그쵸.
1: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극동방송은 네모다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르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0: 이게 지금 듣고 있는 이제 극동방송은 그냥 내 삶에 이제 평안을 채워주는 뭔가 그런 약간 강줄기? 바다?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1: 바다의 강줄기.
0: 저의 삶에 이제 평안을 채워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1: 강줄기처럼 오아시스와도 같은 존재에서 우리 강줄기와 같은 또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신데,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알아가고 이곳에서 신앙생활도 하고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러면 지금 준우 형제님에게 하나님은 네모다라고 했을 때,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이전에, 5년 전, 10년 전에 준우 형제님처럼 러시아에서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북한에서, 중국에서 듣고 계신 분들에게 소개해 줄때 어떻게 소개해 줄수 있을까요?
0: 저는 이제 하나님은 그냥 우리 이제 전체 우리 모두의 그냥 삶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통을 주시고 고통이라기보다는 고난을 주시고 이제 어떤 사람들한테의 소망은 또 들어주시기도 하잖아요. 고난을 주시든 어떤 이제 소망을 들어주시든 그냥 이제 우리의 삶을 그냥 책임져 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의 삶그 자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삶그 자체의 하나님을,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북한에 있는 준우 형제와 자매들, 가족들,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전도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0: 당연하죠. 물론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1: 그럼요.
0: 북한의 오랜 세뇌를 이제 다 당하신 분들이라서 사실 그게 되게 어려울 거예요. 이제 그분들한테 하나님을 전한다는 게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도 힘들 수가 있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적어도 제가 느낀 그 느낌을 하나님에 대한 느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1: 어떻게 전달하실 것 같으세요? 만약에.
0: 제가 이제 그거를 막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나의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만났는지 나의 이야기를 그냥 이제 친구들이라든지 가족 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냥 전해주는 나의

0: 이야기부터 나의 그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만남 같은 이런 거를 그냥 네. 평범하게 그냥 전해주는 것부터 시작하면 이제 뭐 어떻게 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뭔가 그래도 호기심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가볍게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나의 지난 날을 들려주면서 네. 이런 하나님인데 한번 예배 드리러 같이 가보자.
0: 네. 네.
1: 이렇게 말문을 열면서 네. 저희가 또 이 방송을 북녘 땅에 또 대한민국 남한 곳곳에도 같이 전하고 있는데 새벽녘에 듣고 계신 분들이 주로 많으시고
0: 네네.
1: 근데 준희 형제님처럼 밤에도 몰래 듣는 분들도 있으시고
0: 네.
1: 하신데 그런 분들에게 고향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이 방송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을까요?
0: 네, 이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지금 진짜 힘들고 너무 힘들고 북한 정권을 빨리 벗어나고 싶고 이제 좋은 삶을 꿈꾸고 있고 언젠가는 이제 한국에 오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한데 좀 하나님을 믿으면서 끝까지 버텨주시길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실 포기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믿으면 소망은 다 이루어지니까 그냥 끝까지 믿고 버텨주세요.
1: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0: 네.
1: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삶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믿고
0: 네.
1: 언젠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우리 준우 형제님이 지난 그 삶의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는 그날이 머지 않은 줄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요.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평안도가 고향인 준우 형제님과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 노력할 수 있을까요? 다시는 무력으로 전쟁을 해서는 아니 되고요. 지구촌 유일의 분단 국가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관한 언약을 말씀하신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꼼짝달싹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입니다. 즉 부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부자라는 말은 부르짖는 자라는 말입니다. 간절하게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안 싸우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십시오.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간절함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부르짖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 부자가 되라는 이 말씀은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 그분이 곧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상에게 부르짖으라, 조상에게 부르짖으라, 금신상에게, 일월성신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요, 성취하시는 여호와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시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단순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짖는 자가 되라, 기도의 부자가 되라, 이런 뜻이죠. 왜 그렇습니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으며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 원문대로 얘기하면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올 것이며 마침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임을 말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북한 동포들의 영혼 구원과 북녘 땅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당시의 상황으로서 이런 일들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꿈 같은 일이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 더 나아가 다른 민족과 열방 앞에서 기쁜 이름이 되고 찬송과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복과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게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꿈만 같은 일들을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무시합니다. 이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찬송가 369장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이렇게 찬송하면서도 우리는 실천하지 않습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부활의 산소망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리는 우리 인생,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이 민족의 산소망이 되기에 우리가 기도의 능력으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부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남북의 동포들과 디아스포라 형제자매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0: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5월 30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저녁에 구름이 가득 미우는 하늘빛이 이어지겠습니다. 비 소식이 없는 황해도를 제외하고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오늘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도에 5에서 40mm 안팎이 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빗길이 미끄러울 수도 있으니 이동하실 때 안전에 조금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이 22도, 대전과 광주, 제주가 21도, 신의주와 개성, 춘천, 여수, 목포가 20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함흥, 강릉, 부산, 대구가 19도, 포항이 18도, 청진이 16도, 강계 15도, 해산이 14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2도, 대구와 광주가 31도, 개성과 춘천이 30도,

평양과 목포가 29도로 보이고요. 강계가 28도, 함흥과 해산, 포항, 부산, 여수, 제주가 27도, 신의주와 강릉이 26도, 청진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부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서해북부는 하루 동안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벌써 2026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인 만큼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문이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화로 여러분을 채우시어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소망이 넘치기를 내가 원한다.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가족 여러분, 오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소망의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같이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20절에서 2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죽음이 아닌 생명의 요단강을 함께 건너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함께 요단을 건너려면 첫째, 내 계획이 실패해도 주께서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20절에 압살롬의 종들이 여인에게 아이마하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묻자 여인은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선 이 한 여인의 기지가 결정적으로 다윗 왕국을 도운 거예요. 종들이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만나지 못하게 하시면 만날 수 없는 거지요. 이 도움으로 우물에서 올라온 두 사람이 다윗에게 후세의 계략을 전합니다. 그러자 22절에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고해요. 하나님은 시련을 주시되 늘 더 큰 구원의 길을 예비하셔요. 밤새 강을 건너는데 한 사람도 낙오 없이 다 건넙니다. 다윗의 도피길이 이토록 순조로워요. 다윗이 애를 써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면 어떤 것도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곧 생명의 길입니다. 반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한 아히도벨은 23절에 보니 고향으로 돌아가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군과 동침하라 하고 용사인 다윗이 약할 때 치라는 계략을 냈던 사람이에요. 그 계략은 사실 압살롬에게 매우 유리한 계략이었으나 이를 어리석게 해달라고 간구한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아무리 완벽한 사람의 계획이라도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는 압살롬의 패망을 미리 내다본 선견지명이 있었지만 두 마음을 품고는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없어요. 백성의 마음을 훔치는 탁월한 모사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잠시의 성공으로 다윗을 징계하는 데만 쓰이고 부러진 막대기가 되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다윗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후세를 세워 도우셨어요.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다윗은 순종하며 떠나는 것밖에 안 했지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 내 계획이 실패했다고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해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하고 있나요? 내 계획이 실패하더라도 살아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함께 요단을 건너려면 둘째, 비슷하게만 하지 말고 전심으로 해야 합니다. 24절에 보니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고 해요. 다윗이 도착한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똑같은 요단강인데 건너는 마음에 따라 생명의 길이 되기도 하고 사망의 길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공고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어쩔 수 없이 살고자 건넜지만 압살롬은 욕심과 미움으로 건너니 죽음의 길인 거예요. 금식 기도원에 가서 병이 나았다 해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똑같이 해도 사망의 길일 수 있어요. 비슷해 보여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결론이 나는 거예요. 25절에도 그래요. 압살롬은 아마사를 군지휘관으로 삼는데 아마사의 어머니 아비갈과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가 자매지간이에요. 그러니 아마사와 요압은 이종사촌 사이지요. 다윗이 조카 요압을 군대장관 삼았듯 압살롬도 아마사를 세워 다윗을 흉내냅니다. 길르앗에 진을 친 것도 흉내지요. 그러나 겉모양은 비슷해 보여도 결코 같은 길이 아닙니다. 다윗 집안도 이렇게 얽히고 설켜 복잡한데 그 복잡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택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다윗과 압살롬이 똑같이 군대를 세우고 똑같이 진을 친 듯 보여도 한쪽은 생명으로 한쪽은 사망으로 갈리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 마하나임에 도착한 다윗에게 돕는 손길이 찾아와요. 소바와 마길과 바르실레가 그들이지요. 모두가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 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새롭게 사람을 보내 위로하십니다. 육적으로는 배고프고 허기진 다윗의 군대가 불리해 보이는데 바로 그때 돕는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그것도 평소에 은혜를 입었던 이들이 갚는 거예요. 이들은 급박한 상황에도 침상과 대야, 밀과 보리, 꿀과 버터, 양과 치즈까지 자원해서 공급합니다. 평소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공동체를 통해 아무 일 없을 때보다 더 큰 위로를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공고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건너는 요단강은 어디입니까? 내게 불리한 환경에서 공동체를 통해 오히려 넘치도록 공급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건강 고난과 반복된 남편의 외도 가운데서도 지체들의 도움과 섬김으로 위기를 넘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 때 학원 선생님에게 성추행당한 저는 남자들의 음란을 혐오하게 되었어요. 여대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니 대학생활은 물론 사회생활을 할 때도 남자들과 부딪힐 일이 없어 편했지요. 그러다 나만 좋다는 사람과 불같은 연애를 하고 결혼했는데 신혼 때부터 남편이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일은 제게 해 달 별이 떨어지는 사건이었지요. 하지만 이후에도 남편의 바람은 계속되었고 제게 폭력을 쓰기도 했어요. 게다가 딸의 소아암에 이어 저도 유방암에 걸리는 등 숱한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제 교만을 회개했기에 저는 믿음이 성장했다고 여겼지요.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자들과 만난 일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은 22절에서 다윗의 구원 여정에 동참한 백성 같은 공동체 지체들을 제게 붙여주셔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지요. 그리고 제가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며칠 뒤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외도를 고백했고 그 다음날 저와 함께 신경정신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어요. 사탄이 저를 넘어뜨리려고 반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계략은 남편의 외도예요. 이것이 아이도벨의 계략처럼 시행되지 못하게 하려면 다윗이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듯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가야 함을 절감해요. 이름 모를 여인, 아이마스와 요나단, 소비, 마길, 바르실레와 같은 지체들의 도움과 섬김으로 때마다 위기를 넘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주시는 주님의 뜻을 묵상하고 회개의

0: 영이임에 저 때문에 수고하는 남편을 위해 깨어 기도하길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남편의 조울증에 대해 더 공부하고 큐티와 예배 시간에 남편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도록 매일 저녁 1시간 동안 운동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요단강을 건너도 그것이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사망입니다. 내 계획이 실패했다고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며 피투성이라도 살아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비슷하게 흉내만 내기보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들면 불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말씀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동체와 함께 눈물의 요단을 생명의 길로 건너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내 계획과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 무너지는 저희입니다. 아이도벨처럼 완벽해 보이는 계략도 어리석게 하시고 다윗처럼 순종하며 떠나는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길 원합니다. 미움과 욕심으로 건너는 사망의 요단강이 아니라 눈물로 순종하며 건너는 생명의 요단강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장 궁핍하고 불리한 자리에서 도리어 가장 풍성한 위로를 주시는 주님을 두 마음 품지 않고 전심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이 시간 배우자의 외도와 가정의 무너짐으로 눈물 흘리는 모든 가정을 찾아가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떤 요단강 앞에서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들고 공동체와 함께 생명의 길로 건너가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윌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말씀 들으실 때 성령의 감동이 함께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11장 19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혼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뽀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 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네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음에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내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 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두 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두 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사기 11장 40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학문으로서의 하나님을 접근할 수 있다. 학문으로서의 하나님의 신의 존재를 연구할 수 있다. 한 분이 누구냐? 토마스 아퀴나스야.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의 영이신 하나님이 내 가슴에 임했을 때에 아, 이 내가 책 쓰고 이것은 다 건불, 죽은 지푸라기 건불 알아요? 난 농부야들에 잘 알아. 볕단 해가지고 다 털고 후 날리는 건불, 생명이 없는 건불, 건불 맞던.

0: 못하는 내 책 쓴 게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영적인 사귐과 교제 속에서 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야, 학문이라는 이 존재가 내가 하나님을 대해서 연구했는데 학문이라는 거 아니구나. 그 제자들이 그 책을 쓰라고 해도 안 쓰고 생애를 마쳤어. 그거를 연구한 사람이 우리 신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못 닮을까? 그 사람을 왜, 그 사람을 못 닮지 않고 왜 그분을 우상화시킬까? 신학자들을 왜 우상화시킬까? 신학의 철학의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제일 철학이라고 하는 가운데에서 신학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가상의 인물을 두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세상의 배후에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원리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탐구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을 신학이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 속에서 말한 신학이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신학은 인간의 이성에 기초한 학문으로서 철학이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한 신학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도 신학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신학이 본격적으로 학문화된 것은 중세 12세기 서구의 대학들이 설립되기 시작할 때부터 된 거예요.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전당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을 이어받아서 대학에는 학문의 전당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에 대해서 이 대학에 들어옴으로써 학문으로 큰 인기를 얻었고 다른 분야도 신학을 아리스토텔레스 마냥 학문 방법으로 사용해서 서구에 큰 인기를 얻었지요. 이것이 문제 중에 문제요. 그게 본질이 잘못된 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학문 방법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증명하고 체계화시킨 것이요. 이러한 방법은 전적으로 이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어요. 세상에 대한 지식을 얻기에는 탁월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자신의 이성을 최대한 사용하여 구분하고 추론하고 논증하고 세상을 쉽게 이해하려고 하는 학문으로서 접근을 한 방법이었어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에스겔 3장 3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꿀처럼 달게 돼 주님과 진정한 대화를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을 단편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며 오직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내용은의 삐삐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원해.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온의 빛빛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했던 시간은 저에게는 소중하고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만나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곱셈이다. 그런데 어떤 기회가 와도 내가 0이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0에 어떤 수를 곱해도 그대로 0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떤 수를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3이라면 거기에 곱해지는 것들은 늘 3배가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여러 삶의 방식이 있겠지만 오늘이 나에게 최선이 된다면 내일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자가 농사를 짓고 많은 소출을 만들어냈지요. 그리고 이제는 곡간도 짓고 넉넉히 소출도 했으니 한번 기쁘게 살아보자. 그리고 삶의 모든 여유를 누려보자. 어쩌면 자기 스타일의 계획과 플랜을 만들었을 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라. 나는 내 것을 너에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곧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있지요. 잠언서 27장 1절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내일을 보장받고 살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내일은 하나님의 선물의 날이지

0: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날이 아님을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달리 내일은 내 날이 아닐 수도 있고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내가 다 준비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핸드폰을 써야 돼서 배터리를 충전하고 또 보조 배터리를 준비하고 충전기를 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이제 핸드폰을 마음껏 쓰려고 했는데 기지국이 없어요. 핸드폰이 터지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허무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넘지 못한 채 마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비유의 말씀 속에 그 부자가 이제 좀 놀아보자 라고 하는 말씀 끝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찾아갈지언정 이 땅의 넉넉한 삶을 누릴 수는 없는 것을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과 사와 복과 화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관심하게 여기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가끔 이런 사람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나는 사람, 말하고 싶을 때 말할 수 있는 사람, 여행이 필요할 때 같이 여행 갈 수 있는 사람, 왠지 힘들면 떠오르는 사람, 수다도 떨 수 있는 사람. 제가 선거에 나가고 감독 선거를 출마하니까요.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소연할 사람 한 명이 있어야 된다. 참 감사하게도 저에게는 하소연할 경험이 있는 두 명의 친구 감독 훅이 있습니다. 그 전에 힘들 때마다 하소연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가장 무겁고 어려운 것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날입니다. 가장 멋지게 살아야 하고 신바람나게 살아야 합니다. 이제 기회가 되면 또다시 만나겠습니다.
1: 6월 한 달간 우리와 함께 하신 목사님이셨죠.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교회와 또 가정 위에 무엇보다 사역 위에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잠언 2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다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요. 지혜를 얻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0: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살고 있는 허주윤 학생의 아빠 허성호입니다. 제 나이 50인생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의 시작과 함께 귀여운 딸 자식을 마음껏 공부시키며 미래를 꿈꾸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꿈만 같습니다. 북한에서 아내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밤마다 듣곤 하던 극동방송이 있어 저희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과 용기를 갖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식에게만은 배움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싶어 탈북의 길을 택했지만 탈북 과정과 남한에서의 삶은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부모의 의무를 다하고자 열심히 노력했지만 적은 금액이 아닌 자녀의 학자금 마련이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저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저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딸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 너무나 놀랍고 기뻐 온 가족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학자금 마련을 해주시는 것을 보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저희가 받은 모든 사랑과 은혜는 다시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저희의 삶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 마음을 전합니다. 허성호 올림.
1: 북한에서 숨죽이며 몰래 들었던 작은 전파. 그 전파로 지금은 대한민국의 한 가정에서 자녀의 미래를 세우는 손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기도와 전파 선교 헌금은 바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복음을 듣고 한 영혼이 절망에서 일어서며 한 청년이 다시 꿈을 꾸게 되는 그 자리, 누군가의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극동방송에서 전해지는 말씀은 바로 여러분의 사랑이 만든 통로를 통해 오늘도 세상 곳곳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사역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전극동방송의 전파사역에 동행하실 분은 문자메시지 샵 9330, 우물정 9330,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메시지로 전파라고 남겨주시거나 042-828-9330, 828국의 9000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새 아침 평안히 맞으셨습니까? 푸른 물결처럼 출렁이던 넓은 보리밭에 보리 패이는 소리가 들려오는가 싶더니 벌써 6월의 마지막 날을 맞습니다. 민족의 장례를 안고 기도하던 나라 사랑의 마음도 또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며 작은 감사와 함께 결산을 하던 하나님 사랑의 마음도 매일 아침 예배와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한 한 달이었습니다. 그 기쁨은 오늘도 은혜로 계속됩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주후 2026년 6월 30일 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며 찬양으로 경배를 시작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나훔 3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네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0: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 쌓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네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네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네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나훔서 3장 12절에서 19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대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달으며 은혜 받으십시오.
1: 이제 오늘은 나훔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력해 보였던 니느웨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고 이 상태로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슬픈 애가 애도의 시로 선포하시는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 1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자, 니느웨의 성읍, 니느웨의 산성은 아주 강력한 난공불락의 요새였고 또 사방에 강들이 흐르면서 천혜의 보호 장치가 되었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강력해 보이는 이 니느웨 성읍이 무엇과 같으냐?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누렇게 잘 익어서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 것 같다. 아,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 우리 속담에도 감나무 나무 밑에 누워서 감나무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이런 말이 있죠. 그 처음 익은 열매가 일찍 열매를 맺으니까 이게 조금 지나면은 누렇게 익어서 조금만 흔들면 뚝뚝뚝 떨어지죠. 자, 니느웨가 그렇게 강력해 보여도 조금만 흔들기 시작하면 그렇게 견고해 보였던 사회, 경제, 문화, 정치의 모든 시스템이 사방에서 흔들리며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아니 그렇게 강력하고 용기 있어 보였던 이 장정들, 군사들은 여인같이 용맹이 사라진 무력한 상태로 겁에 떨고 있는 여인과 같고, 또 내 땅의 성문들은, 자, 얼마나 이 성문들이 크고 튼튼하겠습니까? 너희의 원수 앞에 넓게 열리게 되고,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성문이 활짝 열리면 니느웨 성읍은 적군이 아주 쇄도하게 되죠. 그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그럽니다. 자, 빗장이 무엇입니까? 성문을 가로막는 이 가로대죠. 긴 가로대. 문을 열려면 이 가로대를 열어야 이게 딱 고정됐던 것들이 열리면서 문이 열리는데, 가로대를 딱 해놓으면 아무리 센 힘으로 믿으려고 해도 가로대가 지지 않는 힘으로 인해서 성문이 열리지 않고 보호가 되죠. 그런데 그렇게 강력해 보였던 니느웨, 니느웨의 성문이 열리고 빗장들이 불에 탄다 그럽니다. 빗장은 열리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크고 튼튼한 이 가로대, 이 나무나 거기에 쇠를 갖다 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 대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불에 타서 무너진다 말씀합니다. 그렇게 의지했던 강력한 성읍 하드웨어는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우리는 시편 127편의 시편 고백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집을 세우지 않으면 그렇게 세우려고 하는 사람의 애를 써도 헛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 성을 함께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렇게 애를 쓰고 깨어있다 하더라도 이제 적군이 쳐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사람이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사람이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도 그게 헛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아주 분주하게 일하고 고생고생하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라는 건 매 순간순간 고생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그렇게 나의 최선을 다한 노력이 결국은 헛되게 끝난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가 하는 노력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애쓰는 인생의 방향에 은혜를 더하시고 내가 애써서 열매 맺고자 하는 그 영역에서 열매를 맺게 하셔야 내가 하는 노력이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 나 혼자 열심히 열매를 만들려고 해도 맺어지지 않습니다. 열매는 맺어지는 거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나는 열매가 맺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상황과 여건을 조정할 뿐이고 그 다음에는 내가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됐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문을 열어주셔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셔야 인생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사례가 바로 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잘 준비가 되었었죠. 언어도 뛰어나고 용맹도 있고 그런데 한순간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해서 이집트의 관리를 죽이자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그동안 모세가 애써서 이집트의 왕자로 준비했던 40년의 세월이 다 날아가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의 인생이 40년 동안 광야에 묻혀있던 그의 인생이 다시 한번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애를 쓰고 우리가 노력하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를 열심히 쓰고 고생을 하지만 하나님 이 수고에 열매 맺게 하시고 이 수고가 헛되이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가 할 바를 최선을 다해서 하죠. 그러나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연결하게 하시고 내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 참 기본적으로 열심히 살죠. 그런데 열심히 사는 것에 은혜가 더해져야 된다는 거죠. 자, 14절 말씀 다시 나음으로 오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자, 이거는 적군이 와서 니느웨 성읍을 둘러쌀 거라는 겁니다. 그럴 때 물을 길어서 대비해라. 이것은 식수를 준비하라는 거죠. 성읍에 안에 우물이 있으면 상관없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이 성읍을 이제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다 보면 우물이 밖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안에 있는 성읍의 우물이 부족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길어서 충분한 식수를 대비하고 또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고 성벽들을 견고하게 수리하고 정비하고 또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벽돌 가마는 뭡니까? 벽돌을 구워내는 가마죠. 왜 벽돌 가마가 필요하냐? 성읍이 공격을 받으면 그 보수하려면 벽돌을 또 찍어내야 되죠. 자,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풍자, 조롱조로 지금 말씀을 하는 건데 그렇게 애를 쓴다 하더라도 15절에 거기서 불이 너를 삼켜버릴 것이고 또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자, 느치는 일종의 그 메뚜기의 일종이죠. 영어 성경은 이걸 그냥 grasshopper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느치가

풀을 사사사삭 갉아먹는 것처럼 적군의 칼이 이 니느웨의 사람들을 속절없이 베어서 쓰러뜨릴 거라는 것이죠.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자, 메뚜기처럼 스스로 군대를 많이 확보하고 많이 모병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더라도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사람이 많고 또 함께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 하더라도

했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 것 같고 자 상인, 전쟁 자금을 댈 수 있는 상인들을 그렇게 많이 확보한다 하더라도 느치들이 같이 모여있는다 하더라도 날개를 펴고 한두 마리가 윙 하고 날아가면 같이 그 휩쓸려가지고 다 날아가죠. 그런 것처럼 느치가 그렇게 와가지고 상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아이고 나 살아야겠다고 하나 둘씩 상인들이 떠나기 시작하면 그게 막 바람이 돼가지고 다 날아가면서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있는 그곳을 그 다음에 또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17절이요.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으니 얘기를 합니다. 자, 백성들은 메뚜기 떼같이 여러분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많아 보여도 또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 울타리에 깃든다. 자, 여러분 이 메뚜기라도 너무 추우면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체온, 온도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메뚜기들이 쫙 모여서 같이 잤다가 밤을 샜다가 해가 뜨면 다시 먹이를 먹으러 다 날아가죠. 한두 마리 날아가면 전부 다 흩어져서 날아가는 것처럼 지금 내가 생각하는 너의 백성, 내가 생각했던 너의 지도자들과 장소들과 장군들 이거 때가 되면 속절없이 흩어지고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내 부하, 내 백성인 줄 알았는데 속절없이 사라질 때 보니까 내 부하도 아니고 내 장수도 아니고 내 왕국인 줄 알았는데 내 왕국이 아니더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18절에 앗수르 왕이요. 내 목자가 자고, 여기 목자는 지도자입니다. 앗수르의 관료들, 부하들, 장수들 그들이 다 자고 너희의 귀족은 누워서 쉬고 죽었다는 거죠. 죽었다는 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자, 이런 거 보면 앗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을 건설해서 백성들이 그 날개 그늘 아래 다 모인 것 나의 위엄과 능력으로 모은 줄 알았는데 모아주신 분이 계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모으게 하셨으니까 그렇게들 모여져 있었지 내가 다시 모으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다면 매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아 이게 내 기대에 못 미친다. 아 어떻게 저러냐? 여러분 사람도 자꾸 격려하면서 크는 거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지적만 하다 보면요. 메뚜기 흩어지듯이 다 흩어집니다. 내가 왕인 줄 알고 막 권력을 휘두리고 하려고 했더니 이때가 되니까 다 흩어지는 거예요. 19절에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아니 이 정도면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이게 일어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너의 부상이 중하다. 너의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자, 너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친다. 아니 그렇게 강력하던 니느웨의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지도자들 다 흩어지고 장수들도 흐트러지고 상처가 깊어서 일어날 수도 없고 비틀거린다. 그랬더니 다들 그동안은 니느웨의 위험에 눌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시키는 대로 예예하던 이들이 박수를 치더라는 거예요. 잘 됐다. 꼴 좋다. 니느웨가 그게 그렇게 강력해 보이더니 이거 완전히 허수아비네. 이럴 때가 온다는 거죠.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지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왜 이렇게 박수를 치나 봤더니 여태까지 니느웨가 힘을 막 과시하면서 억압하고 짓누를 때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항상 동네북처럼 늘 짓눌리고 늘 고생당하고 늘 수탈당하고 늘 빼앗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마지막 때 박수를 치더라는 거죠. 자, 박수를 치면 분노해서 혼내줘야 되는데 그때는 혼낼 힘과 능력과 자원조차 없어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니느웨가 이걸 통해 아는 게 뭐냐? 이게 내 힘으로 세운 나라? 내가 지혜와 명철을 발휘해서 잘 세운 국가 시스템인 줄 알았는데 그 위에 이 나라가 설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

0: 실감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한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한 공동체도 그렇고요. 또 더 나아가서 한 개인의 삶도 그렇죠. 여러분, 내가 지금은 똘망똘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하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건강이 옛날 같지 않죠. 그러면 옛날처럼 그렇게 열심히 할 수도 없습니다. 눈이 침침해지죠. 예전에는 이렇게 딱 보면은 잘 보였던 게 이제는 이제 점점 이게 보이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멀리 봐야 하는, 이게 잘 보이다가 안 보이면 그 의욕과 기력이 확 떨어지죠. 제일 힘든 거 성경 통독이 됩니다. 예전에는 눈만 열고 보면 성경이 줄줄줄줄 읽히고 좋았는데 이제는 읽으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 통독도 성경도 아직 눈이 쌩쌩할 때 열심히 받아야죠. 열심히 받아야 나중에 딱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알지. 이 듣는 것도 나중에는 귀가 먹으면 잘 들리냐? 아닙니다. 지금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이 설교 말씀을 잘 들리는 것도 이 귀가 잘 들리니까 잘 들리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걷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걷는 게 옛날 같지 않으면 걷다가 한번 넘어지면 크게 다치죠. 허리는 어떻습니까? 이 조금만 앉아서 허리가 아프면 더 이상 새벽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는 때가 온다는 거죠. 아직 내가 은혜 자리에 있을 수 있을 때 열심으로 사모함에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인 거죠. 이런 건강을 주실 때에 금상첨화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의 건강을 위해, 나의 건강을 갖고 죄의 소욕을 위해서만 열심히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나의 건강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거룩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 아직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은혜 받을 때에, 아직 주께 나올 수 있을 때에, 아직 주께 기도할 수 있을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대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던 선지자는 오늘도 니느웨의 모든 산성이 쉽게 무너지고 대비가 불가능한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을 엄중히 예언합니다. 세상의 어떤 강한 힘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고 그 강력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세상이 의지하던 어떤 결속과 동맹도 부질없게 만든다는 사실을 역사는 오늘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에서 메뚜기 같다고 표현되는 방백들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아무리 유명하고 힘있는 장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헤아림 앞에 서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큰 메뚜기 때 같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조명하면서 말씀 묵상에 따라 기도의 시간 갖습니다.

아멘. 아수르에게 압제를 당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멸망 소식에 기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손뼉을 칠 만한 기쁜 소식이 찾아오기를 바라면서 약속의 말씀 앞에 새 힘을 얻습니다. 이 힘나는 말씀의 옷을 입고 6월을 감사로 보내며 오는 7월 내일 아침을 희망으로 맞이하겠습니다. 6월 30일 화요일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이 감사하십시오. 6월 한 달 수고 많으셨어요.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샬롬.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한밭의 장로교회 김종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새 부류의 탕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0: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공통적인 주제가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주인과 목자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아들, 그것을 되찾는 주인과 목자와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비유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은 당자 비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아들, 그 당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그런데 그 본문 속에 보면 그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세 부류의 당자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타입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둘째 아들 타입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1: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0: 어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세상을 살아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뜻대로 사라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지음받게 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없이 안전하거나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원리이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고백하죠.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도 죄를 지었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우리란 존재가 하나님 없이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우리 인생이 안전할 수도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인생이 행복하고 안전할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긴급했고 우선적이고 급한 것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지금 했던 예배, 하나님과 관계 이런 것들을 잃어버려도 지금은 돈 벌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영향력을 가져야 되고 내가 뭔가 지위를 확보해야 된다는 그 착각에 하나님보다 우선적인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없이 결코 안전할 수도 또한 삶이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이죠.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잊어버렸고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호흡과 만물임에도 하나님 없이도 사라질 수 있을 것인 양 착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둘째 아들 그 당자의 안타까움인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종류의 당자는 다름 아닌 큰아들입니다. 큰아들. 25절부터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맏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르되 내가 여루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본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큰아들은 아버지 그 하나님 곁을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답니다. 자기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하여 더 이상 아버지 없이 세상살이가 안 된다고 아버지께로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

돌아온 날도 큰아들은 아버지의 밭에서 아버지의 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다 왔어요. 열심히. 큰아들의 그 고백을 비춰볼 때 자기에게 주어진 삶, 생명이든 호흡이든 만물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허투루 쓰면 안 된다는 줄 알아서 염소 새끼 한 마리 탐한 적 없고 그것을 허비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기에 그분이 주인인 줄 알아 삶을 구별하려고 했고 헌신하려고 했고 충성하려고 했고 최선을 다해 일했는데 그런데 정작 아버지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것을 내 것으로. 만약 여러분 지금 뭔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중에 뭔가 해결되길 바라고 처리되길 바라고 더 주어지면 좋겠고 더 많으면 좋겠고 더 풍성하면 좋겠고 더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고 여기고 있다면 안타깝게도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아닌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것들이 아버지보다 더 소중한 셈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의 것답게 누리지 못한 채 해야 될 걸 합니다. 할 수 있는 걸 합니다. 교회도 섬기고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의 것답게 누리지 못한 채 자기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굳어져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라면 그래서 여전히 인생이 내 손에 뭔가 들려줘야 되고 더 많이 얻어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취해야만 한다는 착각에 내가 빠져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아니라면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라면 내 손에 뭔가 있다 없다로 내 인생을 결정짓지 않죠. 어떻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 것을 맛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흘러보내는 거 아닐까요? 베푸는 거 아닐까요? 섬기는 거 아닐까요? 왜요? 아버지 하나님은 무한하신 영원하신 그 풍성하심이 한계가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라면 나는 무엇을 맛보았고 얼마나 더 맛볼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도 아마 삶을 살면서 예전에 몰랐던 세상을 보고 예전에 맛보지 못했던 문화나 그런 세상이었던 유행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좀 더 우리가 뭐 화려하고 사치를 한다기보다는 아 이게 좀 더 편리했고 이게 좀 더 나았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돈을 더 주고 이렇게 사고 시간을 좀 더 써서 이렇게 했구나라는 새로운 세상을 보고 새로운 맛을 볼 때가 있죠. 그 맛을 보고 나면요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맛보는 것이 영원합니다. 영원히 나를 성장시키고 영원히 나를 새롭게 하고 여러분 세상을 이만큼 살아봐서 아시죠? 내 손에 이미 주어진 것은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나를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더 달라 하죠. 더 있어야 된다 하죠. 평생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더 있어야 되는 것에 내 인생의 행복과 안전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 이미 주신 것들은 이미 주신 그날의 양식이고요. 오늘은 오늘 주신 은혜로만 우리는 살 수 있어요. 내 육의 양식이 일용하듯 내 영도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거죠.

0: 그러게 뭔가 내가 꽉 가져야 안전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것이 내 것인 줄 믿어지게 되면 그제서야 안전하고 행복한 것인데, 그 하나님을 맛보지 못한 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재미없게 만들고 고착화시키고, 예배하러 안 가면 지옥 갈 줄 알아 예배 오는 수준의 종교생활로 전락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 곁에 있지만 잃어버렸던 큰아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안타까움인 것입니다. 세 번째 당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공이 세 명인 셈인데, 세 번째 부류의 당자는 다름 아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0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1: 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인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0: 오늘 이 비유를 우리가 당자 비유로 하는 것은 영어 비유, 즉 제목에서 가져온 것인데, 영어 제목을 보면 prodigal son이라고 합니다. 이 prodigal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아낌없이 써버리다, 해프게 주다, 지나칠 정도로 후하다, 그렇게까지 사랑 안 해도 되고 그렇게까지 은혜를 주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지나치게 사랑을 주고 후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의 잘못이 뭐냐면 아버지의 것을 지나치게 써버린 겁니다. 지나치게 낭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prodigal son, 즉 당자라고 불렀는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둘째 아들을 품에 안으실 때 그 은혜처럼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죽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래 끝까지 나란 인생이 뭐라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낭비하듯 내버리듯 그 은혜를 베푸시는 당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팀 켈러 목사님이 제목의 책의 제목을 뭐라고 지었냐면 당부 하나님이라고 지었어요. 그 책에 보면 우리가 흔히 당자라고 부르는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당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보다 훨씬 더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는 낭비하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은혜를 지나치게 베푸셔서 나란 인생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마치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없이도 내 인생이 사라질 것인 양 착각했음에도,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아직도 거리가 먼데. 무슨 말입니까? 매일 그 아들을 기다렸다는 거. 언제 올지 날짜가 통보된 것도 아닌데 거리가 멀리 있는 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그래서 달려갔답니다. 달려갔다는 건 이 중동 문화를 배경으로 든 성경의 표현 속에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갔다는 것은 중동 문화상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에게 달려가는 법이 없다고 그래요. 달려가는 그 자체가 수치인데,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을 개의치 않고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지금 그 아들은 자기 입에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것을 받아가서 아버지 없이도 사라질 줄 알고 살았지만 살아보니 삶이 안 되더라.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만이 아닌 하늘에도 죄를 지었는데,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입에 나오는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 입을 막는 것처럼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래서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씻기고 옷을 입히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자 하시면서 잔치를 벌리실 때 마치 우리 인생이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그리스도인 다웠는지 빛과 수고 몇 갈 감당 이런 거 전혀 묻지 않으시고 그저 아버지 품에 달려왔다는 이유로 그저 끌어안고 잔치를 벌려주시고 분명히 아버지의 것이었는데도 잃었다가 얻었다며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그렇게 지나치게 후하고 낭비스럽게 사랑하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금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낭비와 손실을 감수하시면서 자기 백성인 나를 애타게 찾으시고 기다리고 계셨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오신 새가족들 중에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아마 그런 인생의 때가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의 초청으로 그래 내 갈게 이번 주에 갈게 했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안 오실 때가 있죠. 그러면 초청한 성도는 애가 탑니다. 애가 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죽으실 필요가 없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낭비되듯 우리에게 흘러넘쳤기에 지금도 여전히 둘째 아들과 같고 큰아들과 같을 수 있는 내가 하나님 그분이 품어주신 은혜 때문에 이렇게 용납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죠. 신앙이 어렸을 때는 이 당자 비유 속에 작은 아들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이었습니다. 그 인생이 뭐라고 그렇게 허랑방탕했는데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참 감사했었어요. 어느덧 신앙이 시작되고 난 다음 나름 하나님을 섬긴다 했지만 어느새인가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맛보고 누리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야만 한다는 종교생활로 나의 신앙이 굳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봉사도 하고 수고도 하고 희생도 하고 아끼고 그래서 나누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지만 어느새인가 내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수준이 아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의 맛은 보지 못한 채 내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그 신앙의 형태에만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아버지, 제게 오늘 베푸신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 오늘 또 제가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들린다고 하는데 그 주님의 음성은 어떤 것인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신다 하는데 그 인도하심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던져야 될 이런 질문들은 제쳐두고 그저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혹은 해야만 하는 그러다가 정작 풀리지 않는 문제, 어려움, 인생의 아픔, 어려움을 당해야 그제서야 하나님께 진정성 있게 나아가는 그것조차도 뭔가 내 손에 더 가져야 되고 더 얻어야 되고 더 지어야만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께 섬길 수 있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한 채 아버지 하나님 곁에서 아버지를 섬긴다고 하는 종교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종교생활에 갇혀있는 나 자신이 어느새인가 삶의 중턱에 이르러 삶의 도전보다는 마무리를 할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서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낭비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신 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는

존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또 그 생명을 위한 호흡,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 산다고 해도 심지어 지난날에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물질과 시간이며 직장과 일탈할지라도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은혜로 주어진 것들조차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내 삶이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없이 사라질 것인 양 착각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둘째 아들처럼 기어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날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섬겨야 함이 마땅한 줄 아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따른다고 하지만 어느새인가 내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만큼의 종교 생활로 굳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는 즐거움보다 안 하면 안 되는 종교 생활,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교회 생활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새가족이 저한테 그러시더만요. 목사님 주일 빠지면 지옥 가요? 이렇게 물으세요. 그래서 제가 주일 빠진다고 지옥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다음 주 휴가를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참 그걸 가지 말라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안전하게 다녀오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새가족이 놀러 갔다가 주일날 예배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분이 지난주에 휴가를 간다 했는데 어떻게 했나 궁금했는데 안 그래도 자기가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휴가를 가는데 차 타이어가 갑자기 펑크가 날 정도가 아니라 찢어져가지고 그래서 신앙생활하지 않는 남편분이 이러더랍니다. 교회 안 가서 이런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남편하고 같이 교회로 왔다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그것을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지 않죠. 근데 우리 안에 아직 우리가 신앙이 어리다 보니까 뭔가 내가 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어떤 그 두려움에 갇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린 단계이기 때문이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믿지 마세요. 인생이 어떤 상태와 수준이든지 간에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것을 다 잃어버리고 까먹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면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의 것으로 누리지 못한 그래서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은 채 종교생활한 사람보다 오히려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했다는 것을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품이 전문 줄 알아서 지금 뭔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종교생활도 귀하죠.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을 관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 돼야 되지 그런 것들을 안 하면 내가 저주받는 거 아니야? 지옥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 심판을 받는 거 아니야? 그 두려움에서 그 종교 생활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맛보고자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맛보면 더 맛볼 수 있고요. 맛보면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의 맛에 그래서 오늘 2026년 표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둘째 아들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안의 품에 안기는 참된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11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더없이 알맞은 때에 오셔서 이런 일을 이루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다 준비되기까지 기다리지 않으셨고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약하고 반항적이어서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그때에 그분은 자기 자신을 이 희생적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설령 우리가 그렇게 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갈팡질팡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을 위해 대신 죽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선하고 고귀한 사람을 보면 우리 안에 그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0: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아무 쓸모가 없을 때에 당신의 아들을 희생적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 당신의 사랑을 아낌없이 내놓으셨습니다. 이 희생적 죽음, 이 완성된 희생제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질 일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최악이었을 때에도 그분 아들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친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최선인 지금 그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얼마나 더 넓고 깊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친구가 된 이 엄청난 선물을 실제로 받아 누리고 있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단조로운 산문적 표현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노래하고 외칩니다. 메시아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읽었던 말씀 속에 우리가 최악이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그분을 맛보고 경험하고자 아버지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다면 마땅히 풍성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와 더 넓고 깊은 그 은혜의 맛을 보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복된 신앙인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한밭의 장로교회 김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541-3990, 042-541-3990번 한밭의 장로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흥해 제1교회 강민석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복된 새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6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종된 모든 백성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산업을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사랑으로 가득 찬 복된 나라가 되도록, 주님의 나라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1: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엽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낮은 울타리교회 이정도 목사입니다.
0: 6월 30일 화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수미입니다. 목사님, 손톱이나 발 같은데 가시 박힌 적 있으시죠?
1: 아, 너무 싫어요.
0: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온종일 그 손가락만 신경이 쓰입니다. 콕 하고 박힌 그 순간부터 빼내는 그 순간까지 온 신경이 그 손끝 정, 그 한 점에 쏠려 있어요. 예. 근데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네요. 손톱 밑에 가시 드는 줄은 알아도 염통 밑에 쉬 쓰는 줄은 모른다. 여기서 쉬 쓸다라는 말은 파리가 알을 깐다는 뜻의 순 우리말인데,
1: 아이고.
0: 손가락 끝에 아주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혀도 온 신경이 그리로 쏠리고 욱신거려서 금방 알아차리고 호들갑을 떨지만, 그쵸. 정작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심장, 심장 밑에 파리가 알을 까서 썩어 들어가는 이 거대한 위기는 미처 알아차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아, 남이 나한테 던진 사소한 말 한마디나 뭐 눈빛 하나에는 밤잠을 설칠 만큼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정작 내 안에 정말 소중한 것도 중요한 영혼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서서히 얘가 망가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거.
1: 진짜 그러네요.
0: 예.
1: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병들은 사실은 그게 당장 아프지
0: 소리 소문 없이 와요.
1: 아는 경우가 많잖아요.
0: 네네.
1: 눈에 보이는 작은 불편함과 아픔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소란 피우지만 보이지 않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진짜 위기 앞에서는 참 무디게 살아가는 게 우리들 인간의 연약함인
0: 맞습니다.
1: 것 같습니다.
0: 네.
1: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삶에 당장 닥친 작은 손해나 눈앞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막 온 마음을 빼앗겨서 조바심 내고 불안해하면서도요.
0: 맞아요. 작전기도 하고.
1: 네, 정작 내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서히 메말라가고 갉아먹히는 영적인 위기는요.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고도 합니다.
0: 맞습니다.
1: 진짜 지켜야 할 중심을 놓치고 겁박히만 붙잡고 있는 셈인데요.
0: 그러네요.
1: 내 손가락 끝을 아프게 하는 것 같은 세상의 수많은 소음과 사소한 자극들에 지나치게 마음 뺏기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0: 네.
1: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내 마음의 중심, 내 영혼의 자리를 주님의 말씀 안에서 고요히 들여다보고 지켜내는 것이 진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0: 아멘.
1: 세상의 소소한 가시들의 흔들리기보다 오늘 내 하루 염통, 네.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의 은혜로 든든하고 깨끗하게 지켜내면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복된 출근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0: 신실하신 주,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 아멘.
0: 네, 오늘도 여러분 힘내시고 이 자신감을 가지시고.
1: 자신감.
0: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뭐 아이들이 엄마 옆에 있으면 야, 그동안 무서웠던 거 이런 거 없잖아요. 다 와.
1: 예.
0: 나 우리 엄마 옆에 있어. 엄마 손만 딱 잡고 있어. 다 와. 다 덤벼. 막 이런 마음이잖아요. 우리 주님 손잡고 딱 갈 때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1: 아멘.
0: 네. 오늘 아침 출발하시면서 괜히 주눅 드신 분들 어깨 한번 쫙 펴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1: 아, 그럼요.
0: 예.
1: 오늘. 주눅 들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우리는 2026년은 절반씩이나 살아냈는데요.
0: 와, 오늘 마지막이네요.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예. 상반기 어떻게 보내셨는지 오늘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1: 예. 예.
0: 어디로
1: 2026년
0: 보내요?
1: 상반기 어떻게 보냈는지 보내실 분들은
0: 네.
1: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로 보내시거나 극동방송 어플에서는 무료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다는
0: 네.
1: 점. 또한 유튜브에서는 대전 극동방송을 검색하시면
0: 네.
1: 채팅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다는 점
0: 네.
1: 말씀드립니다.
0: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요. 자, 다음 주부터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입니다.
1: 그렇군요.
0: 예,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명품 배우들 우리 교수님 뭐 이미 방학 들어갔습니다만 이제 5주, 6주간 방학 들어갑니다.
1: 유후.
0: 예, 좋으신 거죠?
1: 그렇지 않죠.
0: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목사님 마음이 이거밖에 안 되십니다.
1: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들을 수 있다 생각하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썸머 스페셜은 여러분
0: 네.

0: 찬양이 끊임없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너무나
1: 예.
0: 좋아요.
1: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들도 되게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침에 좀 조용히 찬양 들으면서
0: 그럼요.
1: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절호의 찬스.
0: 제가 예. 좀 우아하거든요.
1: 그렇습니다. 서머 스페셜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서 많이 즐겨주시고 누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머 스페셜 중간중간에 또 스페셜 오브 스페셜이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0: 그렇군요.
1: 그거 기대하는 맛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 함께 해주시고요. 다시 한 번요. 샵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 극동방송 어플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의 매일 일용할 양 식 말씀 카드 만나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0: 그렇습니다.
1: 필요하신 분들도 역시 같은 번호로 만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4780번님
0: 여기 계시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 모든 자녀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어제보다 오늘 더 감사한 하루입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저희 가족에게 영의 양식으로 만나주세요. 2607번님 사연 주셨고요. 그리고 3013번님
0: 오늘 오프닝 말씀처럼 우리는 주위 것들 바라보느라 정작 우리 주 하나님은 못 보고 살고 있네요. 첫사랑 때를 생각하면서 그저 주님만 생각하고 사랑하고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는 믿음의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주님께서는 항상 첫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요. 사랑합니다.
1: 네, 어제 저도 이런 우리 속담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0: 처음 들었어요.
1: 손톱 밑에 가시 드는 줄은 알아도 염통 밑에 쉬 쓰는 줄은 모르는.
0: 저는 사실 쉬 쓴다라는 단어 자체를 처음 들어봐서
1: 저도요.
0: 염통 밑에 뭐 곰팡이 핀다는 얘기인가 하면
1: 그것도 비싸게 맞췄네 목사님.
0: 파리가 알을 깐다는
1: 그러니까.
0: 거는 좀 우스스하네요.
1: 파리가 알을 깔 정도로 심각하게 썩어가고 있는데 모르는 거지. 그때까지 모르는 거지.
0: 아, 우리 네. 그날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1: 네.
0: 이성복 시인의
1: 네.
0: 시에서 뭐 여러 가지 아픈 현대 사회의 상황을 역전 앞에서 보여지는 그걸 보여주다가 맨 마지막에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요.
1: 네.
0: 그날 모두가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1: 맞아 맞아.
0: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1: 그게 심각한 거지 진짜.
0: 진짜 아파야지 고치잖아요. 내가 병든 줄 알고. 진짜 심각한 병들은요 아프지가 않아서 문제예요.
1: 네, 정말 우리가 진짜 정말 내 안에 무엇이 썩어가고 있는지 아파하고 있는지를 돌여다봐요. 건강검진해가지고 하나도 안 아팠는데 큰 병이었던 분도 있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건강검진
0: 아 네. 발음도 어려워요. 영적인 건강검진은 좀 강건검진 강건진검
1: 치여 네. 아버지 목사님 나이 들어봐요. 네. 자 9818번님
0: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제 마음 지키면서 다윗처럼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향해 있는 하루 되길 바라요.
1: 아멘.
0: 오늘도 저 아들 아주버님 가족들 우리 가족 모두 만나주세요.
1: 아멘. 오늘도 은주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만나주세요. 아멘. 7071번님도요.
0: 아침에 출근길에 운전하면서 듣는데 다시 들을 때 유튜브 화면 보면 항상 맨 처음에는 물 마시고 계시네요.
1: 아 그럼요.
0: 저도 네. 자고 일어나서 눈뜨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만나주세요.
1: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보시네요.
0: 아 항상 시작하기 전에 목 예. 다듬으시는 거죠.
1: 그렇죠. 사실은 이게 진짜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데 저 맨날 잊어버리거든요.
0: 저는 아예 안 마시는데.
1: 그러니까.

0: 새롭게 출발하시며 기대하는 마음들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올려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자, 우리 1684번 사연 하나만 더 소개할까요, 목사님?
1: 현직 교사인데요. 출근길에 문자 보냅니다. 작년에 휴직하고 올해 복직했는데 한 학기가 언제 지나가나 했더니 벌써 올해 절반이 지나갔네요.
0: 맞아, 맞아.
1: 여러 가지 일로 주눅들고 있었는데 오프닝 말씀 듣고 다시 힘이 나는 아침이네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0: 아, 네. 아, 현직 교사신데 목사님 이거 되게 신기해요. 저도 그러니까 우리 그 출산휴가 이렇게 다녀오잖아요. 예. 늘 하던 일인데도 그 잠깐 나왔다가 다시 돌아오면 이게 막 떨려.
1: 아, 그렇죠.
0: 다 뭐가 좀 뭐가 불편하고 뭐가 좀 잘 못하겠고 주눅 들고 막 이렇거든요.
1: 아.
0: 아마 우리 1684번님도 그러셨나 봐요. 괜찮습니다. 한마디 목사님.
1: 주눅 들지 말고 네. 당당하게. 근데 제가 사실 말씀드리지 않아도 네. 한 학기를 지내셨기 때문에
0: 이제 서서히 지금
1: 이제는 회복되셔서 네. 이제 뭐 날아다니실 줄 믿습니다.
0: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가끔 이렇게 내 마음대로 그동안 아니, 내가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짬이 어느 정도인데
1: 아하.
0: 하고 막 어깨 쫙 펴고 다니다가 오히려 큰 꽃 다칩니다. 이렇게 가끔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뭐죠, 뭐죠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가난해지는 요 시기가 있어야 돼. 겸손하게.
1: 가난한 마음이 필요하죠.
0: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큰 꽃 다치지 않습니다.
1: 예.
0: 잘하신 거예요.
1: 우리가 그렇죠? 익숙한 것이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익숙한 것을 잘한다라고 착각하고 그냥
0: 맞아, 맞아.
1: 익숙한 채로 보낼 때가 있어요.
0: 네.
1: 저는 그걸 정말 경험했던 게 교회에서 저는 청년부 제가 진짜 저희 청년부 두 명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0: 오.
1: 청년부의 그 터줏대감이었거든요.
0: 네.
1: 이 청년부는 내가 다 안다.
0: 나왔으면 안 된다.
1: 여기 나오는 애들 하나하나 어떻게 교회 나왔는지 다 알고 그래서 내가 너무 자신 있고 막 그랬었는데
0: 네.
1: 군대 갔다가 이게 휴가를 나와서 휴가 때도 저는 이제 군 교회를 다니다가 전역하고 2년 만에 청년부 예배에 참여했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 약간 주눅 들어 있고 너무 어색해서.
0: 맞아 맞아.
1: 근데 그때 알았어요. 내가 얘네들을 다 아는 게 아니었구나.
0: 그럼 그럼.
1: 아, 겸손해지더라고요.
0: 나 없어도 교회는 잘 돌아가.
1: 나 없어도 잘 돌아가고 있었고 청년부는
0: 그러니까.
1: 우리 청년부의 주인은
0: 그러니까.
1: 하나님이셨구나.
0: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겸손함을 되찾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면서 이 시간 나의 마음속에 김수지 음성 우리가 드립니다.

0: 아침입니다.
1: 좋은 아침입니다는 새 집으로 이사하는 좋은 날.
0: 좋은 날 익스프레스와 함께합니다.
2: 네, 좋은 아침 함께하고 계신 시간 7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고해드립니다.
3: 예.
2: 7월 9일.
3: 그렇죠.
2: 다음 주 목요일 저녁 6시. 대전 롯데백화점 안에 있는 롯데시네마에서
3: 그렇습니다. 탐방동입니다. 예, 대전시
2: 그렇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다윗 시사회를 우리 대전극동방송 청취자들과 함께합니다.
3: 그렇습니다.
2: 예, 그래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미리 신청해 주시고 저 예전에는 이제 좋은 사연을 이렇게 뽑았는데 한 분 한 분의 사연이 다 귀한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오늘 무작위 추첨합니다.
3: 무작위 추첨입니다.
2: 예,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이고 다윗이라는 제가 뭐 요즘 광고가 조금 나와서 짤도 예. 좀 보니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3: 예.
2: 예, 무엇보다도 우리 더빙에 참여하시는 배우들이 아주 대단하시죠?
3: 예, 예. 대단한 분들 더빙에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 네.
3: 이 광고상으로 봤을 때 네. 내용도 네. 아주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을 것 같아서
2: 맞습니다.
3: 아이들 있으신 집들 또 꼭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어른들도
2: 네.
3: 충분히 재미있게 함께할 것 같은데요.
2: 네.
3: 요거 어제도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2: 네.
3: 선착순이
2: 아닙니다.
3: 선착순이 아니니까
2: 네.
3: 급하게 일단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지만 일단 빨리 보내줘차 이러지 마시고
2: 네.
3: 확실하게
2: 오실 수 있는 분.
3: 오실 수 있는 분들 점검해서
2: 네.
3: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도 몇 명 참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2: 네.
3: 정확하게 파악.

0: 하신 후에 신청해 주셔도 되겠다.
1: 한 분께 최대 넉장까지.
0: 최대 네 장입니다. 예, 한 분 신청에.
1: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이번에는 노쇼하시면 진짜 정말 화낼 거예요.
0: 우리 작년에 노쇼가 좀 많았어요.
1: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오실 수 있는 분만 신중하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한 200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께서 잘 보셨다가 문자메시지 뭐 어느 시간이든 상관없습니다. 샵9330으로 영화라고 보내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갈 거거든요. 거기다가 연락처하고 대표자분 성함하고 이렇게 몇 분 오실지 해주시면 저희가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그 저희가 선정되신 네. 분들 개인적으로 연락이 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빨리 잘 하셨다가 혹시나 당첨이 되셨는데 못 오시는 경우에는 빨리 연락 주시는 게
0: 빨리 연락 주셔야죠.
1: 기다리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뭐 하루 전날 뭐 이렇게 하니까는 못 오시더라고요.
0: 예. 네.
1: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다음 주 목요일 저녁 6시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참여해 주시고 가족끼리 오래간만에 재미난 시간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 그렇죠. 있다면 함께 저 아이들 그 누구 엄마 전도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0: 예.
1: 그렇죠. 그리고 누구 엄마랑 저랑 그 집 아이랑 우리 집 아이랑 이렇게 네 명 오면 되겠다.
0: 아, 딱 좋네요. 예,
1: 그렇게 한번 재미난 시간 보내시면 좋겠고요. 샵9330으로 영화 남겨주시면 자세한 내용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쉬워지는 그날까지 성경책 입문꽁트 일상행전 42장 포도원의 오랜 공무가 끝나고 사방에 어둠이 내리매 강부장이 피로에 지친 부하 직원들을 위로하고자 한 소고기 장막으로 인도하니라. 부장이 삼짓돈이 든 가죽 지갑을 꺼내어 탁자 위에 당당히 올려놓으며 호령하여 가로되
2: 오늘만큼은 법인의 카드가 아니오. 내 사사로운 주머니를 털어 너희를 먹일 터이니 무릇 그대들은 눈치를 보지 말고 평안히 들라
1: 하며 자비를 베푸니라. 부장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장내에 기묘한 정적이 흐른다. 먼저 박대리가 얼굴에 미소를 띠고 읍지려 가르되
3: 오 부장님이시여, 부장님의 은혜가 하늘과 같사오나 아유, 어찌 감히 상사의 쌈짓돈을 축내리요. 마침 종은 오늘 아침부터 속이 더부룩하여 고기는 한 점도 들지 못할 듯하니 오직 가장 값싼 차돌 된장찌개 한 그릇이면 좋하나이다.
1: 학원을 곁에 있던 정과장 역시 지지 않고 가슴을 치며 받아치되
4: 박대리, 자네가 어찌 차돌을 논하느냐. 기름진 차돌은 부장님의 지갑에 도리가 아니니라. 나는 오직 고기가 한 점도 들어가지 아니한 순수 평양 냉면 한 그릇이면 심령이 평안하게 놀아
1: 하며 저마다 청빈함을 다투더라. 이때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최사원이라 하는 자가 홀로 눈을 반짝이며 가라사대
5: 오호라, 선배님들 어찌 이리 믿음이 연약하시나이까. 부장께서 분명 눈치를 보지 말라 호령하셨거늘 부장님이셔, 그렇다면 종은 이 장막에서 가장 기름지고 고귀한 특상 한우 살치살 세트와 육회를 정하겠나이다
1: 하며 거침없이 소리치니 굽던 마늘이 틀만큼 장내가 순식간에 얼어붙더라. 이에 이대리가 속으로 읊조리되
6: 저 절부지가 상사의 주머니를 아주 걷어내려고 작정을 하였구나
1: 하며 두 눈을 부릅뜨고 입술을 열어 엄숙하게 최사원을 꾸짖어 가로되
6: 그렇지 아니하도다 최사원이여. 무릇 부장께서 눈치를 보지 말라 하셨으나 그것은 은혜의 크기를 시험하는 것이오. 우리 마음의 깊이를 달아보시는 줄을 내가 아노라. 상사의 사사로운 지갑 사정을 헤아려 기본 양념고기로 배우를 채우는 것이 포도원의 공의요 아랫사람의 도리이거늘 어찌 눈앞의 기름진 살치살의 눈이 멀어서 상사의 어깨를 무겁게 하느냐. 부디 그 완악한 탐욕을 거두고 물냉면의 은혜로 만족할지어다
1: 하며 긍휼을 가정한 뼈 때리는 훈수를 날리더라. 이에 최사원이 조금도 지지 않고 입술을 삐죽이며 맞받아치되
5: 아 이대리님, 아 상사께서 분명히 마음껏 들라 하셨거늘 어찌 선배가 중간에서 자비심을 제한하려 하십니까. 주시는 칸뜻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참된 도리이거늘 흥, 대리님의 인색한 셈법과 눈치

0: 보기가 참으로 안타깝나이다.
1: 아니 이 대리가 기가 막혀 안색이 변하더라. 결국 최사원의 고집대로 상이 부러지게 값비싼 살치살이 불판 위에서 눈물처럼 녹아내리고 이 대리는 상사의 눈치가 보여 감히 고기에 젓가락을 대지 못한 채 구석에 마늘만 쓰게 씹고 있었도다. 마침내 거액의 계산서가 장막에 이름해 부장이 지갑을 열어 영수증을 보더니 순간 안색이 미세하게 떨리나 이내 자존심을 세워 가죽 지갑을 탁 치며 갈아사대.
0: 호라 오늘 살치살의 기운이 실로 장대하도다. 내 주머니가 가벼워질지언정 그대들이 배불리 먹었으니 이었지 아니기뿌리오.
1: 하니라. 이어 이부장 강부장이 짐짓 너털 웃음을 지으며 이대리의 어깨를 툭 치고 갈아사대.
0: 그런데 이대리 자네는 어찌 아까부터 내 지갑의 얕고 기품을 염려하여 나를 이토록 인색한 상사로 만드느냐. 무릇 내 곳간의 지경이 후배의 살치살 몇 점에 흔들릴 만큼 좁지 아니하거늘 자네가 어찌 그리 쪼잔하게 세물하며 장례를 얼어붙게 만드느냐. 나를 향한 자네의 그 눈물겨운 충심은 내가 마음에 깊이 새겨둘 터이니 다음부터는 후배가 고개를 들 때 그 좁은 눈치로 가로막지 말지어다
1: 하며 묘한 미소와 함께 뼈있는 핀잔을 때리고 앞장서 나가니라. 이에 이대리가 민망함에 서 있거늘 배를 두드리며 나오던 최사원이 곁을 스쳐 지나가며 가라사대.
2: 보십시오 이대리시오. 상사의 넓은 도량과 이 대리님의 충심을 부장님께서 다 헤아려 주시거늘 어찌 혼자 눈치를 보다가 핀잔을 자초하시나이까. 그 미련함이 참으로 안타깝나이다
1: 하며 쇠기를 받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사라지더라. 고기는 최사원이 다 먹고 체면은 부장이 다 챙겼으며 이대리의 충성은 분위기를 깬 쪼졸한 자로 남게 되었도다. 식당 앞 홀로 남겨진 이대리가 억울함에 밤하늘을 우러러 절규하여 가로되,
0: 오호라 화로다 나여. 내가 어찌하여 상사를 위한다며 주제넘게 입술을 올려 이 오명을 자초했단 말이더냐
1: 하며 통곡하니 그 처량한 신음이 먹자 골짜기에 가득하더라. 목사님 이거 마음 이해하십니까?
3: 아,
1: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3: 아, 상황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저는 사실 네. 이대리보다는 네. 최사원의 역할을 할 때가 많은 사람입니다.
1: 그렇군요. 그럴 아하. 줄 알았습니다.
3: 예. 예. 먹자 골짜기. 우리 성경의 가장 중요한 골짜기들.
1: 먹자 골짜기.
3: 기드론 골짜기. 아골 골짜기. 먹자 골짜기.
1: 그렇습니다. 예. 자, 뭐 진짜 근데 진짜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뭐 마음껏 먹어 이렇게 하는데 나는 짜장면 뭐 이렇게 하면 뒤에서 더 비싼 걸 못 시키는 거잖아요.
3: 그렇죠.
1: 그렇죠.
3: 첫 네. 타자가 뭘 주문하냐에 그렇죠. 따라서 한국 정서는 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냥 그대로 가는 함께 가는 게 있죠.
1: 마음껏 시켜 나는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또 시키기 어려운데요. 자, 그렇습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3: 예.
1: 그 저희를 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회사 생활에서는 그렇죠?
3: 아, 예. 오늘 과연 이 예. 꽁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1: 어렵다, 어려워.
3: 아, 오늘 이 꽁트를 예. 통해서 예. 어떠한 예. 기상 메시지, 기상 네. 미션을 주십니까?
1: 그렇습니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어렵다, 어려워.
3: 어렵다, 어려워.
1: 어렵고 어렵습니다. 아하. 시어머님의 말씀도. 예, 그리고 또 사춘기 아들의 이야기도.
3: 아.
1: 이거 그냥 이게 딱 정확한 겉으로 나오는 단어에만 초점을 맞추면 실수하기 굉장히 쉽거든요.
3: 이런 거잖아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억지로 봉사하지 마세요. 여러분 억지로 봉사하시는 거 여러분의 영혼을 왜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봉사자가 필요한데.
1: 그렇죠.
3: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봉사회가 여기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제 20몇 년 전 예. 그 결혼을 할 때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님께서 아무것도 해오면 안 된다.
3: 아~
1: 하지 마라. 야, 그리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해가는 게 맞는 거지. 그렇게 했다고 또 눈치를 주시는 건 아닐지 여러모로 고민이 됐는데 어렵다 어려워 여러분들 삶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뭐 재미난 추억들이 있다면 아니면 혹은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오늘 기상 미션 어렵다 어려워

0: 자, 오늘 문자 주제 어렵다 어려워.
1: 예.
0: 남겨드렸어요.
1: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0: 어려우신 것 같아요.
1: 문자 보내기도 어려워요. 문자가 이 주제에 맞는 문자는 별로 안 들어오고 있어요. 예. 다른 내용들은 들어오는데.
0: 괜찮습니다.

0: 어떤 이야기든 뭐 상반기 어차피 앞에도 문제 주제 드렸으니까 상반기 마무리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얘기도
1: 좋을
0: 것 같고. 아, 0360번님께서 예.
2: 안녕하세요. 청주댁이요. 시아버님 좋아하시는 과일이나 고기가 있을 때 아버님 만난 거니까 많이 드세요 하면 아니다 괜찮다 입맛이 없다 하시면서 안 드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똑같은 과일이 시댁에 있더라고요.
0: 아, 그러니까.
2: 그래서 아버님 드리려고 들고 갔더니 벌써 한 팩트 아주 잘 드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아버님 어렵다 어려워요. 그래 우리 시아버님 자칭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는 아버지 많이 많이 아. 사랑해요. 늘 건강하셔요.
0: 충청도 분들이 특히나 더 그래요.
1: 아.
0: 이렇게 딱 대놓고 뭔가를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하지 않으시고 괜찮아요.
1: 아 이거 드세요 그러면 괜찮요. 아유 입맛 없어.
0: 그래.
1: 했는데 너나, 다음에 가보면 그거 막 드시고 그치? 계시고.
0: 너나 먹어. 진짜 어렵다 어려워.
1: 그거 원래 안 좋아요.
0: 그러니까 예 우리 실질적인 고민입니다. 요즘에요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도 집사님도 고민 많으세요. 1225번님.
1: 단기 선교 나가면서 후원 요청하는 다음 세대를 보며 얼마를 해줘야 할지도 고민이지만 해가 갈수록 당연히 여겨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알바도 좀 해보면서 자족하는 바울의 마음도 배워야 할 것 같은데 재정 채우는 방식이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뺏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 고민입니다.
0: 좀 기도하면서 좀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막 애타게 해가지고 채워지는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 내가 이렇게 턱턱 내놓으면. 또 그런 걱정.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그거 아마 이제 바자회 같은 거 하는 그런 부서들 있을 거예요.
0: 네,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제 여기 분들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주세요. 집사님 권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조금은 걱정스럽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 아니, 근데 또 그렇게 안 하겠죠 설마.
0: 그럴까요?
1: 예, 네. 뭐 근데 어쨌든 단기 선교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는 시즌입니다.
0: 네.
1: 이 교회가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단순히 돈을 위해서라면 뭐 바자회 준비하고 이런 것보다 나가서 알바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만
0: 사실은 온 교회가 함께
1: 그 준비 과정에서부터가 선교의 시작이거든요.
0: 그렇죠,
1: 팀원들 똘똘 뭉치고 온 교회가 관심 가져주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0: 네. 자, 오랜만에 듣는 이대리 쇼.
1: 이대리 쇼였군요.
0: 우리 코너 이름이 제목이 이대리 쇼였고.
1: 이대리 쇼가 돼버렸어요.
0: 거의 이 정도 쇼입니다. 이거는.
1: 이대리 쇼.
0: 이정도 목사님이 온갖 목소리를 다 내면서 이거는 이 정도 쇼라고 이름을 붙여도 될 만큼인데 어쨌든 너무 재밌으셨다고 오늘 강 부장님의 모습이 지난주 생일맞아 한턱 쏘는 제 모습 같아서
1: 한턱 쏘셨군요.
0: 한턱 마음껏 먹어 마음껏 먹어 이렇게 하는데 야 너무 비싼 걸 고르면
1: 마음속에 약간 그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0: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좀 우리가 내 돈 아니라고 너무 이렇게 하면은 일단 하지마 이렇게는 안 되지만
1: 그렇죠.
0: 저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 돼 얼마 이상 안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마음으로 그냥 괴로워하시는 또 충청도 분들이 양반이시기 때문에 다들
1: 말은 못하고
0: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지. 자녀 양육 정말 어렵다 어려웁니다.
1: 제일 어려운 거죠.
0: 2042 맞습니다.
1: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요.
0: 그러니까요. 예. 1934번님.
1: 샬롬. 2026년 상반기 마지막 날 지금까지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만나 주세요.
0: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어머니께서 기침이시면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예수님 영접하시지 않으셔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예, 3055번님도 사연 주셨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제가 누구랑 누구랑 영화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시는데 여기다 남기시면 안 되고 일단 영화라고 남겨주시면 시트지가 가요.
1: 그렇군요.
0: 거기 기록을 남기시면 나중에 이거 우리 장 PD가 두루룩 두루룩 두루룩 해서 뽑을 거예요.
1: 그러니까 여기서 네. 아무리 사연을 쓰셔봤자 도움이 되지 않는다.
0: 저에겐 힘이 없거든요.
1: 지금은 영화라는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링크가 갈 거고
0: 그렇습니다.
1: 링크에 적어주실 때도 구구절절한 사연은 중요하지 않다.
0: 그렇습니다.
1: 정확히 몇 명이 참여하는가.
0: 이번에 기도하며 제비뽑기 할 거
1: 이번에는 완전히 제비뽑기이기 때문에
0: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9037번님.
3: 고2 딸이 한창 사춘기 때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학교만 다녀주길 바랬는데 사춘기가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나가니까 워낙에 잘했던 공부 손 놓았지만 과외 수업 받으면서 공부에 다시 매진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참 어렵네요.
0: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그냥 학교만 다녀라, 건강하게.
1: 건강만 해라.
0: 근데 이제 이게 또 회복이 되니까 욕심이 또 슬그.

0: 연습 올라오지.
1: 건강으로 만족이 안 돼요.
0: 공부 잘했었는데 네. 지금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그때 페이스 찾을 것 같은데. 아하. 그렇죠. 자녀를 향한 마음이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래 예수님 잘 믿고 그냥 건강하게만 하면 되지라는 예. 마음이 있다가 또 한편으로는 아, 또 하나님 주신 은사인데 공부도 잘하면 얼마나 좋아. 맨날 싸웁니다.
1: 이게 사실 자녀 양육뿐 네. 아니라 우리 마음이 인간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요만큼 가지면 충분히 만족하고 살 것 같지만 막상 그만큼 가져보면
0: 더 욕심이
1: 또 그 위 욕심이 나고 또 그 위 욕심이 나는데 네. 그게 가장 극명하게 훈련되는 자리가 자녀 양육의 그치, 자리인 것 같아요.
0: 그렇지 맞습니다. 우리 모두 잘하자고요. 예. 예, 8840번님
1: 전도 대상자가 올 듯 말 듯.
0: 맞아.
1: 정말 어려워요.
0: 그러니까.
1: 그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도 대상자 안미숙 조수님 장미경 만나주세요.
0: 아멘 아멘. 야, 이번 주 이렇게 말하면 올 것 같아 올 것 같아. 저거 오겠다는 얘기 아니야 했다가 또 그 다음날 가면 또 휙. 안 오게 될 것 같아. 어려워, 어려워, 어려워.
1: 어려워요.
0: 그러니까요. 예.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때. 예. 일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2603번님.
1: 제가 주일 예배 참석 못하고 있는데.
0: 왜?
1: 아하. 하나님께서 이놈! 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죄송하네요. 여러분, 더위 조심하시고, 열사병 조심하세요.
0: 아니, 왜 참석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1: 아, 근데,
0: 거예요?
1: 이분이 네. 그 소방관님 아니신가요?
0: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것 때문인 건 아닌 것 같은데.
1: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 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1: 그럴까요?
0: 밝혀주세요.
1: 예, 2603번님. 업무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은 뭐 충분히 이해할 만하지만. 네. 그게 아닌 다른 이유가 있으시다면. 예, 밝혀주시고,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0: 오셔야 돼요.
1: 이실 짓고 하시고.
0: 네네. 충분히 그럴 힘이 있으신 분인 걸 저희가
1: 그럼요.
0: 아니거든요. 예. 자, 그리고, 좋습니다. 예, 계속해서, 네. 우리 잠시요. 네. 자, 요거. 1106번님.
2: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셔서 고민이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또 견딜 힘을 주소서. 이 기도와 함께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대리 최사원 김부장 살치살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아멘. 이들 모두에게 축복이 있기를.
0: 아멘 아멘.
1: 예.
0: 네 좋습니다. 저희 가정은요 상반기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몇 년 동안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는 중에 남편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한쪽 귀가 잘 안 들리고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받고 하던 일도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또 귀가 잘 들리게 되고 이번 주부터 새로운 직장에 취업도 하게 됐고요.
1: 이야.
0: 만 60세가 넘어 재취업도 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1: 아멘.
0: 예,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만나러 전도되었던 아는 언니가 친정아버지 병간호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못 드렸었는데 얼마 전에 아버님이 또 천국 보내드리고 지난주에도 또 예배를 드렸고요. 이 또한 또 감사드리고요. 고통의 상반기인 줄 알았던 날들이 연달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은혜의 날을 주시기 위함인 줄을 이제야 깨닫고 감사의 눈물로 기도드립니다.
1: 아.
0: 상반기 6개월 동안 진짜 많은 일이 있었네요.
1: 남편분이 네. 돌발성난청이죠. 한쪽이 안 들립니다. 갑자기.
0: 그러니까.
1: 이게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고 해결이 결국은 고쳐지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네. 갑자기 또 고쳐졌다고.
0: 하나님 또 은혜네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또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지.
1: 아멘.
0: 네. 병원도 안 된다는 것도 하나님이 또 고쳐주시네. 하나님이 네. 역사하시네. 이런 것도 깨닫게 되시고. 아 상반기를 그래도 어쨌든 은혜로 마무리를 하시네요. 그렇죠?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네. 8932번님도요.
3: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새벽 12시 20분에 와 서천을 출발해서 건설 폐기물 실으러 인천 제1경인고속도로 도하이시 부근에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라디오가 잘 들려서 차 안에서 듣습니다. 하나님 네. 오늘도 만나주세요.
0: 아니, 인천에서.
3: 인천에서 이 FM 라디오로 들으신다고요?
0: 그렇죠. 그렇죠.
3: 앱이 아니고?
0: 네네.
3: 아니 이 지금 대전극동방송이 인천에서요?
0: 근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안 들려야 되는데 잘 들리고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리고.
3: 전파라는 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눈에
0: 그러니까,
3: 보이질 않으니.
0: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또, 듣게 하실 이유가 있군이, 있거니 생각하면서 또 감사해 하면서 드려요. 어쨌든 오늘도 건강하게 많이 날씨 더운데 잘 하고 돌아오시길 바라요. 2450번님도요.
4: 반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안녕하게 보냄을 감사합니다.
0: 아멘, 아멘.
4: 뻔뻔하지만 네. 후반전에는 성경을 소리내어 읽기와 하루 한 장이라도 쓰기와 예배 성공에 도전합니다.
0: 맨.
4: 후반기 결산할 때

0: 때는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염치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그러니까 하나님 아. 뭐라 안 하시는데 우리가 또 괜히 마음이 예. 더 죄송해요. 그렇죠?
0: 아유, 하나님은요. 늘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제 입으로 소리내어 읽기랑 쓰기라고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네. 그냥 이렇게 눈으로 읽기는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만 해도 사실 어딥니까?
1: 맞아요. 맞아요.
0: 쓰기까지 해서 네. 하반기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면 좋겠네요.
1: 아까 소방관이셨던 우리 2693번이 현장 나갔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아이고. 병원에 입원 중이시래요.
0: 아이고.
1: 그럼 못 가시는 거 어쩔 수 없죠. 아니, 왜 하나님 이놈 하시겠어요?
0: 저는요. 네. 2603번님이 지금 주일 성수를 하고 계실 거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분명히 병원에서 예배를 그치, 드리고 계실 그쵸. 거예요.
1: 하나님 고쳐주시기 좋고 그럼요.
0: 소방관이시잖아요. 예, 현장에서 진짜 누군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길 정말 축복합니다.
1: 맞습니다. 예. 우리 5277번님.
0: 매주 목장 모임 후에 점심을 사는 목자이신데요. 네. 네. 철없는 최사원도 있고 충성심 있는 이대리도 있고 그 가운데 늘 이번 달 카드값을 생각하는 목자입니다. 주여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채사원이 자라서 오늘은 제가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말씀도 먹이고 밥도 먹이겠다 다짐하는 목자입니다.
1: 그럴 수 있어요 진짜. 회비를 거두시지.
0: 근데 네. 저는 사실은 교회에서 요 말씀 많이 드리는데 네. 요 한 분이 계속 섬기는 게 처음에는 필요할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작은 짐이라도 나눠지게 하는 것. 요거 굉장히 중요한
1: 맞아.
0: 훈련시키는 거다. 네. 이것도 목자가 할 일이다.
1: 최사원 훈련시켜야 돼요. 예. 목자님.
0: 네. 싼 거. 2,000원짜리 과자 하나라도 들고 오게 하는 그렇지.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1: 예, 우리 목자님. 말은 못하고 이게 다 이렇게 섬김이니까 이게
0: 그럼요.
1: 거의 헌신이잖아요.
0: 예.
1: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또
0: 정말 많으시죠.
1: 오늘 혹시 방송 들으시고 맞아 나도 좀 무심했네. 당연히 우리 이건 리더가 하는 거구나. 당연히 우리 목자가 하는 거구나. 당연히 이건 목사님이 하는 거구나. 이거 꼭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네. 그죠. 그렇게 생각한 건 없었는지 한번 좀 이렇게 돌아보시면 좋겠네요. 예.
0: 아름답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찬송 한 곡 듣고 예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이십니다. 전북.

0: 6004번님께서 회사 창립 20주년을 맞아서 주변에 있는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해서 반찬 나눔 봉사를 합니다. 한 달간 준비하고 오늘 디데이예요.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보람 있는 일이라서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안전사고 없이 자원봉사자 30명과 즐겁게 일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와. 어느 회사가 이렇게 멋진 일을 기획하죠?
1: 멋진 회사네요, 정말.
0: 예, 하나님께서 이 회사에도 복 주시기를
1: 아멘.
0: 저희도 함께 응원합니다. 9580번님은요.
1: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얼마 전 기도원 프로젝트 때 중환자실에 계신 아빠 이름으로 신청했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가족은 아빠를 천국으로 보내드려야 되는 상황까지 갔었는데요. 10시간이 넘는 응급수술 이후에 처음 면회 갔을 때 의식을 찾고 인공호흡기를 떼고 자가호흡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0: 할렐루야.
1: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이를 통해서 믿지 않는 큰언니 가정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0: 아멘.
1: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저는 사실은 이거 앞에만 보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또 놀랍게
1: 아멘.
0: 정말 이제 병원에서 이제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준비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은 상황이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인공호흡기를 스스로 떼시고 예, 작업할 수 있는 빨리 회복하시고 건강해지셔서 진짜 기도하시는 만큼 와 큰언니가 이거 진짜 기적이다.
1: 아멘.
0: 하나님 아니고는 안 되는 거구나라고 인정하고 돌아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 예.
0: 우리 9580번님 우리 아버님 병상에 저희가 꽃다발 하나 보내드리고 싶거든요. 예, 주소 이렇게 좀 병원 병실 주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기쁜 소식으로 또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목사님. 자, 이번 주 약속 노트입니다.
1: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0: 아멘.
1: 아멘. 우리 마음이 깨어져 있을 때 이 깨어진 마음 붙들고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요. 내 마음이 깨어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는구나.
0: 아멘. 아멘.
1: 지금 여기 지금 내 곁에 하나님 계시구나. 이 말씀 붙들면 그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함께 나누면서 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한글.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이름과 따뜻한 마음을 품은 도시 바로 세종시입니다. 글자가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도시를 키우는 한글이 살아 숨쉬는 도시 대한민국의 대표 한글 문화도시 세종특별자치시가 한글의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한일문교회 홍한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삭의 믿음 설교 시리즈 두 번째 시간, 르호봇의 은혜, 막힌 우물을 다시 파는 믿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삭이란 사람 참 특별한 출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른 그 아버지 아브라함 또 어머니 사라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삭을 갖게 되고 이삭은 정말로 이 땅에 태어날 수 없는 지경에 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 그 부모가 이삭을 키울 때 무릎에 올려놓고 그 말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알았을 거예요. 아, 나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났구나. 이제 잘 자라나서 청소년쯤 되었는데 인생에 큰 위기가 오죠. 갑자기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길을 가자 그러더니 이삭을 끌고 말이죠. 며칠을 걸어서 모리아 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아니 양이나 염소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삭을 잡아서 배를 가르고 각을 떠가지고 태워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이삭에게 여러분 칼을 들이댔으니 근데 하나님의 큰 은혜로 옆에 걸려있던 숯불 수량 때문에 그 수량을 대신 잡아 바치고 이삭이 그 죽음의 제단 절망의 제단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참 생각할 자기가 생각할 나이가 되었으니까 중학생쯤 됐으니까 야 나는 정말 거기서 아버지한테 죽을 뻔했는데 나는 거기서 죽어도 마땅한데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나를 살려주셨구나. 나는 죽을 인생인데 덤으로 살았구나. 덤으로 산 인생. 뭐 이상만 그런가요? 어찌 보면 우리도 벌써 죽어야 하고 죽어 마땅한 인생에서 건진받아 덤으로 살게 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덤으로 생각해 보면 참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이 덤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인생인데 주시면 어떻고 안 주시면 어떻고 가지면 어떻고 못 가지면 어떻습니까? 감사할 줄 아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그걸 알았던 사람 같아요. 내가 은혜로 태어났고 아 나는 진짜 덤으로 사는 인생이구나. 그것을 늘 묵상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기억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감사할 줄 안다는 거. 그래서 이삭은 뭐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해서 뭐 도전적이거나 개척자적인 신앙과 뭐 가문을 여러 채 낀 그런 아주 그런 뭐 사람은 아니지만 그 은근한 이어받은 신앙에 그 믿음의 가문에서 잘 자라난 또 믿음의 체험이 있는 그래서 깊이 자신의 삶을 관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묵상 가운데서 관조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일들을 믿음 안에서 잘 해석해서 수용해낼 줄 아는 사람이지 않았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삭을 묵상하면서 갖게 됩니다. 야 이게 참 나라는 인생 다 아버지 손에 있는 거지. 그런 은혜로 산다 내가 은혜로 다시 살았다라는 그 마음으로 사는 사람의 이 삶의 모습 뭐라 할까요? 삶의 어떤 패턴? 그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 아버지가 죽었어요. 이제 이삭이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좀 물려받고 하는 일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삭이 그랄이라는 동네로 이제 이렇게 가나안에 살고 있는데 또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읽었는데 앞에 1절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1절 같이 한번 앞에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 있었던 큰 흉년.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오자마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화를 당하죠.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애굽으로 갔잖아요. 근데 이삭도 이런 일을 만난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가 가장이 됐는데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고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어떡합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이삭도 그랄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땅입니다. 그랄까지 갔다는 얘기는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애굽은 그 뭐죠? 나일강인가요? 큰 강줄기가 있어서 웬만한 가뭄에도 견딜 수 있는 땅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도. 그래서 가뭄이 있으면 이집트로들 갔나 봐요.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한 열흘 길 정도면 간다니까. 이삭도 내려가다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 여기 이 땅에 머물러라. 가나안을 떠나지 말아라.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마라.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가뭄 들었다고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 갔다가 큰 화를 입었는데 너도 그러면 안 되니까 너는 이 가나안 땅을 지켜라. 여기에 머물러라.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지키면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주리라. 뭐 하면? 이 땅을 떠나지 않고 네가 내 말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지키고 있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네 자손들도 복을 받도록 이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죽을 판인데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죽을 판이잖아요. 농사도 안 되지 가축도 못 키우지 죽을 판인데 떠나지 말라뇨. 떠나지 말라고 한다고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죽게 생겼는데. 아브라함도 그래서 떠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삭이 특이해요. 죽을 것 같아도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죠? 그럼 지켜라. 이 자리를 지켜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삭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이런 흉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흉년, 사업의 흉년, 가정의 자녀들의 흉년, 신앙생활의 영적인 흉년, 괴로움을 겪을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삭의 믿음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그럴 때 도망가고 비켜가고 떠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능사는 아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래요. 교회라는 게 항상 우리 교회는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있으니까 큰 교회 안에 잡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신앙생활 하지만 다 그런가요? 교회가 또 항상 그런가요? 시험이 올 때도 있잖아요.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잖아요. 갈등이 있을 때도 있어요. 교회라는 곳이 와서 평안한 가운데 은혜를 받고 내 마음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돌아가야 되는데 교회만 오면 머리가 아파 막 싸우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갈등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지킬 수 있겠어요? 이건 조금 다른 문제죠. 하나님께서 이삭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지금 여기서 죽게 생겼는데 나 도저히 여기서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여기서 못 살겠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기도할 때마다 이삭아 그 땅을 떠나지 마라. 그 자리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사람은요 목숨을 걸고 지킨 거예요. 말하자면 떠나지 않은 거예요. 이 자리를 지켜라 하신 뜻이 계시겠지. 그리고 미련할 정도로 묵묵하게 그 땅을 지켰고 애굽으로 떠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많은 시련도 있고 그 안에서 환난도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요. 12절 오늘 본문의 말씀 26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할렐루야. 떠났더라면
지키지 못했더라.

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지켰더니 힘들어도 괴로워도 죽을 것 같아도 망하는 것 같아도 그리고 나에게 허락한 내 교회, 나에게 허락한 내 가정, 나에게 허락한 나의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켰더니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흉년도 지나가고 가뭄도 지나가고 그래서 농사를 다시 지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하나를 심으면 열이 나왔는데 이삭은 하나를 심으면 백이 나왔다 이거예요. 백배의 소출을 거두게 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요. 오늘 말씀처럼 이삭이 그 땅에 떠나지 않고 그 땅에서 흉년이 지나가며 농사를 지었는데 그해 백배나 소출을 얻게 하셨다. 그래서 이삭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떠나고 싶을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흉년이 올 때도 있고 관계에 흉년이 올 때 있고 마음에 흉년이 올 때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또 흉년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여기서는 도저히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대부분 이삭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래 떠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보다는 그래 피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보다는 그래도 참고 인내하며 내가 너에게 허락한 교회를 지켜라. 너의 가정을 지켜라. 너의 사명을 지켜라. 너의 봉사의 자리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을걸요? 지켰어요. 지켰더니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 삶에서 다시 지나가게 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상황이나 환경을 붙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머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맡기신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의 믿음은 이 성실함이 있었어요. 이 인내와 성실함. 이 못 당하는 거예요. 인내와 성실함으로 사는 사람 못 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꾀가 있고요, 재주가 있고요, 기술이 있고요, 능력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때로는 망하고 제 꾀에 제 능력에 자기가 망하지 인내와 성실함으로 꾸준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지키고 우물을 또 파고 파는 사람 못 당한다고요. 이건 이삭의 성품이기도 하지만 이삭의 믿음이었어요. 그래 지금 상황은 어렵잖아요. 흉년이니까 다 죽을 판인데 지금 어렵지만 그래서 산을 다 지금 떠나고 있어요. 다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키래. 그 땅에서 견디래. 그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내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는데 여기서 굶어 죽게 하시랴. 그리고 버틴 거예요. 그리고 견딘 거예요. 그랬더니 지나가게 하셨고 다시 농사를 지었더니 백배의 복을 주셨다.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끈기와 성실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성이란 게 있어야죠. 사람이 근성이란 게. 자기 욕심, 자기 성격의 근성 말고 믿음의 근성이 있어야죠. 믿음의 근성이. 조금은 어려우면 그냥 한다 안 한다. 어떨 때는 교회 일을 자기가 다 하는 것 같이 하다가 조금만 시련이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떠나버리고 그런 사람이 어떤 복을 받겠어요? 교회 생활도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살면서 아니 항상 좋습니까? 흉년이 올 때가 있죠. 가뭄이 올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 지킬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끈기를 가지고 믿음의 근성을 가지고 주님 붙잡을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백배의 복을 주셨다. 그래서 거부가 되었다고 그랬더니 거부가 그랬더니 시련이 왔습니다. 그 지역에 살던 블레셋 지역의 지경에 살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아직 가나안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고 객이잖아요. 저기 메소포타미아에서 건너온 사람이잖아요. 아직 자리를 못 잡았어. 남의 땅에서 다른 사람 틈방에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방인이고 외지인이야. 항상 경계의 대상이야. 그런데 갑자기 이삭이 거부가 되어서 승승장구하니까 블레셋 땅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14장 14절 14절 시작.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거기다 침을 뱉고 짐승의 사체를 집어 던지고 못 먹게 급기야는요 완전히 흙으로 메꿔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어요. 피합니다. 피해서 다시 메꾸면 다시 파요. 다시 자기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파요. 또 메꿔. 그러면 그 동네를 떠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좀 읽어봐야 돼요.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의 말씀 19절 20절 읽어봐요.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투노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랄이란 땅으로 가서 우물을 팠는데 이상하게도 또 이삭이 파면 우물이 잘 나오네요. 샘이 잘 터지네요. 그냥 시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이 땅은 우리 땅인데 네가 팠지만 이 우물은 원래 우리 거다 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삭이요 싸우지 않아요. 너무 속상해서 그 우물을 그 사람들에게 그랄 땅 사람들에게 던져주면서 뭐라 하냐면 에색이라고 붙였대. 에색이란 말의 뜻은요 다툼의 땅이다. 다툼의 땅이다. 이 우물 때문에 내가 다툼이 생겼는데 내가 다퉈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내가 양보하리라. 양보하리라. 그래서 다툼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 우물 에색이라고 이름을 지은 다음에 우물을 양보합니다. 그리고 딴 데 가서 또 팝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에 21절 시작.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아니 한 번 두 번도 이게 어려운 일인데 세 번이나 또 우물을 다 힘을 들여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축복을 자기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정말 어렵게 우물을 봤더니 우물이 났어요. 샘이 터졌어요. 그랬더니 또 다투름이 생기고 또 뺏고 이번에는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또 그 우물을 달려드는 사람에게 넘겨주고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신나라 하였다. 신나라는 말은 대적들이란 뜻입니다. 내가 저 대적들이 달려드니 저 대적들과 어찌하랴. 내가 저 대적들과 싸우지 않겠다. 저들에게 양보하겠다. 넘겨주겠다. 넘겨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이삭에게는 독특한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100세 넘어서 날 낳는데 내가 어떻게 죽었다 살았는데 아버지 칼에 죽을 뻔하다가 살려주셨는데 아니 이까지 흉년 때문에 내가 죽겠고 이까지 우물 하나 뺏긴다고 내가 망하랴. 이삭에게는요 이건 제 해석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믿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려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인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물이 막혔을 때 그 우물을 내가 어떻게 지켜내느냐 빼앗아가면 어떻게 다시 빼앗아오느냐. 여러분 사건이 생길 때 우리에게도 우물이 막힌 일이 생기잖아요. 경제적인 우물이 막힐 때도 있고 누가 생각지도 않게 내가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충성하면 봉사하면 괜히 시기 질투해가지고 내 마음에 기쁨의 우물을 막기도 하고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싸울 수도 없고 안 싸울 수도 없고. 근데 이삭은 양보했어요. 양보했어요. 양보했어요. 양보했다고요. 어떤 믿음과 마음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이 우물 하나 때문에 나를 망하게 하시겠는가. 그러니까 이삭은요 이삭의 중요한 것은요 무슨 일이 안 될 때 사건이 생겼을 때 우물이 막혔을 때 그 상황과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이삭의 생각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물이 막힐 때도 있고 가뭄이 들 때도 있고 흉년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뭐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사고를 당할 때도 있고 슬픔을 겪을 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많은 상황과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를 보세요. 그 상황과 그 사건을 보는 눈입니다. 그에 대한 나의 반응, 그에 대한 나의 생각, 그에 대한 나의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삭이라는 사람은 특이했어요. 그 생각이 달랐어요. 생각이. 이건 믿음이 주는 생각이었어요. 흉년이 왔다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내가 망하겠는가. 이 우물 하나 뺏겼다고. 그 중요한 겁니다. 우물은 자기 재산이에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우물 하나 뺏겼다고 내가 망하겠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물이시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우물이 내 인생의 우물이 아니라 이 우물은요 여기서 생수가 나긴 하지만 빼앗길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는 우물이에요. 이거는 내가 목숨 걸어야 될 우물이 아니라고요.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삭은 양보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거 갖고 싸우지 않았어요. 거기에 목숨 걸지 않았다고요. 이까지 거 포기해도, 이까지 거 양보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시다. 오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시다. 믿습니까? 이 우물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또 다른 우물을 내게 주시리라. 내가 싸워서 지키지 않아도 나를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그러면서 양보하고 다시 가서 삽을 파는, 다시 우물을 파기 시작해. 막으면 또 파고, 막히면 또 파고, 빼앗기면 또 파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면서 하는 일은 뭡니까? 여러분, 어둠의 영들이 세상의 모든 일들과 사건을 통하여 내게 들어와서 나의 우물을 막으면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기도로 기도의 우물을 또 파고, 찬양의 우물을 또 파고, 할렐루야, 감사의 우물을 또 파고. 그래서 세 번째 옮겨서 이삭이 또 삽을 두고 우물을 팝니다.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22절. 야, 참 이럴 수가 있을까? 22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 또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라. 마침내 수없이 우물을 뺏기기도 하고 파놓은 우물을 다른 사람들이 와서 방해하고 막아버리기도 하고, 막아버리고 끝난 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 거라고 내놓으라고 빼앗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우물을 또 뺏기기도 하고 판 우물이 막히기도 하고. 근데 이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이삭의 입에서는 원망이 없어요. 원망이. 이삭은 그저 하나님 믿고 양보했어요. 그러면 속으로 말했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하랴. 이 손해본다고 내가 끝나랴. 다시 또 외쳐봅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샘물이시다. 하나님이 공급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샘물이란 거예요. 또 팠어요. 또 세 번째 팠더니 물이 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달려들지 않아요. 빼앗아가지 않아요. 싸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그 우물에 이름을 붙이는데 르호봇이라고 붙였다고 그랬잖아요. 르호봇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르호봇이란 말의 뜻은 뭐냐면 이 땅이 넓어졌도다. 이제 내가 번성했도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결론입니다. 왜 세 번째 그렇게 달려들던 사람들이 우물 빼앗으려고. 여러분, 그 사람들은 우물을 파도 안 나는 거야. 열 번 파도 스무 번 파도 안 나. 그런데 이삭은 파면 나. 파면 물이 나. 그러니까 빼앗으려고 시기하고 질투한 거예요. 만만하니까, 빼앗아도 될 만하니까 덤벼든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옮겨서 또 팠는데 물이 납니다. 이번엔 덤벼들지 않았어요. 다툼이 없었다는 얘기는 덤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이삭의 우물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가만히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이삭은 자기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그걸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another level, 그런 말 쓰죠? 레벨우가 달라. 레벨우가. another level이야. 가만히 보니까 이삭은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시고, 우리는 열 번 파도 물이 안 나는데 저 사람은 양보하고 흔쾌히 주고,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싸우고 지켜야 되는데 그냥 그래 네가 가져라 그럼 또 가서 파면 또 나, 또 나.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삭을 공격해도, 이삭을 것을 빼앗으려고 해도 저가 믿는 하나님이 이삭에게 저렇게 복을 주시니 우리는 이삭과 상대가 안 된다. 제 해석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투지 않았어요. 더 이상 덤벼들지 않았어요. 더 이상 대적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적자들이라는 이름을 붙였잖아요. 얼마나 덤벼드는 사람이 많고, 얼마나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많고, 얼마나 말이 많았으면 이삭이 그 우물을 주면서 아유 저 대적자들, 그런데 다시 팠더니 싸움이 없어. 그래서 이삭이 이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더라. 따라합시다. 르호봇. 르호봇이라는 뜻은 넓은 땅, 번성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르호봇이 하여 이르되, 22절 따라해봅시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 듣고 속상한 일 만나고 우물을 팠는데 자꾸 막히고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고 흉년이 들어서 어려운 것 같습니까? 이삭이라는 사람도 그런 일을 만났지만 이 사람은 참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로 나를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리라.

0: 하나님이 이제야 그랬잖아요. 이삭이 이제야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셔서 내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를 번성케 하셨도다. 여러분 지난 상반기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내가 우물 판 거 아니고요. 내가 파는 것 같지만 내가 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의 우물을 파괴하셨고 하나님이 감사의 우물을 파괴하셨고 하나님이 예배의 우물을 파괴하셔서 우리가 지난 상반기를 지나왔습니다. 어떤 우물을 파면서 남은 하반기를 시작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의 우물을 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가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의 우물, 기도의 우물, 감사의 우물, 기쁨의 우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또 믿음으로 삽을 들고 파겠나이다. 이삭은 또 팠어요. 빼앗기면 또 가서 또 우물을 파고 막히면 또 파고 또 파고 그래 하나님이 이거 빼앗겼다고 이거 막혔다고 망하게 하시겠나. 내가 다시 땅을 파면 물이 나게 하시리라. 그래요.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 때문에 내 인생 망가지게 하시겠나. 이것 때문에 내 자녀들 넘어지게 하시겠나. 내가 다시 기도의 우물을 파면 하나님이 생수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리라. 내가 다시 감사의 우물을 파고 내가 다시 예배의 우물을 파고 내가 다시 찬송의 우물을 파면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로봇의 우물을 허락하여 주시리라.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하늘문교회 홍한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리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525-3141 042-525-3141번 하늘문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담장 및 채송화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들의 빈수선화는 진달래 벚꽃의 화려함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느라 내 몫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몫의 소중함을 모르면 끌려다니기 일쑤입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은 무엇보다 값진 것입니다. 오늘은 내게 주어진 내 몫의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내십시오. 조금 힘들어도 내 몫의 인생을 뚜벅뚜벅 걸어갈 때 내 인생의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0: 빌비스의 건강 백서.
1: 안녕하세요. 한의사 왕경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엑스레이는 정상인데 목과 허리가 아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이나 허리가 아파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뼈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목은 잘 돌아가지 않고 허리는 숙일 때마다 아프며 어깨나 엉덩이, 팔과 다리까지 당기고 저린 증상이 계속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뼈가 정상이라는데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실제 통증은 뼈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엑스레이는 골절이나 심한 퇴행 변화, 척추 정렬 이상처럼 뼈의 구조적 문제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검사입니다. 하지만 목과 허리에는 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디스크와 관절, 인대, 근육, 그리고 신경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척추에서 나온 신경은 목과 허리 주변을 지나 어깨와 팔, 엉덩이와 다리까지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주변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거나 관절과 인대 주변 조직이 굳고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자극을 받으면 통증과 저림, 당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가 정상입니다 라는 말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는 뜻은 아닙니다. 뼈에서 뚜렷한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제는 통증의 원인을 뼈 주변에서 더 살펴봐야 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근육과 인대가 지나치게 긴장해 있는지,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는지, 신경이 지나가는 경로가 자극받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목 통증이라면 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깨와 견갑골, 흉추, 턱관절과 상부경추의 움직임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허리 통증도 허리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골반과 엉덩이, 고관절, 다리 근육의 긴장과 불균형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팔꿈치 통증이 오래 낫지 않는 경우에도 테니스 엘보만 치료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과 흉추의 움직임 제한, 어깨와 견갑골의 긴장, 팔로 이어지는 신경 자극이 팔꿈치에 반복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아픈 부위만이 아니라 그 부위에 부담을 보내는 상부관절과 주변 조직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연결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침과 약침으로 긴장되고 자극된 조직을 안정시키고 필요하면 도침으로 오래된 유착과 움직임 제한을 풀어줍니다. 추나치료는 목, 허리, 골반과 주변 관절의 움직임과 균형을 회복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복된 통증과 피로로 근육의 회복력이 떨어진 경우에는 한약을 통해 전신의 회복을 함께 돕기도 합니다. 물론 심한 외상 이후의 통증, 점점 심해지는 근력 저하나 감각의 이상, 대소변 조절 이상처럼 반드시 확인해야 할 증상이 있다면 MRI나 CT 같은 정밀 검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엑스레이가 정상이라면 뼈에는 죄가 없습니다. 이제는 뼈 주변의 근육과 인대, 관절과 신경이 어떤 통증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오늘도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은혜로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0: FEBC 건강백서. 지금까지 헤아림 한의원 왕경석 원장이었습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저는 동마산교회에 다닌 고미영 집사입니다. 극동 방송을 들으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고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까? 은혜 갚는 것까지는 아니고 하나님께 약간의 효도하고 싶다는 마음을 항상 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2: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고미영 집사님을 만납니다. 먼저 섬기시는 교회, 그리고 담임 목사님 자랑 듣습니다.
1: 네, 동마산교회는 합성동에 있고요. 마산 합성동에 있고 목사님은 우용구 목사님이세요. 봉사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매주 한 번씩 그 합성동 경로당 뭐 이런 데 가서 부황 봉사 이런 거 하고 있고 또 일주일에 한 번은 영적 공부반이라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나서 그다음에 주위 사람들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차, 여름에는 시원한 한 차로 차나눔 행사를 하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은 말씀 참 좋으시고 굉장히 영적인 분이세요. 성경 위주로 말씀하시고 굉장히 말씀에서 영적인 분이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2: 고미영 집사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태신앙인 고 집사님을 만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하게 됐고 부모님이 하시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근데 모태교인으로서 못하는 모태교인으로서 젊은 청춘을 거의 보내고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을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굉장히 어느 순간 느끼고 또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주 순간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 전에는 왜 내가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지? 그래도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이런 약간의 삐딱한 생각을 했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순간 내가 죄인이었구나. 정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하나님은 그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을 아주 0.1초 만에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게 되었어요.
2: 고미영 집사님은 대전에서 처음 극동방송을 접하셨고 지금은 창원에서 애청하고 있습니다.
1: IMF 때 제가 대전에 살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대전에 있는 극동방송을 우연히 듣게 되면서 거기서 그 방송에 약간의 그런 협조 뭐 하여튼 그런 약간의 그런 일을 하게 됐어요. 그다음부터 창원에 내려오면서 자동적으로 이 극동방송을 듣게 되는데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고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까? 은혜 갚는 것까지는 아니고 하나님께 약간의 효도하고 싶다는 마음을 항상 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극동방송이라는 이 자체가 너무나 대단하다는 걸 제가 외국 같은 데 간혹 갔을 때에도 거기도 이렇게 핸드폰으로 틀으니까 극동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로 내가 하지 못하는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정말 대단한 방송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2: 하루 종일 찬양과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한 심령을 계속 만나주십니다.
1: 일단 찬양을 항상 듣게 돼서 굉장히 좋고요. 목사님 설교 말씀도 좋으시고 항상 찬양을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제가 죄인이라고 깨달

0: 하는 순간도 방송을 듣다가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걸 깨달으면서 제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그 자리에 앉아서 정말 저도 모르게 하루 종일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죄송합니다.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이러면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하루 종일 울면서 회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극동방송이라는 거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어떻게 언제 어떻게 우리한테 와서 이 마음을 터치해서 성령님이 제게 다가오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방송인 것 같아요.
1: 내게 베풀어주신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극동방송을 통해 헌금을 합니다. 고집사님은 이것을 작은 효도라고 부릅니다.
0: 은혜를 갚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데 감히 은혜까지 갚을 수 있는 제가 역량은 아니고 그냥 약간의 효도하고 싶은 마음 정도의 효도라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극동방송을 전파선교사로 하게 되었어요. 극동방송에서 제가 직접 못하는 거를 많이 해주시는 그 통로가 되고 싶었어요.

0: 김영한 씨가 얼마 전에 늦게 제가 30년 기도하고 이제 집사 안수식을 받았습니다. 정말 멋지고 근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이래 열심히 나를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했으면 저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제가 하는 모든 교회 모든 행사나 모든 어떤 이런 조건 중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든 것을 반대하지 않고 전적으로 앞에서 앞장서지는 않지만 뒤에서 이렇게 피 안 나게 도와주는 모든 면에서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앞으로 더 행복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편 김영한 씨 사랑합니다.
1: 안수 집사 되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훌륭한 장로님이 또 되실 줄 믿습니다. 고 집사님 사랑의 편지에 이어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0: 아하, 제가 이제 둘째 딸이 이달 6월 말이나 7월 1일 원래 예정일인데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연분만 할 수 있고 건강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건강하게 출산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고미영 집사님은 재테크 관련된 일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재테크는 이것이라고 이제 자신 있게 소개합니다.
0: 재테크 중에 최고의 재테크는 하늘에 하는 재테크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재테크 쪽에서 하는 재테크 하는 일을 사실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 세상에서 일을 하는 게. 근데 그런 재테크를 해보면서 하늘에다가 투자하는 게 가장 큰 재테크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1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저는 100만 불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100만 원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100만 불의 마음으로 그대로 받으시고 저에게 100만 불짜리의 건물을 가질 수 있는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은 넉넉하시고 위대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짜 안 좋아하시고 너무 넉넉하셔가지고 제가 뭐라고 감사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1: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오늘은 고미영 집사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직접 찾아갈 수 없는 곳, 그 아프고 외로운 곳에도 극동방송의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찾아갑니다.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마음이 회복되고 소망이 살아나며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한 달에 만 원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장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동행해 주실 분은 지역번호 042-828-9330번, 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전파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경주시 성건동 경상북도에서 고려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오늘도 고려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경주 하이웃교회 김조훈 목사님입니다.
1: 처음에 고려인들을 만났을 때에는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사역을 주로 했었고 저에게 아이들 방과 후 교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고려인 아동 청소년 방과 후 교실을 진행하면서 현재 7년째 이 사역을 중심으로 고려인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고려인을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제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주변으로 어떤 사람을 보내주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고려인이 저에게 보내주셨으니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지금 현재 고려인들의 파수꾼이

0: 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그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적이 오면 그 적을 성 안에 있는 사람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알리지 않으면 파수꾼의 책임이지만 알리는 소리를 듣고도 듣지 않는 것은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잘못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고려인의 파수꾼은 아니겠지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붙여주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한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가족, 이웃, 그리고 지금 여러분 옆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내 곁의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보세요.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길 기다리십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경주 하이웃교회 김조훈 목사님이었습니다.

0: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FEBC 극동방송입니다.
2: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학교 중고등부 전국연합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소망수양관에서 제23회 청소년 드림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나무와 숲학교 권호희 목사님, 찬양사역자 러빔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중고등부 전국연합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스테이션 미니스트리가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오메가센터 처치 블레싱홀에서 55차 킹덤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오메가교회 황성훈 목사님, 포드처치 원유경 목사님, 순회선교단 대표 김용희 선교사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비전스테이션 미니스트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마마클럽이 7월 14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천안 백석대학교회에서 7월 연합 마중물 기도회를 엽니다. 나라와 열방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천안 마마클럽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아의 샘이 6월

0: 10월 28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4시 온라인 강의로 원어SM 헬라어 과정 제2기를 진행합니다. 원어 성경을 통해 정확한 개념을 잡아주는 과정으로 원어SM 원장 윤영문 목사님께서 강의하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어SM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GOT 선교회가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대전 순복음교회에서 2026 잽스 여름 영어 성경 캠프를 진행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영어 성경 공부,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활동, 뜨거운 예배와 말씀 등 다양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7월 12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GOT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흥덕구 성봉로에 위치한 함께 가는 교회가 7월 5일 주일 오전 11시 열방연합예배를 드립니다. 스리랑카 펜타코스트 교회 프리안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다문화 사역에 관심 있으신 분은 청주 함께 가는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기도운동이 7월 6일 월요일부터 9일 목요일까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소망수양관에서 제4차 청년대학생 지저싸미를 진행합니다. 귀히 쓰는 그릇이라는 주제로 길튼교회 최성렬 목사님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스더 기도운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